스베스크다 착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한 주의 시작이네요. 자, 첫 곡으로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나야나,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자,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가만 보면은 좀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죠? 한 주 내내 손꼽아 기다렸다가 매회차 꼬박꼬박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영이 되

0: 예, 서 전편이 공개가 되고 나면 주말에 몰아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요즘에는 여기에 월드컵 축구 중계까지 더해져서 챙겨볼 컨텐츠가 확실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몰입하고 열광하다 보면 몸은 좀 피곤해도 활력이 생기는 기분, 드는데요. 체력 안배,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일의 여운을 기분 좋게 느끼면서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요거는 도로시님께서 신청하신 곡이네요. 김형성님, 알디님, 잭잭, 왠지 월요일은 어디가 아플 예정이거나 짜증이 날 예정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 안에 저 심술궂은 마음 하나가 따리를 틀고 있어서겠죠. 이럴 땐 만사 제쳐두고 걷는 게 최고더라고요. 이어폰 꽂고 그대창 들으면서 걷기 운동 좀 하고 와야겠습니다. 걷고 나면 마음이 좀 순해져 있기를.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맞아요. 내 안에 화도 많고 뭔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되는 일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신경을 딴 데 써야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운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간절합니다. 간절해집니다. 운동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개운하고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나의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땀을 조금 흘려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걸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털어내는 것도 좋지만 땀을 좀 격한 운동을 통해서 네, 좀 흘려주시고 시원하게 개운하게 이렇게 샤워 한번 딱 하시고 부엌에서 이렇게 수박 딱 썰어서 드시고 그러면 기분 참 좋아지거든요. 4750님 아침부터 아들한테 큰 소리 쳤더니 마음이 안 좋아서 음악 크게 틀고 운전합니다. 차를 썼으면 기름을 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거는 소리를 안 지르셔도 됩니다. 아들, 기름을 또 안 넣어놨네. 이럴 거면 너는 이제 차 못 쓰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차키를 안 주시면 돼요. 네. 어머님 차잖아요. 네. 아들만의 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화를 낼 게 아니라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가 또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못 쓰게 하면 되지 뭐. 넌 이 차를 운행할 책임감을 탑재하지 않았구나. 물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네. 어떤 약간 교육의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키일라 세로, The Greatest Showman Assembled, This Is Me, 그리고

배가 아프면 배를 문지릅니다. 머리가 아프면 이마를 만집니다. 왜 아픈 부위에 손을 갖다 대는 걸까요? 만지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친 부위를 만지면 압력이 분산되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지면 뇌가 통증을 인식하는 자각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 맞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통증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여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상대방을 껴안습니다. 심지어 곁에 없을 때는 문자메시지로 토닥토닥이라는 의성어나 이모티콘을 보내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같은 팀 선수들 사이의 터치가 경기 경과에, 경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결정적입니다. 하이파이브, 주먹 부딪히기, 가벼운 퐁, 머리 만지기 등의 신체 접촉이 경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원활했던 팀이 득점도 승리 횟수도 많았습니다. 터치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런 터치의 상징적 의미가 극대화된 기기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터치합니다. 물론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정한 접촉을 해야 할 상대방은 사라지고 스마트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신체의 온기도, 서로를 하나의 인격으로 승인하는 깊은 눈맞춤도 없습니다.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다고 하지만 소통의 출발점인 터치조차 인간처럼 구현하지 못합니다. 촉각 센서와 햅틱 기기가 존재한다지만 정서적이고 상호주관적 터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감정의 리듬을 읽고 감각을 교차 편집하는 소통의 본질에 아직은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언젠가 AI가 인간처럼 소통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한참 먼 이야기일 겁니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작가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스탠딩 에그의 Better라는 곡이었어요. 출간된 지 한 달 정도 된 신간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터치, 그리고 눈맞춤, 정서, 조율.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타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응시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컨텐츠로 소비하거나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뿐 감정과 정서까지 진정으로 공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웃을 때 옆 사람을 살짝 때리거나 이렇게 밀거나 건드리거나 하는 이유도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무의식적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말하기 전에 이미 뭔가 말하고 있었던 터치와 눈 맞춤을 복원을 해야 소통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문화심리학자 김종훈 작가의 책 말하지 않고 말하기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미셸 박만의 She's So High 그리고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듣고 오셨습니다. 4952님 은퇴한 남편이랑 경주 여행 갑니다. 중3 때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가는 건데요. 너무 설레요. 결혼 35주년 기념 여행인데 중3 때처럼 들뜨네요 하셨습니다. 경주 다녀오시려고 준비하시는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경주 주말에 갔다 왔잖아요. 네, 좀 멀긴 했는데 좋더라고요. 경주에 이제 그 멋진 이 조형물들. 네, 그리고 이제 가시면은 경주에 이 여행객들 많이 오시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 그 서울로 따지면은 저건 거죠. 뭐 가로수길, 뭐 신사동 요런 곳이죠. 네. 가면 맛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경주 박물관 네 거기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역사를 시간대로 쫙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에밀레 종 있죠? 네, 에밀레 종도 바깥에 이렇게 크게 디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종을 치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돼 있는데, 요런 거, 저는 그런 거 보는 게 경주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한옥, 그 호텔에서 머물었는데,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지하에 물론, 이거는 로코홀릭님께서 신청하신 거고요. 양파의 그대를 알고, 이렇게 두고 듣고 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저희 1부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스판도 발렛의 True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곡 들으시면서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5시 30분쯤 SNS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이에 따른 전쟁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과 군사작전 종료가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른 이란의 의무 이행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힘입어 4.95% 오른 8,526.12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년 2개월여 만으로 오늘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

0: 학생이 지난해 1학기에만 1,2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했습니다. 이들의 한 학기 평균 결석일은 31.5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학생들의 유급 원인 1순위로 꼽혀 학교 부적응 사유보다 비중이 높았습니다. 교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고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양상 겸 우산을 하나 챙겨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중북부 산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나기 소식이 없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겠는데요. 특히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가 무척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1도, 춘천 대구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이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6: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9: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세베스크의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선희의 에너지 듣고 오셨습니다. 조명희 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1에 소개된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감사의 커피 쿠폰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콤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매일 빛나는 나님, 잭잭 가맹점 투어하고 싶은데요. 우리 남편이 워낙 구두쇠라 같이 가면 피곤한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저 혼자 가던가 파티원을 구해야 해요. 같이 가실 분 하셨습니다. 파티원. 이분 모바일 게임이나 게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티원. 이제 모집해서 다니는 거.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어느 동네 출신이신지 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그래야 파티원이 구해지고 루트를 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잭잭 가맹점을 이제 막 방송을 키신 혹은 이제 듣기 시작한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늘상 잘 되고 늘상 유명하고 늘상 광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집을 광고해주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네, 물론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이제 어떤 뭐 홍보나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가게들을 네 자발적으로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또 판단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동네 음식점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투어 다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 1이 너무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즌 2는 조금 더 저희가 잘 꾸려보려고 네 준비 중입니다. 혹시나 파티원 다 구해져서 투어 다녀오시면 꼭 저희한테 다녀오셨다고 인증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우리 파티원들께 쏩니다. 카페 마들렌님. 네, 안녕하세요. 2966님. 네. 카페 오픈 6년차 오늘 제일 큰 대량 주문을 받았습니다. 샌드위치 780개를 주문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500개가 최대였는데 기록을 갱신했어요. 재료도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신선도를 고려해서 내일 자정부터 샌드위치를 쌀 예정입니다. 인원도 여러 투입하고요. 제 경력에는 큰 이벤트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 받을 때 너무 좋아요. 그 우리 카페 마들린 님께서 운영하시는 지금 이 샌드위치 가게가 그 꽤나 저희 잭잭 쿠폰 가맹점 초기 네 가맹점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소식 들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80개. 와. 자, 실수 없이 또 음식 깔끔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옥수 토박이님께서 신청하신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 그리고 벤슨 분의 Before You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키아라 나이틀리의 곡이었습니다. 탐라 성주님. 알디, 우리 딸 10월에 결혼식인데요.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참 실용적이고 똑똑하달까요? 하셨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정보라는 것. 우리가 실제로 뭐 동사무소를 가갖고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막 뭐 무슨 책자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판례들이 이제 네, 그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뭐 SNS를 통해서 쫙 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뭐 절세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뭐 그리고 대출 네, 이런 것들 정보가 참 많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월이 결혼식이구나. 잘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똑똑하네요. 우리 탐나 성주님이 잘 키우신 덕이겠죠. 축하드립니다. 결혼. 한수님. 알디, 우리 집 딸도 6월에 결혼해요. 3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아이를 결혼시킨다 생각하니 왜 이리 마음이 한쪽이 허할까요? 아이고, 참. 뭐 10년 안팎으로 키운 애완동물들도 네, 있다가 없으면은 그렇게 허전하고 눈물 나고 보고 싶고 그런데 그죠? 우리 딸이 30년 동안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아이인데 허하죠. 그 허한 마음을 사위사랑으로 좀 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위사랑으로. 가끔 두 분이서 이제 사위랑 네, 따님 흉도 보고 그래도 우리 딸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네, 감사 표현도 하고 두 분 다 집안의 행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줄리 런던의 블루문, 엘라 피처로드의 Let's Fall in Love 듣고 올게요.

357 하나님, 다이어트 중이라서 한동안 야채랑 달걀만 먹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봉인이 풀렸는지 라면이 급땡겨서 오징어랑 매운 고추 넣고 라면을 팔팔팔팔팔 끓였습니다. 양심상 스프는 반만 넣었는데 먹고 운동하면 괜찮겠죠?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활력, 에너지, 건강함, 그 근육,

것을 수치로 표현하자면은 우상향하게 되는 그래프를 그린다 치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그 그래프가 우상향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드셔야 돼요. 네. 너무 야채랑 달걀만 드시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프 자체가 낮게 출발해서 낮게 유지되면서 오래 가는 거예요. 살은 물론 빠진 게 유지가 되고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활력과 에너지, 근육의 성장을 따지기에는 에너지원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죠? 차라리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유지를 좀 하시고, 네, 하셨다면은 밤늦게 안 드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라면 이렇게 먹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라면 한 봉지 스프 다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그날은 대신 좀 짜게 드셨으니까 점심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은 스킵하면서 그동안 물 많이 뭐 드시고 저녁에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면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먹고 운동하면 괜찮아요. 대신 밤늦게만 드시지 마세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을 못하고 있을까? 박지훈의 미스테리. 그러네요. 아, 조PD가 살살 약간 네, 선곡으로 저를 살살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어반자카파의 Get 피처링 빈지노 듣고 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는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백원경의 랄랄라가 이어집니다. 자, 새로운 DJ도 여러분 환영 많이 해주시고요. 게시판 가셔서요. 그대창에서 왔습니다. 화이팅! 이라고 꼭 남겨주시면서 활기차게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줍시다. 자, 어쿠스틱 콜라보의 응원가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오는 19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석유는 그 지역과 전 세계를 위해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6일 만인 이날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돼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도 무사히 빠져나올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운항 방식이 불투명한 데다 이란 측이 설치한 기뢰, 이란 내부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이들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유가가 얼마나 빠르게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의 병목 현상을 야기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는 만큼 추가 급등 압력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 3주가 걸리는 만큼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오늘 장중한테 8,600선을 돌파하는 등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1054.32까지 올랐다가 외국인이 나홀로 팔자에 나서면서 1030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 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건 역시

0: 법이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전 의장에 이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웅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계엄 작전라인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경영진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여름은 참 요란한 계절이죠. 서둘러 피었다 지는 꽃들도,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도,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도 그렇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그리고 머지않아 들려올 매미 울음소리까지. 누가 이렇게 우리를 반겨줄까요? 소란하고 시끌벅적한 여름, 그 시작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5분, 편안한 가요를 즐기는 가장 명랑한 방법,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0: 성시경 좋을 텐데였습니다. 와, 정말 방송 첫날부터 이런 실수. 제가 마이크를 안 내린 거 있죠. 이런. 그런데 그 덕에 지금 문자창 불나고 있습니다. 긴장하셔서 실수하셨네. 괜찮아요. 6297번님. 역시 랄랄라 식구들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백원경입니다. 2006년 CBS에 들어왔고요. 지난 밤까지 바로 옆 채널에서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DJ를 하다가 거의 정반대 시간으로 왔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환영해 주실까? 잔뜩 긴장을 하고 왔는데 역시나 실수까지 하고 그런데도 여름처럼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안심도 되고 기운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할 배지영 작가를 소개합니다. 2006년 신춘문예로 등단을 해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고요. CBS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랜 시간 방송으로도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랄랄라 식구들 너무 궁금합니다. 누구신지,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샵 1212 우물정 1212 문자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CBS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하고요. 광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삶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김동률, 알렉스, 아이처럼 앞서 들은 곡 박선주, 김범수, 남과 여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기척 해주고 계셔서 어떻게 다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다 못해드려도 너무 서운해 마세요. 제가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레인보우 폰으로 방송 들어요. 6678번님. 아파트 미화원이면서 매일 들어요. 반갑습니다. 4607번님 반갑습니다. 8649번님 원경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매력 있으세요. 배 작가님의 글도 기대됩니다. 저는 시간 강사 겸 초보 드라마 작가인데요. 힘들고 답답할 때 랄랄라 들으면서 힐링하며 살아요.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우리 잘 지내봐요. 정말. 6754번님 알디가 소개해줬어요. 오늘 첫 방송이시라고 반가운 마음 담아서 응원하며 듣겠습니다. 에너지도 채워봅니다. 고마운 알디. 저는 출근하면서 그대 창가에 짹짹거리면서 들으면서 오거든요. 알디 덕분에 커피도 받았다고 내일 자랑하세요. 9495번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깊은 밤에 가끔 야간 일할 때 잘 들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낮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새로운 출발 격하게 대환영합니다. 오늘 1번으로 사연 보내신 9495번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랄랄라 어떤 분위기인가 해가지고 지난주에 게시판 좀 살펴봤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계신가.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윤주 DJ는 끼가 있는데 원경 씨는 그런 게 없을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웃겨드리고 싶은데 끼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 있습니다. 기. 이제 매일 랄랄라 시간에 좋은 기운을 음악에 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듣다 보면 절로 미소 짓게 되고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순한 눈빛으로 오후를 맞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우효, 민들레, 잔나비, 투게더.

우효 민들레 잔나비 투게더였습니다. 3375번님 시밤에 즐겨 듣던 저 랄랄라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오늘 선곡이 다 제 마음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6살 아들의 엄마예요. 아이 등원시켜 놓고 청소 끝내고 커피 한잔 하면서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좋은 기운 잘 받아갑니다. 0529번님, 제가 제일 애정하는 랄랄라,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에서도 늘 CBS 라디오를 켜둡니다. 새 작가님도 환영해요. 검색해서 책도 사볼게요. 쉬는 날이라서 강아지 콩이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4070번님, 김포시 풍무동에서 건물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스로 가끔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쭉 들을 수 있겠네요. 잘 부탁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1497번님, 쇼핑몰에서 옷 접으면서 방송 듣고 있는 새아이 엄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수는 귀여우셨어요. 언니 목소리 업 해주세요. 아, 노력했는데 아직도 조금 낮은가요? 3728번님은 목소리가 김태인이 닮았어요. 매일 열혈 청취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인이 목소리 어땠더라? 일단 얼굴이 안 닮은 건 확실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찾아와 주세요.

주시고 레인보우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2186번님, 저는 윤주 씨 방송 찐팬이었는데 이제는 원경 씨 찐팬이 되겠네요. 출근 전이라 늘 이 시간에 듣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갈아타게 하시는 겁니까? 환영합니다. 3685번님, 사실 저 엄청 많이 섭섭해서 시밤에서 인사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원경님을 많이 좋아해서 지금 매장에 볼륨 업해서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들을 것 같아요. 원경님의 매력이 목소리에 다 담겨 있네요. 어떤 매장에서 듣고 계신 걸까 궁금한데요. 자주 이야기 남겨주시고 자주 만나요. 웃게도 해드리고 시원하게도 해드리겠습니다. 허각 정은지 바다.

아, 파도 소리만 들어도 바다를 상상하게 되고 시원해지죠. 듀스 여름 안에서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기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여름 어떨지 휴가를 계획하고 싶어지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8886번님, 오늘 제 42번째 생일이에요. 점점 특별함을 잃어가는 생일. 엄마한테 나 낳느라 고생했다, 고맙다 얘기하고 가족끼리 미역국 먹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고요. 애들은 편지를 주고 학교 갔네요. 행복합니다. 듀스 사랑하는 이에게 듣고 싶어요. 연애 시절 남편이 전화로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예요. 아니, 제가 꿈꾸는 생일 아침 풍경이에요. 42번째 생일이신데, 그렇다면 결혼한 지 꽤 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고요.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편지를 주고 학교를 가는 이 모습.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름 안에서로 대신하고 커피 한잔 전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3385번님 홈페이지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김태희 옆면 25도 각도로 보입니다. 이것은 칭찬인가 디스인가. 네, 아무튼 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레인보우 앱 구독 꼭 해두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느냐. 정말 힐링타임이 될 자신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두고 보시라니까요. 네, CBS 레인보우 앱에 구독 꼭 누르시고 입 주변 근육만 좀 풀고 11시에 딱 기다리세요. 랄랄라 매직. 믿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1046번님 행복을 전해주세요. 날로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6181번님 여기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CBS 고정 팬이에요. 아침부터 퇴근 뉴스까지 종일 함께합니다. 오늘 상쾌한 음악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같이 가요. 3589번님 오늘 처음 들었어요. 홀로 헌책방에서 일하면서 원경님 첫방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덜 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할게요. 약속. 3589번님께도 커피 드릴 거고요. 8450번님 매일 원경님과 하루의 끝과 시작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오전에 듣게 되다니요. 감사하고 또 새롭네요. 이제는 오전 11시에도 신나고 활기차게 만나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원경님과 함께 고운 하루 보낼게요. 아,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막 실수하고 그래서 더 긴장이 됐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에 많이 안심은 되지만 아직도 많이 떨려요. 역시 그렇네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질 않네요. 투어스의 노래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이돌 음악에 공감이 될 일이냐고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여러분이 잘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006번님, 개업 축하합니다. 첫날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바쁜 시간대지만 자주 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47번님, 깊은 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랄랄라에서도 정오로 가는 찰나의 시간을 긴 호흡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분 좋은 파란을 일으켜주세요. 예쁜 마법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믿는 자에게 찾아가는 랄랄라 매직. 4666번님, 우리나라 최남단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입니다. 황량한 넓은 들에서 혼자서 트랙터로 논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랄랄라 방송 통해서 큰 위안과 행복을 누려요. 항상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소개 잘 보내주셔서 우리 랄랄라 가족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 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첫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쩜 저는 1톤 화물차로 지금 납품 가고 있는데 진행자 바뀐 걸 알고 함께 가자 싶어서 잔나비 노래 신청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틀어주셨어요. 텔레파시 통했네요. 5136번님. 그렇다니까요. 우린 이렇게 잘 통하는 사이라니까요. 2373번님. 매일 파주에서 서울 본사 안국으로 운행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 랄랄라 더 따뜻한 방송 부탁드려요. 네, 늘 함께 하시다는 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6530번님. 집에서 CBS 종일 애청자예요. 원경님 목소리는 늘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게 매력이에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띄워서 했는데 잔잔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379번님. 시작하는 밤의 따스함을 그대로 품은 채 왔습니다. 사연 안 보내고 듣기만 했더니 그렇게도 숨은 가족들이 많다는 거 몰랐죠? 아침 방송에서도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좀 배신감 드네요. 사연 자주 못 보내도 항상 위로받고 갈 거예요. 목소리만으로도요. 네, 그래도 자주 이렇게 인기척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랄랄라 마지막 곡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랄랄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코스피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다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시가총액 7,200조 원을 웃돌면서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중동전쟁 불안감에 다시 6천조 원대로 내려섰지만 오늘 장중 주가 급등과 함께 7거래일 만에 7천조 원을 되찾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타결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19일 합의 서명과 함께 재개될 미국 이란 간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재개하거나 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 재정 수입의 20%를 받는 대가로 미국이 중동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항로 거리와 항만 혼잡, 물류 병목 등을 감안하면 공급망이 다시 전쟁 이전의 균형을 찾는 시점까지 60 내지 90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7%포인트 떨어진 5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38%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로 민주당보다 6.3%포인트 앞서며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 복귀하자마자 현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인데 지도부를 좀비라 표현하는 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고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0: 16.3% 오른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2,00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250만 8천원입니다. 오늘 전국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설레고 자꾸 눈길이 가곤 합니다. 어떤 분들일까? 이삿떡은 돌리시려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셨을까? 새집 증후군 없이 동네 잘 적응해야 할 텐데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골목길을 한 번 더 서성이게 되죠. 이웃이 잘 돼야 동네 전체가 북적북적 활기도 도는 법이니까요. 오늘 마침 우리 레인보우 동네에도 새로 이사 온 반가운 이웃사촌 프로그램들이 여러 생겼는데요. 다정한 이웃의 마음으로 옆집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고요. 이웃집이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때 저희는 같은 자리에서 익숙하고 아늑한 편안함으로 단골집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는 늘 걷던 가장 편안한 산책로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말랑콩떡님. 지수님, 오늘 정말 CBS 이사 소식이 많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CBS 개편일이기도 하고요. 또 6월에 한가운데입니다. 날도 부쩍 더워졌고요. 첫 곡은 카펜터스의 There's a Kind of Hush였습니다. 예전에는 새로 이사를 오거나 개업을 하면 붉은 파시루 떡을 이사떡이나 개업떡으로 이웃들한테 돌리곤 했었잖아요. 파시루 떡은 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서 찌는 떡이라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연상시켜 풍요와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떡을 받은 이웃은 빈 접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뭐 달걀이나 과일을 담아서 정을 나누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웃끼리 소통하는 일이 흔치 않다지만 적어도 우리 레인보우 동네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직접 확인하고 계시겠죠? 새로운 이웃에게 반갑고 다정하게 인사 건네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도 나눠주시고요. 또 이웃이 잘 돼야지 동네 전체가 활기가 도는 법이니까요. 보이는 라디오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7: 600.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 리치.
10: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평안을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게시판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희 CBS도 오늘 변화가 많고 또 새로운 이웃이 있는데 해피송 게시판에도 오셨네요. 별똥별

선양님은 곡이 너무 좋습니다. 영화 프리실라에 나와서 찾아 듣던 곡인데 이렇게 해피송에서 들으니까 더 감미롭네요. 이곡 얘기하신 거죠? 샬린의 I've Never Been to Me. 그리고 이어서 메릴 스트립의 The Winner Takes It All, 맘마미아 영화에서 흘렀던 버전이죠. 해피그님, 치수님, 묵은 단골 묵은지 출첵합니다. 아, 이 묵은지의 계절입니다. 이 여름은. 해피영미님은 오늘 제주에서 출석하신다고? 산재비님, 북박이 지수님 파이팅! 송이호두맘님은, 아유, 지수님 이 시간 그대로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하셨고. 우리가 괜히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그렇죠. 푸른하늘님은, 지수님, 12시 사수 좋습니다. 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응원받네요. 고맙습니다. 로하맘님은 저도 오늘 가서 새 프로그램 듣고 글도 남기고 응원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아시죠? 우리 햇님이들이 해피송의 시간장입니다. 우리 해피송은 우리 햇님이들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동장님, 마음이 편안한 방송. 유지보수님, 카키색이 잘 어울리십니다. 하셨는데. 약간 오늘 군대 내무반 느낌 아닙니까? 아, 아주 기가 바짝 살아있는, 아주 기강을 오늘 제대로 잡겠다. 이런 거고요. 동장님은 동작 그만! 세호님은 카키색 패션이 녹차 컨셉 같다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말차라떼 이런 부들부들한 거 말고, 그런 보들보들한 거 말고, 센 녹차 있잖아요. 정말. 그냥 녹차 가루 그 자체. 아, 강혁 씨는 지수님 오늘 의상이 미장할 때 쓰는 시멘트 같다고 하셨는데요. 아, 시멘트도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죠. 6276님은 오늘 아보카도 룩이네요, 지수님. 겉으로 보면 투박하고 별거 없어 보여도 속을 열어보면 누구보다 부드럽고 진한 아보카도. 몸에 좋은 지방을 그 품고 있듯이 해피송도 제일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최애 단골집입니다. 하셨는데. 아, 배보다 배꼽이다. 아보카도도 그렇죠. 씨가 이따시만한 거 막. 어쨌든 모두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월요병을 잠시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보라 퀴즈로 만나봅니다. 그럼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후티 앤더 블로우피쉬예요. Only Wanna Be With You.

Foundation, Spill Me a Buttercup, The Hoodie and the Blowfish의 Only Wanna Be With You까지 전했습니다. 경수님이 군대 내무반이라시길래 순간 보라를 눌러서 보라를 보고 계신다고 어쨌든 쓰셨는데 반갑습니다. 충성. 군필이시죠. 이런 애 반응하시는 분들이 보통 군필이신 것 같은데 반가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넌센스 아재 퀴즈 이제 같이 해봐야죠. 먼저 몸풀기 퀴즈입니다. 왕이 양쪽에 있으면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요?

왕이 양쪽에 있어. 왕 양쪽에 있으면 무엇일까요? 우왕좌왕. 아, 지금 나네. 우왕좌왕. 바로 지금 제 모습입니다. 비 오는 날 먹는 햄은 비 오는 날 먹는 햄. 스팸. 스팸 스팸. 아, 어제 진짜 습했어요. 그죠? 동그라미 두 개, 별이 두 개면 무엇이죠? 동그라미가 두 개, 별이 두 개면 너무 슬픈. 영영이별. 영영이별. 깨가 죽으면 죽은 깨. 왕이 넘어지면 킹콩. 아시죠? 자, 오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일까요? 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아, 또 이 얘기 나오면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가 최저 수준 이것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이것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올해 시급은 1320원 되겠습니다. 올해 시급은 1320원.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네 글자. 아, 진짜 우리 왕 너무 가난하다.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 글자의 이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 시급은 1320원. 자, 정답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또 시저 시스터스고요. 피처링은 엘튼 존이에요. I don't feel like dancing.

헤이즐딘, Searching, I Gotta Find a Man. The Caesar Sisters 였어요. 순간 미칸가 했네. 또 엘튼 존이 함께한 I Don't Feel Like Dancing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무엇일까요? 우리 슈팅스타님 퇴계 이왕 하셨는데 그냥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막 적어주시고 계시는데 퇴짜 놓겠습니다. 조르지오님은 재능기부왕. 이런 거 너무 힘들죠. 아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고 열정페이왕. 이런 거 진짜 힘든 거죠. 0123님은 왕이 궁을 싫어하면 궁시렁 궁시렁. 맞아 맞아 이 얘기도 했었죠 우리. 스텔라님은 저도 지금 가난한 삐리니리 이거 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셨고 1203님도 정년퇴직하고 알바 중인데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최고로 향하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하셨고요. 1293님은 생각할수록 웃기고 슬픕니다. 우프닥. 차라리 벌거벗은 왕이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받고 알바하고 있는데 참 슬픕니다 하시면서 크크크크크. 이 우픈 사연들 막 주셨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글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뭐 이거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지만 힘이 미약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커피 쿠폰 좀 넉넉하게 시원하게 나누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REM의 곡이에요. 부엔카미노님, 세호님 신청하셨고요. Losing My Religion.

경숙님이 신청하셨어요. 리오세어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또 REM의 Losing My Religion이었습니다. 대장님, 야 진짜 이것은 받는 사람은 너무 적고 또 소상공인처럼 줘야 되는 사람은 많을수록 부담이 되는 딜레마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창과 가장 강한 방패. 우리가 늘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다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보라 퀴즈. 오늘은 넌센스 아재 퀴즈. 아재 퀴즈라는

0: 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대치 전선이 한층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김남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 개방을 강조한 만큼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며 당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정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박지원 의원도 호남에서 정 대표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며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친청계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서 촉발된 지선 패배론을 방어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거 기간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선거에 끼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청장은 잠실 시위대에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서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의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정쟁 목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이를 특정 세력이나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결해 정쟁 의 도구로 삼는 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묻되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더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가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오늘 오전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조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협의해서 18일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같이 처리되는 쪽으로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8일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냐는 질문에는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의사 일정은 의장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며 18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0: 하도록 하자는 방향성에는 공감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에 대비해서 해협 내 한국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24척은 해양수산부 안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 해역에 정박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4: 1시 5분입니다.

제이지, 알리샤 키스, Empire State of Mind. 동준님의, 임동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오늘 1부에서 넌센스 아재 퀴즈 풀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무엇일까요? 4577님, 편의점 알바 끝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몇 푼 벌어갑니다. 얘기하셨고요. 아유, 그래도 노동의 가치는 아주 신성한 겁니다. 이건 그 금액으로 숫자로 다 따질 수 없는 거죠. 6754님은 하 너무 웃깁니다. 가난해도 왕이니까 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하시면서 왕은 왕이잖아요 하셨고 0705님은 와우 힌트도 듣지 않고 제가 맞췄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나의 센스 정답은 최저임금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넌센스 아재 퀴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되겠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내년도 그 다음 해도 늘 가장 가난하셔가지고 점점점 행복한 사람님은 라디오 듣다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맞춰보려고 기쁜 마음에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회원 가입도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일리님도 퀴즈 풀려고 회원 가입하긴 처음이네요 하셨는데 이제 빠져드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들. 자 오늘 정답 최저임금이고요. 45776754 0705 행복한 사람 아일린 준영실 1683 0120 남이 바라기 리버차일드 8959 8023 3793 5002 1951 4943 6427 0205 또 0448님 등등께 최저임금은 낮아도 해피송의 커피는 넉넉하게 전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고요. 2부에서도 또 더 나눌게요. 2부에서는 요런 얘기 나눕니다. 오늘 우리 CBS 개편 첫날이다. 또 진행자들의 이동이 있고 좀 이사도 있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이사도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아, 2부 주제는 이삿날 생긴 일입니다. 이삿날입니다. 2부 주제는 이삿날. 아, 예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좀 멀리 이사를 했어요. 그 서울 안에서도 끝에서 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집을 잘 못 찾아가지고, 이사한 다음 날인가? 엉뚱한 데 버스를 잘못 타서, 저기 엉뚱한 데 가서 버스 내린 다음에, 이제 당신은 휴대폰도 없고, 용돈도 뭐, 변변치 않던 시절. 주머니 200원인가 있었는데 배고파서 그걸로 빵 사 먹고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근데 아저씨가 물어서 집까지 저희 집까지 언니를 데려다 주셨어요. 진짜 미아가 될 뻔했는데 당시 저희 언니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진짜 이삿날 애들 관리 잘해야 되고 뭐 아주

0: 그냥 정신없고 바쁘잖아요. 또 비 오면 이삿날 뭐 좋다 아니다 맞다 그렇다 얘기 등등 있는데요. 야, 우리 햇님이들의 이삿날 이야기, 이삿날 생긴 일들 알려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이삿날 풍경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별빛 지은님, 딸과 우리 사위덕에 동유럽 여행하신대요. 저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오늘 이동 계획인데 잠이 안 와서요. 지금은 새벽 5시 이제 37분이라고 하셨을 때가 좀 지났으니까 지금은 6시 넘었을 것 같은데. 아, 잠이 안 와서 해피송 듣습니다 하셨네요. 이사는 아니고 몸만 이동하셨겠지만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곡을 들었습니다. 4943님 앤 마리의 2002, 또 졸리나님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또 기다림의 미학님 맨슨 분의 Beautiful Things, 또 2328 옥수토박이님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였습니다. 아, 컵

커피 중독님? 지수님은 그대로신데 제가 이사했어요. 30년 가까이산 목동에서 신랑 직장 따라 낯선 곳으로 지난주에 이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CBS 주변이 눈에 선한데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알고 있었죠. 우리 커피 중독님이 가까이에 목동에 계신 거. 아유 마음 한켠이 허전한데요. 우리 해피송에서는 계속 만나도록 해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네 라디오 오늘 2부는 이산달 생긴 일입니다. 9495님 저는 97년도에 이사를 와 진짜 언제쯤이 비 오면 부자가 된다는 앙설이 있었죠. 그날 비를 맞으며 영차영차 이사를 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입니다. 그날 맞은 빗방울 개수만큼이라도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닌지 아시면서 비 오는 날 이사해도 부자는 안 된다 이런 걸 몸속에 본인이 증인이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정의남님 91년 와 90년대까지 올라갑니까? 수원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하는데 젊은 청년 4명이 이삿짐을 나르고 도와주고 엄청 친절하게 이삿짐도 다 올려주더라고요. 아유 고맙다고 도와줘 고맙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좀 도와달라면서 신문을 1년치 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느꼈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신문을 좀 봤습니다.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네 명이나 그렇게 했었나요? 아 신문 요즘 정말 어렵죠. 요즘 신문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또 평소에는 그렇게 신문을 우리가 그 구독하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실제 종이 신문을. 근데 이삿날은 그렇게 또 신문이 필요합니다. 그죠? 폐지가 필요한데 또 찾아보면 없어. 꼬마 마녀님, 저희는 어쩌다가 바로 옆 골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리어커로 조금씩 옮겼습니다. 근데 도시가스 배관 호수를 리어카에 실어놨는데 동네 고물 주시는 어르신께서 그걸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아무것도 못 해먹었네요. 도시가스 배관 호수. 아니 그리고 이사하면서 또 빨리 그 가스부터 신고하고 이삿날 바로바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또 초짜들은 그런 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자님 전셋집을 빼서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이체 한도를 적게 설정해놓고 확인을 안 해서 이사 당일 잔금을 제대로 못 받고 새로 들어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대형 사고인데요, 이거? 어떡하셨나? 이사를 그럼 다음날 짐을 옮겨.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 늘 이사를 앞두고 특히 이제 새로 옮길 때는 전세나 뭐 월세나 옮길 때는 약간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은서님은 아들이 군대 갔는데 첫 휴가 남았을 때 그 전에 이사를 간 겁니다. 예전 집으로 다시 가서 픽업에 오느라고 한동안 고생했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뭐 기숙사에 있거나 군대를 갔거나 어디 있을 때 이사를 해서 네가 알아서 찾아오거나 오거라. 또크리님은 저는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수업 마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말을 안 하고 이사를 하셔서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한 시간 만에 집을 찾았어요. 부모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신 건 아니셨겠지. 아니셨겠지. 아유 그래도 또크리님이 또크리나게 또 잘 찾아가셨어요. 비타둘체님은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옛날에 이삿날에 경비실이며 관리실, 윗집, 아랫집, 옆집에 파시루 떡을 돌리며 인사를 했는데 그게 딱 2013년부터 각박해졌습니다. 요즘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이사협회 협회장이세요? 어떻게 딱 잘라서 2013년도라고 이렇게 콕 집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삿날 짜장면 시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짜장면 집에서 이사하면 딱 스티커를 문 대문에다 딱 붙이고 현관문에 딱 붙이고 가잖아요. 와 이것도 정말 신기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삿날 생긴 일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6276님 잭 존슨이에요. Better Together.

뉴욕 남자 존 메이어 뉴 라이트였고요. 또 메이플 피카님 코어스의 썸머 선샤인 또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아, 이 남자는 하와이 남자죠. 잭 존슨.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산날 생긴님. 앞서 은서님은 아파트 분양받아 가구랑 다 새로 해서 이사하는데 남편 회사 트럭 빌려다가 직접 이사를 했거든요. 웨딩 포토 액자 깨먹고

0: 유리 장식장도 박살이 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 그래서 지금 다 잘 사시는 거잖아요. 3009번으로 이삿날 폭설로 집 앞에 큰 나무가 주차장 차단봉처럼 입구를 막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아, 이삿짐 차도 약속한 시간에 못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기억이 납니다. 이삿날은 진짜 아무 문제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멘붕이 오죠. 아, 그리고 6566님은 저는 애들이 4명인데요. 어휴, 다둥맘이실 것 같아요. 이삿날 하도 복잡해서 옆집에 막내를 맡기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안 데리고 갔지 뭐예요? 가끔 이사 얘기가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8년 동안 집중적으로 10번 이사할 때였거든요. 당연히 밤에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하셨는데, 아, 예전에는 참 이웃들이 또 좋았어요. 그죠? 애들도 잘 봐주고 서로서로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7968님은 이삿날 저희 사다리차 아저씨가 일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남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번갈아 심폐소생술 하시고 뒤늦게는 아니지만 뒤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전기 충격기까지 쓰시고 다행히 숨이 돌아오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괜찮다고 관리소로 연락이 왔다는데요. 사다리차 찾으러 오시겠다고. 아저씨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염창동 집주인 그때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시면서, 해피엔딩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괜히 잘못되시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2936님은 저는 이삿날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에서 받은 잔금 중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10만 원으로 착각을 해서 여기저기 이사비용, 도배비용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차액을 연락받고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하셨는데, 아니 100만원 수표는 약간 푸른색이고 10만원짜리는 핑크색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삿날 정신이 없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자주 쓴 또 수표를 쓰지 않으니까. 아유 진짜 아찔하다. 이거 진짜 아찔해요. 7968님 또 2936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바다로망스님 빌리오션이에요.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5473 문경도련님, 실베스터 Do you wanna funk?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0: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등 총 18건입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며,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불거진 현장 경찰관의 복장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같이 서 있을 이유가 없다며 시위대의 지적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표소를 봉쇄한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관이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 기동대 소속 A경정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인이냐는 욕설을 듣는 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박 청장은 경찰의 건강권을 위해서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름표가 있고 제복을 입고 있어 소속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쯤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에서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서기관을 재판에 넘겨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와 SK칼텍스, S-OIL 등과 함께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4: CBS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0: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Por favor.
2: 날이 상당히 무덥습니다, 봉팔님들.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죠? 이번 게 어떤가요? 이명 첫 번째 트랙.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세요. 아아, 뽀르바보르!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며 첫 번째 트랙 포지션의 썸머타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우리 봉팔님들 주말 잘 보내셨죠? 특히 부산에 계신 봉팔님들

0: 주말 어떠셨습니까? 12일과 13일 이틀간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인 부산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부산은 K-POP의 성지가 됐어요. 나 이 공연 보기 위해 부산에 혹시 갔다 왔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 BTS 효과를 내가 톡톡히 느꼈다. 혹시 있으신가요? BTS가요.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했거든요. 데뷔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아주 기념비적인 공연을 한 건데 여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 어떤가요도 2020년 6월 1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로 6주년이 되었습니다. 6주년 시작부터 제가 근데 곡 소개를 잘못했군요. 레게봉이 아 나갔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포지션에 썸머타임 나갔다고 했어요? 머릿속에 포지션의 썸머타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곡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곡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리로는 썸머타임 생각하고 아니 입으로는 썸머타임을 뱉고 머릿속으로는 아예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봉팔님들 방송 제대로 듣고 있나 아닌가 체크해 본 거죠.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어쨌든 어떤가요가 오늘이 딱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6주년은 다른 해와는 달리 다소 좀 차분하게 보내고 다음 달인 7월에 좀 몰아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월요일 코너 똑같이 진행합니다. 변함없이 오늘의 6주년이어도 똑같은 품질로 정성스러운 텐션 준비했다. 잠시 후 A면 다시 선택 몇 대 몇 BTS의 부산 공연 또 어떤가의 6주년 그리고 지금 한창 북중미 월드컵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을 맞이하여 라틴 특집으로 만나봅니다. 데키에로 피에스타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외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3: 맛있게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말 나온 김에 포지션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포지션 노래가 아니군요. 레게봉이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르바보르.

날 것 같습니다. 마야였어요. 쿨하게 그저 그 포지션이었죠. 서머타임.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에이면 함께하고 있고요. 꼬마마녀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지금 너무 덥대요. 바닥에 누가 아궁이 불땐 것처럼 열기가 엄청납니다. 어떤가요가 대표 낫지롱. 오늘 지금 전국 날씨 챙겨보면요. 말씀하신 대구 현재 31도입니다. 그리고 서울 31.7도. 춘천 30.7도. 전국에서 지금 대충 보면은 서울이 온도가 제일 높아요. 여기는 아궁이 한 개가 아니라 아궁이 몇 개예요, 여기는. 아궁이가 막 덜덜 끓습니다. 점심에 잠깐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후끈후끈해서 얼굴이. 지금 특히나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우세요. 452번님은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가요? 6주년을 축하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챙겨 듣고 있는 아줌마예요. 가끔 여기에 소원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 걸 듣고 저도 벼르다 보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희 딸이 공무원 시험을 보거든요. 벌써 몇 순지. 매년 같은 시험장이라 이제 눈 감고도 찾아가겠다고 농담을 하지만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요. 봉디의 마법 주문. 꼭 합격할 수 있게 꼭 한 번만 외쳐주세요. 어떤가요? 응원에는 참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이제 합격의 길은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공무와 심함 합격은 어떤가요? 담대하게 시험 잘 보고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딸내미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른 말로 쫄지 마요. 할 수 있어요. 쩐유맘님, 저는 찐 봉팔이에요. 20년 4월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면 상상 어떤가요 드렸어요. 매번 없어지지 말아라, 없어지지 말아라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저도 봉지도 어떤가요도 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 중딩, 고딩 때까지 같이 가져요. 20년 4월생이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이 맞네요. 한 아이의 유년기를 함께하고 있는 어떤가요? 쩐유맘님.

늘 응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곡 소개를 두 번째 건 일부러 반대로 했는데 하루나님 녹방인가 봐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 저희가 녹방인 날은 취임새 없다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그 얘기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가요? 계속 생방으로 잘 들어주기. 뽀야님은 6주년 축하합니다. 절대 잊지 못할 날.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24주년이기에 어떤가요는 더 특별하죠. 첫 방송부터 함께했기에 더 애착이 가는 방송이고요. 더욱 흥하고 저희 부부도 축하해주세요. 지금 옆에서 운전하는 박근섭. 앞으로 50년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자. 사랑해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떤가요가 우리 뽀야님의 결혼 생활의 4분의 1을 함께한 셈입니다. 그쵸? 결길 축하드리고요. 지금 옆에 계시는 금섭님은 우리 아내분 왼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왼손을. 그리고 말씀하세요. 뽀야야. 따라하세요. 뽀야야. 넌내 끝사랑이다. 지금 잡은 이 손. 내가 앞으로도 절대 놓지 않을게.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래요. 어떤가요가 이렇게 우리 뽀야님의 24주년 결길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대몇또 가볼까요?

세계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많은 선택을 받은 쪽에 줄을 서시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지난주 금요일 북중 월드컵 체코와의 첫 경기를 2-1로 짜릿하게 우리나라가 승리하면서 정말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하늘에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월드컵 경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특집을 또 해보겠습니까? 북중미 월드컵 기념 라틴 팝 가요들로 준비했습니다. 두 후보곡 가운데 끌리는 한 곡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노래 선택지는 총 3라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 핑거 봉팔님 세 분 뽑아서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부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세 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봉팔님 세 분께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첫 라틴 팝 가요 특집이에요.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보통 이 라틴 냄새가 나려면 뭐 신나야 하고 댄서블한 느낌이다 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죠. 특히 이 반복되는 이 리듬이 더 흥겨움을 주는데요. 딱 이러한 특징을 제대로 갖춘 노래가 박미경의 집착입니다. 여기에 또 털기춤의 원조하면 이 곡이에요. 이 곡 라틴 하면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재영의 대단한 너. 원래 이재영 하면은 떠오르는 곡이 유혹이죠, 유혹. 근데 그 당시에 라틴 댄스 열풍을 이끌면서 여기에 이 락 감성을 한 두 스푼 더 넣었어요. 라틴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요새는 또 따라만 쳐도 살이 쏙 빠지는 다이어트 운동 댄스로도 자주 쓰이는 곡입니다. 이재영의 대단한 너. 1라운드부터 이 라틴의 열정이 물씬 느껴지는 두 곡. 봉팔님들은 오늘 매 라운드부터 쉽지가 않으실 듯합니다. 이제 선택해 주셔야 돼요. 빠른 집계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봤습니다. 박미경 또는 이재영. 재는 아입니다.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재생되어 노래 한 곡 두 곡 동안 받죠.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방금 들으신 곡 이기찬의 미반의 사랑이었고요. 오늘 1라운드는 박미경의 집착과 이재영의 대단한 너의 대결이었는데요. 스위트하트님 이재영 대단한 너 이 곡은 찐이죠. 별에는 달토끼님 박미경 왠지 느낌이 좋은데 다 맞출 듯. 희나비맘님 이재영. 그리고 6754범님 오늘은 저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네요. 박미경이요. 지금 제주에서 듣고 있어요. 지금 제주는 시원합니다. 바다와 잘 어울리는 오늘은 박미경이다. 제주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가능하신가요? 이곳 스튜디오에서 제주 하늘을 보고 싶네요. 자, 1라운드는 6대4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박미경의 집착이 더 많은 선택을 받았어요. 이재영의 이 대단한 너는 처음 듣는 곡이다, 모르는 곡이다 라고 응답하신 붕팔님들이 좀 많아서 1라운드 결과가 6대4로 한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자, 2라운드는 쉽지 않으실걸요?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날 위로했지만 이미 그대는 정... 백지영의 Sad Salsa. 이번 2라운드는 라틴 팝 특집 속의 특집, 특특집 라틴 여왕의 노래예요. 그중 먼저 들어본

요곡은 이 라틴이라면 갖춰야 할 요소가 몽땅 들어간 노래입니다. 무대 연출부터 의상과 안무, 그 시절 우리를 이 라틴의 열기로 몰았더랬죠. 자, 백지영 새드살사의 맛술 후보곡은 어떤 곡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는 특특집이다. 이번에도 백지영이에요. 다시 들어봐도 벌써 몇 번째 애를 태우는 건지. 지금은 발라드 OST의 여왕이라 불렸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라틴 여왕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또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어요. 매 라운드마다 어려워질 거라고. 저도 새드살사일지 대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 봉팔님들 이번엔 빠른 집계 위해 숫자로 봤습니다. 백지영의 새드살사다 그러면 숫자로 1번을 보내주시고요. 백지영의 대쉬 DASH가 듣고 싶다 하면은 2번 정확하게 숫자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새드살사 1번 대쉬 2번입니다. 문자 번호는 여전히 샵 1212번으로 갔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인 거 아시죠?

곡 듣고 왔고요. 2라운드는 백지영 대 백지영, 새드살사와 대쉬의 대결이었습니다. 8586번님 2번이요. 대쉬거든요. 2번이 치과진료 들어가기 전에 어서요. 3라운드까지는 참여가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1, 2, 3라운드 모두 참여해야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해피트리님 2번이요. 대쉬. 남편한테 대쉬해서 결혼 성공했어요. 지금은 후회 중. 대쉬 안 할걸. 진짜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진짜로, 그러면 그때 남편에게 다시 대쉬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쉬 안 하실 거예요? 대쉬하실 거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후회 할 거잖아요. 3684번님은 그 시절 라틴형 백지영 대쉬 2번 뽀르빠뽀르. 어이쿠 이런님은 왠지 다음은 베이비복스 우연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PD가 오늘 다수의 선택 몇 대 매체에서 짠 전략이 월드컵에 나간 전략과 똑같다 하면은 우리 PD는 조 예선 탈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보고 계시죠? 일단 2라운드 결과는요,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몰렸어요. 8대2의 비율 나왔습니다. 2번 대쉬가 세드살사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3라운드 이제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각오하세요. 자,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후보곡 만나볼게요. 자, 우리 PD는 반성하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예상 가능하면 안 돼요. 방송이라는 게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자, 3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 베이비복스 치카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연. 발라발라 꼬미꼬 라 발라발라 보니타 발라발라 무예빼 라 치카 발라 보니타. 뜻을 보면은 함께 춤춰 멋진 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도 있지만 부제로 우울한 우연이 붙어 있어요. 자, 이어서 맞설 후보곡 어떤 곡이죠? 라틴풍의 이 기타 선율이 인상적이면서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며 여기 예술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과 가사로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하게 하는 매력이 있죠. 3라운드는 한번 듣고 나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곡들입니다. 어떤 곡에 더 마음이 기우셨나요? 빠른 집계 위해 이번에는 팀 이름을 우리말 한글로 봤습니다. 베이비복스 또는 마마무. 베이비복스 마마무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2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백지영의 대쉬였고요. 3라운드는 베이비복스의 우연과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의 대결이었어요. 3547번님 마마무요 화사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트하트. 그쵸, 진짜 사람을 홀리는 목소리 아닙니까? 가요계에서 화사만큼이나 독보적인 음색을 갖고 있는 가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매력적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7116번님 베이비복스 선택하시면서 어차피 틀린 거 답 아닌 거 같은 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복스가 소수의 선택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셨고요. 0331번님은 마마무 바모스. 여름여름해님은 베이비복스 발라발라 보니따를 이길 수 없죠.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이 발라발라 보니따는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684번님도 베이비복스 노래, 춤, 외모 완성형 걸그룹의 시초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작년에 14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베이비복스가 콘서트도 했었잖아요. 자, 이번 결과 음악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지금 초통령이랍니다. 초통령. 이번 기회 어떤가요? 다수의 선택 몇대몇 진행했고요. 먼저 줄을 잘선 골드핑거 08님 세분 발표해 드립니다. 3684번님과 오늘 치과 진료 가시는 중에 결국 다 마치신 8586번님 그리고 먹진님께는 티톡스차와 제주 월등무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끝까지 도전해 주신 아차상 받을 08님 세 분이세요. 한 번도 못 마치신 희나비맘님, 다 틀리기 도전해서 성공하신 숙취하님 만치님, 그리고 6427번님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죠. 참여해주신 08님들 감사드리고요. 방탄소년단의 곡 A면 마지막 트랙입니다. Airplane Part 2.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 올라 전월보다 0.35%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성북구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송파구, 광진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 등도 강세를 보였고 경기는 광명시와 화성시, 동탄구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전월세의 가파른 상승세도 이어져 서울 지역의 전세는 12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월세도 10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인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0억 원 이상 가격대 비중은 13.6%로 1월 대비 3.2%포인트 확대됐으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비중도 15.8%에서 19.5%로 2.7%포인트 커졌습니다. 비중이 가장 큰 구간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으로 23.8%였으나 1월과 비교하면 3.5%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경기 광주시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퇴촌 토마토 거리 축제가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워터슬라이드 수영장과 토마토 요리 경연대회, 7080 트로트 콘서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방문객들을 위해 네 곳의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청과 경기 광주역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축제장 방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귀가 노선은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해양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선 인천해양과학고가 내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엽니다. 인천해양과학고는 1926년 황해도 용호도 공립수산보습학교로 출발해 한국전쟁 이후 인천에 정착했고 그동안 수많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해양수산전문 인력을 배출해왔습니다. 학교는 내일 교내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수산 해양교육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며 행사에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참석합니다. 인천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공원 내 물놀이장 47곳을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은 서구 12곳, 남동구 10곳, 연수구 9곳 등 인천 전역에 마련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7도, 습도는 31%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 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3: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2: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신청곡 룰라의 3-4였습니다.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갈게요. 오늘 어떤 가요가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어떤 가요 6주년 되는 날이다. 2020년 6월 15일날 방송을 시작했으니 딱 오늘이 6년 되는 날입니다. 6살 생일이에요, 어떤 가요가. 근데 없어도 뭐가 너무 없죠. 그렇죠? 너무 서운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팔님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데 이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소박하지만 오늘 N번째 접속 체크로 봉팔님들께 선물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번째로 도착한 문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순번에 문자가 도착한 봉팔님께 선물을 드리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6주년이니만큼 코드명 6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코드명 6.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얼른 몇 번째인지를 말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N번째 접속 체크로 첫 번째 뒤에 끝자리 6, 1006번째, 1006번째 접속자 봉팔님께 아이스 라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지금 몇 번째인지는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900 언저리입니다. 900 언저리. 1006번째 접속자 봉팔님께 아이스 라떼 쿠폰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쭉쭉쭉 이어갈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비면 접속 체크 가볼까요? 자, 빨리빨리 푸시푸시, 샵 1212 푸시푸시, 레인보우로 푸시푸시, 문자도 푸시푸시. 첫 연습할 때 주인공 기다립니다. 그거 아시죠? 요런 날 눈치 게임 하다가 결국 내가 상당히 뒤로 밀린다는 거.

봉디 예순까지 했으면 하는데 정년에서 걸리려나요? 예순까지 어떤가요? 그건 생각해 볼게요. 코드명 6, 1006번째 문자를 보내라.

3844님 기운이 좋아요 파라솔 분식님 106번째 당첨 완료 아이스 라떼 쿠폰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자 다음 숫자

7803님 고맙습니다. 봉디 6주년 축하해요. 제가 50살 될 때 문자 보내고 축하받았는데 환갑때 문자 할게요. 봉디 영원해요. 3089번님 환갑때는 어떤 거 알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환갑 축하드립니다. 미리 인사 남겨요. 자, 1206번째 AOA 심쿵해 들으면서 나오겠네요. 1943번님 푸드폼 푸니 은평버치 군님

저희는 대한민국 텐션 넘버원 라디오 6주년을 맞이한 텐션 왕조. 여기는 CBS 팬 FM.

1406번째로 순항 중인 어떤가요? 1406번째 접속자를 찾습니다. 8951번님, 1163번님, 걸어서 세계 속으로님, 영화처럼님, 안녕하세요. 아쉬워요. 1300대 보내셨네요.

못해. 난 그대 없이 난 동반 없이 못 살아. 1406번째 20초 안에 나옵니다.

0: 1406번째 주인공 나왔어요.
1: 뒷번 뒷자리 1943번님 축하합니다.

영화천엄님 1606번째 축하합니다. 아, 딱 맞았어요. 1606번째까지. 1006번째, 1206번째, 1406번째, 1506번째, 1606번째, 3861번님, 4437번님, 1943번님, 크림님, 영화처럼님까지 다섯 분께 오늘 아이스 라떼 쿠폰 챙겨드립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6주년을 오늘 맞이해서 코드명 6 접속 체크를 해봤고요. 8893번님이세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듣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와우, 항상 감사해요. 4학년일 때 들었으면 진짜 고등학생 됐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뭐 사실 뭐 20년 된 프로도 있으니까 어떤가요 외에 저희 CBS에는. 근데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어떤가요가 저에겐 가장 오래된 프로니까 제가 진행한 것 중 중학교에 입학했던 아이가 뭐 대학교 1학년이 됐다고 하고 그러면 아, 막상 제 딸내미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싶습니다. 6년간 정말 감사했고 아, 뭐 사실 어떤가요가 6주년을 맞이한 건 저에게도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고 6년까지 할 줄 절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상하지도 못했고 길어봐야 뭐 한 3년 정도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워낙 좀 떠들어 제끼고 좀 시끄럽다 보니까 처음에 불호파가 많아서 야, 이 좀 어려운 역경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 그 당시 제작진의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 6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도 늘 우리 이혜진 작가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 옆에 항상 보이는 곳에 우리 서재희 PD도 있고 그간 PD가 저희가 네 번째 PD예요. 이번 PD도 진행자는 뭐 계속 제가 그때부터 해오고 있고 중간중간 휴가 갔을 때 스페셜 DJ로 와주셨던 분들도 늘 기억나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특히나 우리 봉팔님들의 응원 덕분에 지난 청취율 조사 때 어떤가요 저희 히스토리에서 가장 높은 청취율이 나왔거든요. 또 7월에 3분기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봉팔님들 늘 소신껏 지금까지 선택하신 만큼 3분기도 소신껏 지금 듣는 프로그램 어떤 거에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듣고 있으니까 안 듣고 있는 걸 듣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네. 듣고 있는 걸 듣고 있다고 얘기해야 이 신뢰도가 올라가는 청취율 조사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신 봉팔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성함과 아이디 불러드리고 싶지만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해야 돼요. Let's get it.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 많이 듣고 잘 알던 노래도 갑자기 빠르게 감거나 느리게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노래인지 알게 되는데 그 점을 활용해 퀴즈가 된 시간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어떤 노래의 일부를 듣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슬로우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로우. 단계별로 문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자, 그럼 슬로우 슬로우 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입니다.

와, 어려운데요. 오늘 3단계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작정하고 오늘 어려운 1단계를 제작진이 준비해 왔습니다. 허허, 1단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래도 뭔가 오기가 생기잖아요. 우리 봉팔님도 그 정도 오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1단계에서 한번 맞춰보고 싶다라는. 자,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뭔 노래예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단계에서. 자, 2단계 한번 들어보죠. 그럼 문자번호 샵 111 웨인보우로 정답 캐치하신 분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단계 들려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곡을 모르는 봉팔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봉팔님 중에는 저희가 그냥 슬로우로 안 걸고 원곡을 들려드려도 나 이 노래 몰라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자, 3단계가 원곡과 거의 가깝다고 하거든요. 자, 3단계 들려주세요. 자, 3단계 가장 쉬운 3단계.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이미 캐치하셨잖아요. 이 멜로디 라인은 후렴구가 아니에요.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데니 오빠 사랑해님, 무슨 노래인가요? 김정민의 붐붐붐이 아니고요. 붐붐붐 이거 아니에요.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이렇게 하잖아요. 멜로디를 지금 3단계에서. 오늘 그냥 불러드렸어요 제가. 앞에 좀 더 불러드릴까요? 4단계로. I'm a mess, mess, mess, mess, mess, mess, mess. I'm a mess, mess. 나는 수학이다. I'm a mess, mess, mess. 정답이 안 오고 있어요. 어떡해요 이거? 아니 문제를 뭐 이 곡도 유명한 곡이지만 지금 우리 봉팔님들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 하석풍님이 르세라핌의 Unforgiven 아니에요? Forgiven, Unforgiven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수정바라기님 타이푼의 그래서. 타이푼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리잖아요. 불러드리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노래인가. 붐붐붐 내 심장이 뛰네. Get it like 붐붐붐 Get it like 붐붐붐 붐붐 now 붐붐붐 붐붐붐. 답을 알려드렸어요 그냥. 근데 이거 제목이 진짜 어려워요. 제목이 꽤 길어서 저도 이거 제목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줄여서 우리가 세 글자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줄여서 세 글자로 보내주셔도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예요. 김정민의 노래 듣겠습니다. 붐붐붐.

라이저스의 붐붐 베이스, 그 전곡 김정민의 붐붐붐, 조이 5575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 어떤 곡일까요? 미아님 로이킴의 봄봄봄. 봄봄봄봄이 왔네요. 들어볼까요? 로이킴 곡 한번 들어볼까요? 2단계 주세요. 2단계로.

심장이 뛴대요. 0096번님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스파게티. 9905번님 푸시케 머시기네요. 푸시케 머시기. 푸시케. 푸시케 들어가요. 푸시케. 다이어트에 좋은 포케라고 있죠. 포케. 뭔가 푸시케라고 하니까 더 좋은 게 요새 유행인 음식일 것 같아요. 요새 다이어트에 좋은 푸시케 다 드시고 계시죠? 조절정 미인님 세 글자로 줄여도 모르겠네요. 이프프예요? 이프하요? 이프그예요? 보통 이게 줄일 때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걸 얘기합니다. 뿌드뿜뿜님 인터넷 보고 컨닝했쥬. 배터리 충전 다 했쥬. 피식해. 그리고 푸른 수염이 안 컨닝 잘못했쥬. 치팅도 제대로 해야쥬. 4243번님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게 그리고 푸른 수렴에 안에 푸른 수렴 푸른 푸시게 이브 푸시게 아 이불 풀어라 이브 푸시게 이불 풀어라 이제 뉴스 할 때 좀 이불 풀어라 해서 이브 푸시게 푸른 수렴 아 자 정답 일단 들어보죠. 오늘의 정답은 르세라핌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자 이 구간이었어요. Get like boom boom boom Get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 Now boom boom boom 내 심장이 뛰네 Get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자 이 구간 3단계 들어볼까요? 거의 똑같아요. 3단계 들려주세요. 멜로디까지 그냥 똑같이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었던 게 3단계였습니다. 오늘 정답 5414번님 포함 5분께 커피 쿠폰 맞춰주신 분 보내드립니다. 이프프예요. 세 글자로 줄이면 이프프. 이프프로 보내신 분들은 오늘 정답 인정됩니다. JN 하울입니다. 사랑인 가요?

제인 하울 Perhaps Love, 별 I Think I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8777번님이신데요. 오늘 CBS 라디오 DJ 변경이 되었던데 봉디는 그대로이시네요. 역시 권력 카르텔의 꼭대기인가요? 멋진 해석입니다. 봉디는 카르텔의 꼭대기라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걸로 할게요. 내일부터 코수염 좀 길러와야겠습니다. 구름마 사탕님, 봉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나오는 거 맞죠? 다시 한번 공지해드립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는 월화수목금토 주 6회 방송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월화수목금토 1 주일까지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변함없이 방송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예요. 당장 6월 21일분부터 방송이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주말 내내 어떤가요와 함께 해주세요. 김건모의 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름밤의 꿈.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4: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5: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이한철이 부르는 집으로.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라며 26주년을 맞이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승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문이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0: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다면서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이란의 동결 자금 중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는 이란 측의 주장을 미국 정부 관계자가 부인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실적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합의이며 이란 측이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동결 자금은 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 관계자의 주장은 동결 자금 중 일부의 해제가 확인돼야만 양해각서 체결로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란 측의 입장과 상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이 거부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고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도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영위기설이 제기된 JTBC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유동성 위기이며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미통인은 JTBC가 재승인 대상 사업자인 만큼 재무 기술 분야 평가 과정에서도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고 오늘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최근 서울 일부 단지의 높은 분양가 영향으로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5월 동작구에서 분양한 두 개 단지의 높은 가격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5도, 습도는 29%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월 15일, 1년 365일 중 정확히 절반쯤 와 있는 오늘. 달력을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이 음력으로는 5월 1일이더라고요. 같은 하루인데도 어떤 달력에선 한 달이 절반이나 지났고 또 다른 달력에선 막 첫 장을 펼친 날인 셈입니다.

지났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지만 오늘부터 1일이라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새로운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1년의 남은 절반 알차게 채워보자. 전입니다. Don't stop believing.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g,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15일, 1년의 절반이 지났고 이제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음력으로는 5월 1일이래요. 뭔가 1일이라고 하니까 좀 새롭게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약간은 억지 같을 순 있긴 한데요. 그래도

0: 우리 이 1년의 남은 절반을 알차게 알차게 채워보자고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시면 라이키팝으로도 알려주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해.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이었고요. 8760님의 신청곡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그리고 글렌 캠벨의 Time까지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2026년 하반기 계획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2430님은 1월에 세운 다이어트 계획 오늘 저녁까지만 치킨 먹고 내일부터 진짜 달릴게요. 오늘 저녁 치킨은 뭔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의외로 치킨이 그렇게 살찌는 음식이 아니래요.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치킨 이왕 드시기로 한 거 맛있게 후회 없이 드시고요. 대신 내일부터는 그 체지방 커팅이라고 하잖아요. 체지방 걷어내기 목표 파이팅입니다. 알라딘님은 상반기 계획 중에 책 20권 읽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동영상 드라마 20개 보기로 잘못 입력된 것 같아요. 아, 이제 올 하반기에는 책 열심히 읽기 목표 다시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도 책 많이 읽자 목표 항상 세우는데 너튜브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요. 아, 진짜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도 함께 이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오, 함께 나누면 이게 또 지키게 된다니까요. Family of the Year입니다. Hero 그리고 Vanessa Williams의 Save the Best for Last 들어보자.

Striper의 To Hell with the Devil, Vixen의 Edge of a Broken Heart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985님은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한 것 같아요. 자책하지 말기,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하셨네요. 이 험한 세상에 나라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에휴 너도 힘들지 하면서 우리 좀 토닥토닥 안아주면 좋겠어요. 문국남님 신청곡이에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그리고 두아 리파의 Don't Start Now.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후바스탱크입니다. The Reason.

0: 헤어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 맨하탄스의 키스 앤 세이 굿바이, 신혜숙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1: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 I called you here today for a bit of bad news. I won't be able to see you anymore because of my obligations and the ties that you have. We've been meeting here every day.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kiss.

0: 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온주가 예상되면서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수원과 원주, 청주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중남부 산간과 남부 내륙에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고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 연구실.
12: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벌써 올해 하반기 접어들었죠. 오늘은 부자들의 속마음을 통해 어떻게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윤지 국민은행 수지 PB팀장과 함께합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0: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본능 시간인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돈이 대체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부자들의 자산 이동 현황이 궁금하고요. 고금리 시대의 숨은 꿀통 자산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냉철한 감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윤지 국민은행 수지 PB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일단 PB팀장 그러면 프라이빗 뱅크.
6: 네, 맞습니다.
5: 그러면 굳이 은행이 프라이빗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6: 아무래도 프라이빗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들에게 맞춤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 자산 관리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PB센터가 존재합니다.
5: 그러면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은 약간 먼 곳이네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프라이빗하게 관리해 주는 거죠.
6: 멀지만 또 향후에는 가까워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5: 제가 자산가가 되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 있나요?
6: 약간 곤란하지만 자산가가 되신다면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5: 알겠습니다.
6: 곳입니다.
5: 그럼 네. 보통 얼마는 있어야 우리가 불려주기 시작한다.
6: 뭐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센터에서 거래하시는 규모는 뭐 10억 정도.
5: 오케이. 자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최소 굴리는 자산이 10억 이상일 때 어떤 식으로 돈이 운영되는가와 관련해서 PB 팀장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으로 전해진 소식은 106일간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인다.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종전 MOU를 체결한 상태고요. 그래서 당장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종전 소식이 나온 지금 수혜주와 피해주, 방산주 포함해서 한번 짚고 가주시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6: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대한 이제 뉴스가 나왔고 이 부분은 당장 이제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좀 피해 내지는 좀 가격의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네, 종목들 내지는 업종과 함께 방산에 대한 어떤 좀 큰 주목도도 관심이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근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계가 뭐랄까요? 과거와 같이 전쟁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당장은 내려가도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6: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방산에 대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투자 전망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에 대한 합의가 당장 시작이 됐고 방산주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어항인 셈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안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라면 네. 당장 금리 인상은 좀 가능할 것이다. 당장 될 것이다 얘기가 있다가 동결 쪽 미국이랑 한국 좀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6: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높아진 어떤 물가에 대한 선제적

0: 조치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일단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첫 통화 정책이 이번 주에 지금 열릴 예정이고 네. 또 종전 합의도 지금 당장 됐기 때문에 섣불이 어떤 금리의 향방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도차가 다른데요. 이미 네. 시장도 올해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움직이는 만큼 7월 달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금통위에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과 함께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시점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좀 시장에 이미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고 이번 주에 좀 주시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이슈를 빠르게 짚어보고 그다음에 PB센터 팀장님의 그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융기관에 일단 한 기관에 굴리는 돈이 10억 이상인 분은 이렇더라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삼고 싶은데요. 중동의 종전이 선언이 될 분위기지만 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곧바로 주식시장 안정으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근에 강세장이긴 강세장인데 변동성이 너무 큰 강세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분위기가 몇 번씩 뒤바뀌는 지금 시장에서 PB팀장님은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지 예를 들면 저희 근처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더 사? 아니면 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자산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요.
0: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뭐 네. 개인 일반적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문의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어떤 변동성을 야기했던 또는 유발했던 어떤 이슈가 단기적으로 그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저희 PB 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다른 이제 곳을 통해서도 의견들을 또 종합해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뭐 저가 매수의 기회 혹은 이익 실현의 어떤 축 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번 변동성을 좀 지나가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사결정에서의 최종 어떤 판단의 기준점 내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찬가지네요.
0: 네, 마찬가지입니다.
1: 약간 위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큰 장세에서 우리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제 최근 며칠을 보면 외인들이 주로 던지고 우리 개인들은 뭔가 이렇게 받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마지막 지난 금요일은 좀 달랐습니다만. 그런데 네. 부자들은 변동성 장세에서 예를 들면 4848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0: 아무래도 매수와 매도의 사이클이 굉장히 빈번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1: 그래요? 네네. 어느 정도로? 일단 예를 들면
0: 굉장히 일단 자산가라고 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 자금에 대한 여유 시간이 굉장히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는 많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를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지만 굳이 뭔가 매도를 해서 적극적인 이익 실현으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장기 보유하는 뭐 우량주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수익률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뭐 향후에 나중을 대비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 그럼 이럴 때면 삼전을 안 여쭐 수가 없는 게 네. 삼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는 되게 오랜 그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뭐 삼만전자인 시절도 있었고 네. 그때부터 갖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네.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나는 경우를 보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런 장에도 안 팔더라 이런 상황인지 궁금해요.
0: 특별하게 종목을 꼭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사실 굉장히 최근에 주가 상승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에 굉장히 오래 전에 보유를 하셔서 뭐 수익률이 세 자리 이상인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1: 삼성전자 쉽게 말하면 1000% 이렇게
0: 네,
1: 되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경우는 액면분할하기 전부터 보유하셔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1: 액면분할
0: 있고.
1: 전부터.
0: 네, SK하이닉스는 제가 봤던 거는 한 2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네, 들어가셨던 거니까 최근 뭐 한 23년부터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ETF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인 매수

0: 를 통해서 세 자릿수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네 관찰되고 있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숙연해지네요. 그런 사람이 또 많다. 숙연해지는데 사실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요. 4848이 좋진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굉장히 말은 쉽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좀 조정되는 장세를 견디는 것도 굉장히
1: 맞아요.
0: 힘들고 좋은 수익률을 봤을 때 이거를 매도하지 않는 어떤 절제력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1: 행동 경제학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 그렇게 장기 보유의 중요성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런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ETF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자산가들은 종목 하나를 사더라도 되게 오래 두고, 그러면 종목을 많이 살까요? 아니면 ETF를 많이 살까요?
0: 작년부터 사실 관찰된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늘린다기보다는 이런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실제로 큰 자산에서의 어떤 일부 포트폴리오로 한 축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냥 개별 종목을 했을 때 사실 더벌수 있다. 물론 내가 잘 사기만 하면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긴 하지만 ETF에 더 몰린 이유가 뭐예요?
0: 일단 어떤 소수의 대형 종목에 대한 이제 개별 주식의 보유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자산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고 싶을 때 이런 ETF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의 몇 개의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 정보라든지 뉴스를 굉장히 잘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섹터에서도 하위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라든지 접근성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ETF 투자는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투자 메리트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1: 이를테면
0: 있습니다.
1: AI 시장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테크주 이렇게 모아놓은 ETF를 간다. 이렇게. 그럼 내가 매일매일 뉴스 안 봐도 되고 나
0: 맞습니다.
1: 돈더 벌려면 이래야 되는데
0: 네.
1: 이런 느낌이군요.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그럼 자산가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 절대 이건 안 하더라. 혹시 이게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일단 충동적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1: 그게 오르든 내리든 오르는 장이든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든.
0: 이게 상승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던 아니면 하락을 반대로 큰 폭으로 하던 어떤 충동적으로 매도하지 않고요. 일단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했던 범위 안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를 가지고 올 만한 계기가 된다면 움직이겠지만 어떤 시장이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나 매도가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그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0: 네, 굉장히
1: 어렵거든요.
0: 어렵거든요.
1: 근데 실천하는 면에서는 그게 자산가들의 다른 점이다.
0: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상담을 하거나 만날 때 물어보면 당연히 좀 흔들리셨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이제 장임을 지금 인지하고 이 변동성을 좀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좀 원칙을 투자 원칙을 세우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ETF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를테면 ETF 쪽을 많이 하고 있다. 업황을 봐가면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그런 자산가들은 어떤 섹터의 ETF를 좀 많이 담던가요?
0: 일단은 뭐 가장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1: 절대적으로
0: 일반
1: 많아요.
0: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산가들 역시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핵심 ETF로 투자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ETF들이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향후 기대감을 좀 반영된 뭐 방산이나
1: 방산,
0: 조선,
1: 조선.
0: 그리고 뭐 전력기기 같이 조금 더 서브로, 그러니까 범 AI에 좀 포괄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ETF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테크주 말고 사실 오른 종목이 약간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자산가들은 이거 테크주에 내가 한국에선 테크주에 좀 많이 집중하고 미국으로 좀 가야겠어. 미장으로 좀 가야겠어. 이런 식의 이제 나라를 바꾸는 무브먼트는 혹시 없어요?
0: 오히려 근데 이제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투자

0: 투자에 대한 수익률과 동시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금.
1: 아, 세금
0: 네, 절세에 중요하죠. 대한 이슈가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미국 장보다는 국내 주식 시장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 네, 더 많습니다.
1: 한국의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세금이 참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1: 이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사실 조금 안 통하는 곳이 네. 주식 시장이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데 네. 얼마나 좀 뭐랄까요? 세금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을 짧게만 좀
0: 일단은
1: 해주세요.
0: 주식 자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은 세법상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뭐 접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런 주식들을 모아놓은 주식형 ETF의 경우에도 당연히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리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1000%를 벌었다고 네. 하더라도 너 1000% 벌었으니까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니? 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그런 게 그런 시장이 우리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나름대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에 별로 없죠.
0: 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말, 그다음에 공포 지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가 네. 뭐 30년물은 5%가 넘어가는 네네. 등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 지금 좀 시장이 약간 위기 알람 경보를 울리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게 과거의 얘기긴 합니다. 요즘에도 그게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고인 것도 있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실물 경기도 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네. 않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이른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채권, 금 이런 쪽으로의 또 뭐 머니 무브먼트가 혹시 있는가 자산가들의 경우 궁금합니다.
0: 일단 지금 5월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극대화됐고 네. 종전에 대한 어떤 합의 기대감이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1: 없었다가. 네, 있었다가. 아직 네. 끝나시면 안 돼요. 네. 있었다가 없었다가 한 번 더 해줘야
0: 네.
1: 돼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 네.
0: 이런 안전자산이 사실 근데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매도함으로써 이것을 안전자산으로 옮기겠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과거의 금리 인하를 염두해서 좀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에 대한 보유 비중을 확대했던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채권 특히 장기물에 대한 보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이것을 그냥 무위험 자산 뭐 예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예수금처럼 네,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옮겨놓는 현상들이 오. 좀 예, 지금 관찰되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고요.
1: 네네.
0: 더불어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시장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1,550원 정도를 좀 상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1,550원이
0: 네,
1: 상단이다.
0: 그래서 네. 이제 1,500원이 넘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하는 좀 원화로서 확정 수익으로 이 부분을 다시 주식이나 아니면 예금으로 좀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초 네. 이후에 지금 계속 가격 상승 이후에 굉장히 조정폭을 계속 보이고 있고 횡보함에
1: 맞습니다.
0: 있어서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분할 매수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0: 네.
1: 뭐 분할해서 매수할 돈이 있어야 약간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0: 네.
1: 있지만 그래도 비율로 따진다면
0: 네.
1: 금은 그래도 항상 10%는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0: 네.
1: 많거든요.
0: 네.
1: 실제로는 어때요?
0: 실제로도 자산가들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나 달러같이 이제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투자했을 때 유효한 자산의 비중은 뭐 10에서 20% 정도 항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도 문의가 많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가격 메리트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0: 일단은 말씀드릴 네. 때는 이 장기적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정말 그냥 시간적으로 또는 여유 자금에 있어서의 여유돈이 생겼을 때 조금씩 투자하는 걸 분할 매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빚내서 사는 거 아니고
0: 네네.
1: 어차피 길게 보고 가져가실 네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쌀 때 사두세요.
0: 네.
1: 쉽게 말하면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현금과 달러, 그러니까 달러는 나름대로 이제 환차
0: 네.
1: 이익이 또 기대될 수 있는 거고 현금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0: 네.
1: 뭐 이자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만 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현금 갖고 있는 게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또 현금을 모아둬야 된다

0: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면을 좀 예상하고 좀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자산가들의 투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데
0: 네.
1: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0: 아,
1: 겁니다.
0: 정말 다 어려워. 말은 쉽죠. 네.
1: 일단은 이렇게
0: 조급해하지 않아요?
1: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도
0: 네.
1: 만약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번 시장의 어떤 상승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0: 아,
1: 경우가
0: 추격 매수 이런 거
1: 네,
0: 존재하지
1: 추격
0: 않습니까?
1: 매수가 거의 뭐 많지 않습니다.
0: 아,
1: 네,
0: 네.
1: 그리고 일단 이 예금에 대한 준비는 뭐 일전에 5월 달또 6월 달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 또는 이런 변동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현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 축소하거나 아니면 매도해서 뭐 주식으로 급하게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사실 그런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항상 이제 불신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외인이랑 기관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
1: 네.
0: 막 이렇게 생각하고
1: 네.
0: 자산가들 역시 나름대로 이제 뭐 되게 사적인 펀드 같은 것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다를 거야. 그래서 다르게 움직일 거야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얘기가
1: 네.
0: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태도적 측면이 좀 다른 거예요.
1: 네,
0: 정보가 다를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1: 근데 이제 정보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뉴스나 매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0: 당장 우리도 PB 팀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하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좀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은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0: 어허.
1: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반 투자자와 뭐 부자, 자산가들의 투자에 있어서의 동일한 종목을 함에 있어서 수익률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근데 다른 것은 바로 시간적인 여유, 태도에서 나오는 여유가 다르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다 오르는데 나는 못 샀다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막 들어가지 않고 또 반대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런 태도 내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어떤 투자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좀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사실 통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왜냐하면 나도 알아요.
1: 네.
0: 그거 그렇게 하는 거 하지만 잘안
1: 네.
0: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비율 정도를 여쭤보고
1: 네.
0: 싶은데요. 현재 지금 자산가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비율이 그럼 아까 뭐 금은 10에서 20%는 계속 가지고
1: 네.
0: 계시더라라고 하셨는데 주식, 채권, 현금, 달러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면 대충 큰 그림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1: 일단 뭐 종합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이 한 60%, 50%에서 한60% 정도를
0: 50에서 60.
1: 차지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채권, 사실 채권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물은 좀 포지션을 정리하는 측면이고, 채권은 이제 단기 채권과 예금은 좀 동일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0: 네.
1: 이게 한 30%에서 40% 정도.
0: 어허.
1: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10%에서 20%는 뭐 달러라든지 금가치 안전자산. 네. 이런 비중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0: 네.
1: 이건 뭐 일반 투자자에도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유효한 상황이고 이번 주뭐 통화정책 회의와 다음 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조금 강한 장에 형성이 된다면 주식의 비중을 일부 조금 높일 수 있는
0: 살짝 공격적으로.
1: 네, 그럴 수 있는 네, 그래서 수익을 좀
0: 알겠습니다.
1: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여기서 눈에 띄는 정보는 단기채 위주로 많이
1: 네.
0: 한다이네요. 단기채 지금 4.4% 넘죠? 한 10년물?
1: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역할하는 바를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렇게 비율을 나누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환율은 1,550원
1: 네.
0: 상단으로 보시고 움직인다고 했는데 자산가들은
1: 네.
0: 달러를 팔아서 원화
1: 네.
0: 수익 확정
1: 네.
0: 이게 이제 1,550원이라는
1: 네.
0: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뉴노멀한 환율 금액을 그러면 대충 어떻게 보고
1: 일단
0: 움직이는
1: 뭐
0: 건지.
1: 최근에 나오는 뉴노멀은 사실 1,500원이 네. 어떻게 네. 보면 기준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것 역시 지금 높아진 물가나 이제 금리 이런 부분의 측면이 고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환율이 최근에는 사실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산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환율에 대한 이제

0: 컨센서스를 저희 쪽에서 확인하면 한 1480원 정도, 네, 1500원 상단에서 이제 계속 좀 거래가 되기에는 네, 우호적인 시장 환경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리적인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상고하죠. 제발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팩터를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자산가랑 개인 투자자랑 상관없이 통용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0: 네. 일단 종전에 대한 합의가 거의 됐다 하더라도 이 높아진 네. 물가와 유가에 대한 되돌림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1: 얼마나 보세요 혹시?
0: 일단 지금 뭐 5월 달에서 6월 달에 나왔던 뭐 EIA나 IEA 이런 공식적인 보고서에 또 유가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3분기에서 4분기 최대 12월 정도까지 예측하는 보고서들도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유가가 80배럴당 80불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되면 우리가 전쟁 이전의 수준은 60불대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물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1: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군요.
0: 네. 그래서 이런 높아진 물가에 주요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금리와 경제 그리고 이 유가, 이 물가에 대한 이 종합적인 이 매크로 환경, 예, 경제 환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아무래도 변수일 수 있는 만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테크주든 계속 잘 갈 것 같고 네. AI 산업은 계속 네. 잘 갈 것 같으나 고금리 환경에서 네. 좀 그게 변수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네.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아, 오늘 자산가들의 활동 양상을 네.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시 환경을 어떻게 보면 될지까지 잘 정리해봤습니다. 이윤지 국민은행 수지 PB센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4: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5: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6: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106일간의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지만 이란에게 완전한 제거를 두고는 협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종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의 탈출에 파란불이 켜졌고 코스피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각기 6.3 지방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해석하며 당내 책임론을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당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두고 경찰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1: 케이핑크.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라디오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 CBS 뉴스룸의 진행을 맡은 김정훈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CBS 뉴스룸은 진실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06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일단 멈추기는 하겠지만 완전한 평화로 가기 위한 더 큰 협상의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부 권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님.
4: 네.
3: 네, 우선 종전 합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새벽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낼 예정인데요.
3: 네.
4: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106일 만에 일단 멈추는 셈입니다. 중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도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이게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4: 네, 그렇죠. 네, 서명식 자체를 종착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네.
4: 쉽게 말하면 총성은 멈추지만 진짜 어려운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번 합의를 영구 종전보다는 사실상의 휴전협정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전쟁의 명분이 이란의 핵 제거였으니까요.
4: 네.
3: 역시 이 핵 문제가 이어질 협상의 가장 큰 안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고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농축해온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고 또 앞으로 추가 농축 활동도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가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 네.
4: 반면에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과 보유는 국가의 주권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변수가 될 건데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3: 이 경제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도 관심인데요.
4: 네.
3: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과 동시에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와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징수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선박 24척을 포함해서 수백 척의 유조선과 상선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유가 안정 효과도 기대되는 것이고요.
3: 네.
4: 하지만 이란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관리와 통행수수료 결정 권한은 이란 또 오만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해협의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또 다른 또는 지난한 협상이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3: 자, 이제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제재 해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4: 물론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에 이어진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최고

0: 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동결 자금을 얼마나 빨리 되찾느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또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전후 복구 자금 지원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해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0: 이란의 비핵화 조치 이행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빨리 더 많이 받아내려는 이란과 이를 마지막 협상 지렛대로 남겨두려는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가 예상됩니다.
1: 자, 끝으로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무엇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그 점도 짚어주시죠.
0: 네, 앞서 짚은 대로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운영 주도권,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속도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내부의 강경파의 반발과 대응이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또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결국 오늘 19일 서명식은 평화의 완성이 아니라 본 게임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1: 네.
0: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1: 네.
0: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6.25 한국전쟁입니다. 실제 전투는 1년 2개월, 종전 협상은 2년 1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무려 70년 넘게 정전 상태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그렇죠. 네. 권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의 탈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는 통항로가 협소하고 각종 변수도 남아 있어서 안전을 완전히 확보하기까지는 장기전이 예상됩니다. 부산시베스 송호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24척은 종전 소식이 전해지자 조심스럽게 이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선박의 위치와 운항 필수품 보유 현황, 선박 보험 등을 점검하고 외교부를 통해 얻은 현지 정보를 선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HMM 남우호 피격 이후 안전한 안쪽 바다로 이동했던 우리 선박들은 해수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입니다.
3: 남우호 피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향 같은 거나 뭐 안전 정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이제 정보 공유하고 최종 판단은 이제 선사들이 하는 거죠.
2: 사실상 전쟁이 멈췄지만 우리 선박들이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전 세계 선박이 1,000척 이상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하루 300대 이상 통항했던 기존의 해협 내 항로는 이란의 기뢰 등으로 위험이 여전해 전쟁 이후에도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휴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 측이 제시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훨씬 좁아 종전 이후 선박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과 운항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좁은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란 측은 물론 선사와 각 나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이란 군부를 중심으로 한 내부 갈등과 실제 군사적 위협 가능성도 여전해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1: 종전 기대감 속에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하며 8,500선에 복귀했습니다. 환율도 1,5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가 다시 8,5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단번에 거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5% 가까이 뛰어오르며 장중 한때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급등을 이끈 건 돌아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지난 12일 2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은 오늘도 1조 넘게 매수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4.5%, 6.42%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 유가도 5% 가까이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511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오른 국내 증시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난달에 역대 가장 많은 261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당대표 거취 문제와 차기 당권 경쟁이 맞물리며 공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당 지도부 모두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회 출입하는 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계속 커지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친명계는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 네.
1: 반면 친청계는 확대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규환 최고위원의 SNS 글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SNS에 이번 선거를 참패로 둔갑시켜놓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이에 대해 친명계 황명선 강두구 최고위원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국무총리나 정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기간 공개 충돌은 자제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개파 간 시각차가 상당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친명계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친청계는 선거 결과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며 정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18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11대7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이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응답이 아닌가.
1: 정 대표는 강원도 선거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선거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기대와 지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를 겨냥해 나라면 불출마하겠다고 공개 압박하는 등 당내 책임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친명계와 친청계의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상황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 계속 나오고 있죠?
1: 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은 양향자 최고위원까지 공개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를 향해서 좀비 지도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0: 예.
1: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0: 장 대표도 역시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최근 재보궐선거 결과도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여러 차례 지원 유세를 했던 지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들어보겠습니다.
3: 선거에서 이긴 곳은 장동혁이 없어서 이겼고 선거에서 진 곳은 장동혁이 있어서 졌다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찾아갔던 공주 부여 청양에서 당선되신 우리 윤영근 의원님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1: 장 대표 측은 이번 선거를 참패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0: 네.
1: 장 대표는 이런 흐름을 근거로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당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재의 퀴를 진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사실상 장 대표 거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내란 종합특검 소식 짚어봅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0: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1호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심사가 열리기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종합특검에서는 김정민, 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수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수산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은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1: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혐의를 중심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김 의원 조서와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중소기업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관여 정도가 구속사안으로 볼 정도로 충분히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숭실대 총장을 면담하고 계약학과 요건에 맞는 업체와 소통한 점, 이후 차남이 실제로 채용되고 편입까지 이뤄진 점을 토대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가 차남의 대학 등록금을 대납한 정황 역시 경찰은 김 의원에게 제공된 대가성 이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진 등 의혹 관련 인물들로부터 결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키우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 지휘부 등이 김 의원 신병 확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김 의원 측의 건강 이상 주장도 변수로 꼽힙니다. 공천 대가 후원, 배우자 금품 수수 등 모두 13개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태원입니다.
1: 계속되는 개표소 봉쇄 시위 탓에 업무가 마비된 대한체육과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장 출입 방해를 그만두라고 시위대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과정의 불법 행위에 특수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송선교 기자입니다.
3: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하는 집회가 11일째 계속되면서 경기장 안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도 출근길이 막혔습니다. 지난주 수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의 저지로 출근이 끝내 무산되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미지급한 돈만 6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4: 현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경찰도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주 시위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고 소지품 검사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된 특수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강요죄가 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칫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수백 명의 참가자가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텐트를 쳐놓고 노숙을 하거나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집회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5: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어텐션 월드컵.
1: 2026년

0: 중미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개최국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최인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1: 네.
0: 먼저 일본이 강호 네덜란드를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어요.
1: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늘 새벽 그 미국 엘링턴의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겼습니다. 우승 후보를 상대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낸 건데요.
0: 예, 경기 흐름 어땠습니까?
1: 네, 선제골은 네덜란드가 넣었습니다. 후반 6분에 나왔고요. 일본도 후반 12분에 침착하게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0: 네.
1: 그런데 7분 뒤에 네덜란드가 다시 추가골을 넣어서 패색이 짙어졌는데 후반 44분 일본의 그 카마다의 머리에서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결국 치열한 공방전은 2-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0: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일본이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네, 그 영국 BBC가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일본이 그 지난 3월에 잉글랜드와 친선전 승리를 포함해서 FIFA 랭킹을 18위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이번 대회에 다크호스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에서 이 강호와 비기며 기분 좋게 출발한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와 2차전을 치른 뒤 26일 스웨덴과 운명의 3차전을 갖습니다.
0: 자, 관심은 역시 아시아 최대 라이벌 한일전이 이번 네. 월드컵에서 성사되느냐일 텐데요. 양 팀의 첫 경기가 끝난 만큼 그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1: 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번도 맞붙은 적은 없습니다. 그 역대 A매치 전적에서는 한국이 42승 23무 17패로 앞서 있는데요. 현재 대진표상 두 팀이 토너먼트에서 만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 시나리오 세 가지 하나씩 네. 짚어주시면요.
1: 그 먼저 이제 승점 3점을 챙긴 한국이 A조 1위, 일본이 F조 3위로 와일드카드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32강에서 조기 격돌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다른 조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A조 2위, 일본이 F조 1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각 32강을 치른 뒤에 16강에서 사상 첫 월드컵 한일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팀 모두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랐던 저력이 있어서 한일전만 염두에 둔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로 꼽힙니다.
0: 마지막 시나리오는요?
1: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조 3위로 턱걸이 진출하는 경우인데요.
0: 네.
1: 이때는 한국이 G조 1위, 일본이 D조 1위와 각각 32강에서 맞붙게 되는데 두 팀 모두 까다로운 조 1위 강호를 꺾어야만 16강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팀이 조 3위로 처질 확률이 낮고 첫 경기부터 우승 후보급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치러진 나머지 경기 결과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일본과 같은 F조의 스웨덴은 튀니지를 5-1로 크게 이겼습니다. 2조에서는 코티드부아르가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승점 3점을 챙겼고요. 같은 2조에서 강호 독일은 퀴라소를 상대로 7골을 몰아쳤습니다.
0: 네.
1: 무려 6명의 선수가 골맛을 보는 화끈한 화력쇼를 펼쳤고 카이 하베르츠는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0: 그렇게 대승이긴 했지만 퀴라소도 한 골을 넣긴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반 한때 이제 1-1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수비수를 맞고 흐른 공을 그 퀴라소의 코메넨시아가 왼발로 연결했고 이 공이 독일 수비수의 몸에 굴절이 되면서 노이어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구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퀴라소는 카리브해 남부에 위치한 인구 약 15만 명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0: 네.
1: 이번 월드컵 본선 첫 진출이고 역대 본선 진출국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전차군단 독일을 상대로 데뷔골을 뽑아내며 강렬한 첫 무대를 치렀습니다.
0: 그런데 이 퀴라소의 첫 경기 때문에 한국이 언급되기도 했다고요?
1: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퀴라소 감독이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라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지휘를 했고요.
0: 네.
1: 하지만 이제 한국이 호출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월드컵 데뷔 전 대패 기록 때문입니다. BBC에 따르면 퀴라소가 72년 만에 월드컵 데뷔전에서 6골 차로 패한 팀이 됐다면서 한국이 헝가리에서 0-9로 졌던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0: 한국의 그 0-9 패배 사연이 있었잖아요.
1: 네, 한국 축구가 이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7은 헝가리전에서 0-9로 졌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점수 패배 공동 1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일교차가 커지면서 오늘 낮 동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2.6도를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온주를 보이면서 더위의 강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예상돼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원주, 청주와 전주 32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와 경상도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는 비가 예상되고 강원 북부와 호남 지방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김주형,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나 더 경기 패스.
1: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6: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5: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7: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SNS 메시지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SNS 글을 올린 이후 나온 것이어서 당청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30분 전인 5시 30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서울시장 전체 선거에 대해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철의와 영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원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유럽 순방 중 넷째를 낸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지 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 이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0: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1, 2, 3, 4.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0: 네, 박정희 아파 승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 시간입니다. 오늘도 완전체로 만납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어우, 목소리 힘이 있습니다.
1: 어이, 우리 한판 승부 정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0: 예, 마치 아침 방송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1: 정말
0: 예.
1: 많은 평론가 패널분들이 예. 한판 승부에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냐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저에게 예.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0: 아이, 거짓말. 뉴스 명당 출연하고 시간 남으면 한판 승부 나오는 거야.
1: 아닙니다.
0: 자, 영일 맡고 있는 노영일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여행 갔던 우신이 오마이뉴스의 과우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또 갔다 왔어요?
3: 아, 여행이 아니고 저희 언론노조 일 때문에 아. 잠시 자리를
0: 맡았습니다. 아. 네. 아유, 위원장님.
1: 그 몰디브 가서 또 선거 선진 선거 뭐 노하우 배우고 오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니죠?
3: 그렇게 멀리 갔다 올 정도 아니었고 언론노조 체지도, 그렇게 체지도. 돈 있는 노조가 아닙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몰디브로 고생이 갔어, 많으시네. 자, 일단 지금 대통령이 유럽 해외 순방 중입니다. 아, 그런데 해외 순방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를 향한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네. 지난 주말 가장 핫했던 SNS 메시지가 있었죠.
0: 예.
3: 여당의 책임과 포용을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예.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0: 예.
3: 대통령은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라면서 이미 집권을 했다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향해 고민해야 하고 차가운 현실 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야 한다라는

0: 취지의 긴 글이었습니다.
1: 예.
0: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거 정청래 대표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 예.
0: 정 대표가 특히 지방선거 이후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당청 갈등 논란을 키웠고 특히나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를 다시 거론을 하면서 강경 노선을 재천명한 게 지금 당청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1: 예, 그 보안수사권 완전 전면 폐지였나요? 이제 네. 본인 SNS에 9글자를 탁 올리고 그랬던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긴 한데 자 일단 대통령이 그 순방 중에 순방이 얼마나 바빠요 사실.
0: 그러니까요.
1: 근데 SNS에 글 올린 게 거의 소 논문 수준이에요. 엄청 길었어요.
2: 맞아요.
1: 성선님 보셨잖아요.
2: 봤는데 네. 그거는 주어가
1: 여당은
2: 또 집권 여당은 중간에 뭐 야당은 이래도 되지만 여당은 이거거든요.
1: 네.
2: 그럼 집권 여당 지금 당대표 정청래 대표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 왜 이렇게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어. 나 답답해.
1: 예.
2: 이러한 마음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1: 예.
2: 정청래 대표는 이제 아부 모드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1: 월드 클래스.
2: 에 시계 나 시계 쳤다? 나 대통령 시계 쳐. 나 근데 조선의 사무총장이
1: 예.
2: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고
1: 예.
2: 오늘 또 뉴스공장 나가서도 그렇고
1: 예.
2: 상당히 대통령의 발언을 본인이 왜곡해서 얘기하는 걸 같아요.
1: 본인이 왜곡하고 있다.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도부를 향한 것은 그러니까 지도부를 향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게 왜곡이다.
2: 국어 시험이 항상 밑줄짝 이 문맥은 이해 아,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막 그거 우리 많이 시험 봤잖아요.
1: 그렇죠.
2: 출제자의 의도를 지금 조승래 삼촌이 잘못 알아듣는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 예.
2: 이거 제가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있거나 대통령 참모라면 제일 먼저 손볼 사람은 조승래 사무총장 같아요. 이렇게.
1: 이거 무서운 얘기를 굉장히 웃으면서 하니까.
2: 아니 저는 직설적으로 이제 가만 두고 싶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말 뜻을 왜곡하고 또 김민석 총리를 막 공격하는 그러한 얘기도 어제 했잖아요.
1: 뭐 전당대 나간다고 하는 건 적절하냐? 뭐 이런 건.
2: 그럼 대통령을 직격한 거거든요.
1: 임명권자가 허락한 건데.
2: 아 그럼요. 그거는 조성래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이거 손 지금 시계 풀었어요. 또 이제 정말.
1: 장 소장님도 시계 풀었는데. 자 일단 노 변호사님도.
3: 이제 싸움 붙이는데 선수다 우리 장 소장님.
2: 아니 저는 문맥대로 대통령 말씀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네. 거예요. 맞잖아요.
3: 어쨌든 저는 대통령의 X글은 매우 투명했다.
1: 투명했다.
3: 네, 그걸,
1: 이해하기 쉬운 거다.
3: 네,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선거 때 열심히 했으니까
1: 네.
3: 좀 섭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잘못된 것은 사실 당신 책임도 좀 있잖아 이 말을 좀 저는 좀 한 것 같아요.
1: 대통령 책임도 있다.
3: 김민석 총리가 이제 나간다고 말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망가뜨렸다 이런 취지의 말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1: 네.
3: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에 계시는 분이 네. 뭐 이렇게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앞에 좀 말을 또 덧붙였거든요.
1: 네.
3: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조금 직격한 거 아닌가
2: 그렇죠.
3: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우리 이제 당권을 향한 경쟁에 들었다. 그리고 좀 섭섭하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2: 아니 근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사무총장이라면 대통령이 지금 외교 활동, 국익 활동을 하고 계시면
1: 예.
2: 말을 안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오해할 말을 하면 안 돼요.
1: 인터뷰를 취소하고.
2: 근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1: 예. 뉴스공장 나오고.
2: 뉴스공장 나가서. 오늘 뉴스공장 나가서 한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송영길 대표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히잖아요.
1: 예.
2: 전선을 점점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도가 뭔가. 그걸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항하는 대척점에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정말 조승리 안 되겠네.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1: 황우신 기자
0: 네.
1: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는 출마 의지가 확실한 거죠?
0: 출마 의지는 뭐 사실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1: 네.
0: 진작에도 정리했을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기자들이 몇 번 물어봤는데 이제 확인을 안 해주지 않았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
1: 예.
0: 하겠다라는 게 정치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1: 예.
0: 나간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SNS를 두고 해석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더 이상 아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라고 모르는 척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1: 그러니까
0: 차라리 아 대통령 뜻 이거 맞는데
1: 예.
0: 그러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만 이런 점은

0: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조금 솔직하고 건설적인 이야기지 예. 대통령의 뜻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1: 왜곡하는 거다.
0: 네, 절대 지도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게 좀 비트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예.
0: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이 당내 갈등상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 좀 봅니다.
1: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그 X, SNS 메시지 이후에 이제 첫 최고회의였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뿌듯해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1: 예, 오늘 또 대통령의 그 시계가 나왔어요. 사진도 준비가 돼 있죠. 시계를 참 일부러 또 나는 친명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가 예. 아무래도 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통령 메시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고이다 보니까 정 대표의 예. 메시지에 좀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요.
1: 예.
0: 일단 방금 나온 것처럼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진처럼 대통령이 새겨진 이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차고 나오면서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1: 왜 답을 안 해요? 알아서 판단하라고?
3: 예. 네, 답하지 왜 그런 않는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해? 이거죠.
1: 알면서.
3: 내가 이렇게 계속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몰라? 내 말 뜻을? 안심해야 하는 거죠.
1: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3: 근데 이게 저는 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거 월드클래스다 이거 있잖아.
3: 약 올리는 거예요.
1: 이거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냐 아니냐 뭐 이거 월드컵 하면서 근데 월드클래스라고 우리 대통령 월드클래스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3: 아, 약 올리죠. 약 올리죠. 시계도 막 약 올리는 거예요. 하루는.
4: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3: 제가 원래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다 보니까
1: 마음이
3: 삐뚤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는 칭찬했다가 하루는 또 뭐 본인 그러니까. 의지 뭐 보안수사권 폐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는 당권은 뭐야 정권은 정권은
4: 국민은
3: 짰다?
4: 영원하고 정권은 짰다.
3: 뭐 그런 얘기 했다가 또 이제 시계 차고 또 월드클래스라고 조성래 사무총장은 또 뭐 비판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역할 분담하면서 이거는 이 권력 핵심을 예. 더욱더 환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 예.
3: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외국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나갈 때도 불안불안해요. 정청래 대표가 뭔 사고를 칠지. 맨날 사고 쳤잖아요. 외국 나갈 때마다.
1: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가면 그 대대장님이 휴가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부대가 굉장히 파라다이스 같아요. 맞아요. 강우신 기자.
0: 네.
1: 공감하죠, 그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약간 부대장이 없으면은
1: 부대장이 없으면 굉장히 부대가 약간 그 휴전 상태.
4: 오늘 완전히. 분위기 안 좋은데.
1: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예, 예.
4: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은 대통령 칭찬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게.
1: 예.
4: 해외 순방 나갔을 때마다 성과를 논하기도 전에 뭔가가 항상 일이 터졌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뉴스를 다 잠식 하잖아요.
4: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철수 소장 말하는 것처럼 뭐 약 올리기까지는 아니어도 네. 좀 듣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3: 조롱하는 거다.
4: 아닌가? 기분이 나쁘실 죄송해요. 것 같았다.
1: 기분 좋지는 않을 것이다.
4: 네, 이제 이런 생각 들었고요.
1: 네.
4: 근데 뭐 대통령이 뭐 당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말고 이제 이런 차원은 이미 다 지난 것 같고
1: 예.
4: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지금 그 바쁜 와중에 또 그 사실은 성과 되게 이번에 크게 많이 났는데 예. 우리 사실 제대로 그걸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가 돌아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1: 아유.
4: 이번에 당대표 이 선거가 사실은 본인이 앞으로 이 1년밖에 지금 안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국정 운영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또 그리고 사실은 다음 뭐 대권 주자 계속 얘기 뭐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1: 예.
4: 내가 이제 사실은 그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확히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솔직하고 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좀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1: 예. 대통령 월드클래스고 다음 당대표도 나야 이런 느낌을 하고 싶지
3: 않아요. 위험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0: 감정을 근본적으로 상하게 하는
1: 그죠.
0: 행동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대방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과 비아냥과 약올림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더 화가 나요.
1: 네. 사실 아예 그냥 쿨하게 그 재임하겠다고 선언하면 더 낫겠어요. 네. 전공법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2: 정정당당하게 네. 하시는 네. 게 맞죠. 사실.
0: 지금 제일 좋은 발언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귀국하실 때까지 네. 우리가 좀 다 발언 조심하고 입장 발표하는 거를 좀 자중하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위기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여당 당대표 사무총장이 위기 관리를 해야지 지금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더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2: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네.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민주당과 대통령 맞아요, 지지율에. 그러면 이제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이전에 예? 승리한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나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막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뭐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든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조금 선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사실은 없고 뭐 엄청나게 아무 일도 없이 이 집이 되게 잘 되는 집안인 것처럼 계속해서 좀 그렇지. 약간 애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1: 기분이 안 좋아요.
2: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건 그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오만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제가 여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하는 그리고 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 며칠간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을 할 정도라면
1: 2, 3일 동안 상태 안 좋았다?
2: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실제 그래서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하든지
1: 예, 예.
2: 그냥 내 책임의 방식은 이런 거라고 하든지 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1: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의 갈등 이제 지지층 진보진영 내 갈등도 상당히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임고문직도 사퇴를 했네요. 그죠?
3: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그 의사를 밝혔고요. 예. 이제 뭐 SNS에 올린 거가 이제 이미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전부터 계속 이 전선의 중심에서 관련 발언들이 여부 회자가 됐기 때문에
1: 예.
3: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재단에 좀 이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선전포고네요.
1: 선전포고다.
0: 이제 정말 예. 자유롭게 이제 정청래 그러니까. 대표 편 들어주고.
1: 그렇죠. 네.
0: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김민서 총리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김민세라고 공격을 하면서 열심히 더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그런 선전포고로 보여져요 저는. 자중하겠다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앞으로 비평할 것 할 건데 그것이 이제 재단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내려놓고 다음을 기약하자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2: 다음을 기약하자라기보다는 네. 내가 한번 세게 한번 해볼 테니 네. 들어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보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 나요.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정청래 대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정청래 대표의 이 행보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몇몇의 좀 분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유시민 작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1: 예.
2: 지금 이분이 이제 노무현 재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참전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돼요.
1: 예.
2: 이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황희도 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나 정말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오늘 또 SNS 글도 올렸고 실제 그 조수진 변호사도 거기서 되게 안타깝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요즘 계속해서 이제 비판한 얘기를 해왔거든요.
1: 예.
2: 이제 그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다.
0: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렇게 뭐 윤석열처럼 폭력적으로 당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통령에서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집권 2년 차 갓 1년 넘었는데 왜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진영 내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공천권이 중요하고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 지도자라면 진영을 생각해야 되고 집권 세력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과

0: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당권 다툼 앞으로 두 달 동안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게서 어떠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잖아요. 또 정청래 대표랑 민주당이
1: 술은 듣고 있으면 약간 걱정하는 듯하면서
2: 약간 정청래 대표 비슷한 화법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한 거 다 들려요 우리도. 네? 그리고 본인 뭐 그 결혼식에 화환 받았다고 지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으로서
3: 갑자기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송영길 전 대표 이분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했거든요.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약간 당대표 출마에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잘 아시잖아. 예. 연락해 보셨어요?
2: 아 연락 안 했고요.
3: 아 왜 연락 안 했어요?
2: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3: 취재 해셔야지.
2: 전당대회에서 나가신다고 해도 이길 것 같진 않아요.
3: 야, 또 이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네.
2: 아니 강한 거 아니에요.
3: 전 당대표였는데
2: 솔직히 그때도 되게 힘들게 이기셨고.
3: 아 그래요?
2: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3: 페이스메이커.
2: 네, 페이스메이커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조승래 사무총장도 뭐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이제 좀 약간 징계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세력을 좀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저는 자리 잡는 것 같고 결국 송영길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대표가 그 도대체 누구의 당대표였냐 민주당의 당대표였냐 아니었냐 이제 이걸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내 뿌리 깊은 그 구원들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
3: 예, 예.
2: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좀 해결해 나가고 싶다. 그 얘기를 좀 정확히 좀 정리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좀.
3: 송영길 전 대표는 후보에 나가신 다음에 나중에 김민석 총리와 함께 연합을 한다거나 단일화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0: 아 현재까지는 나간대요. 나가는 거 확실한데 혹시 만약에 뭐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행보는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 상의해가지고 아니야 그냥 접어 뭐 그러면은 그냥 접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 나가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렇게 TV 토론이나 뭐 여러 논쟁을 할 때
3: 3자 대결?
0: 예. 2대 1로 공격하는 거랑 1대 1로 공격하는 거랑 정청래 대표에 대한 타격감이 훨씬 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좀 상처를 주고 중간에 좀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3: 과거신 기자님 현장에서 드리는 얘기는
4: 단일화 이야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사전에 좀 교통정리 할 것이다.
3: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4: 네? 뭐 많은 경선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3: 그런가요?
4: 예.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방금 장수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경선 과정에 TV 토론이나 이런 데 유리한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당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여조마다 다릅니다만 전통적으로 그래도 원래 당원들의 당심은 정 대표 쪽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
3: 예.
4: 김민석 총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당 안에서의 인기가 정 대표만큼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3: 아하.
4: 표가 갈라져서 결선을 못 가는 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3: 아.
4: 그래서 뭐 당연히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전에 교통들이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3: 1인 1표제 이거 하면 위험해요?
0: 근데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의 그 민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하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3: 됐어요.
0: 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3: 당원들은 현직 대통령보다
0: 그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막 탈당할 수도 있고 대통령 그리고 열린우리당처럼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요즘 민주당 못해먹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3: 어허.
0: 이거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건 너무.
3: 그 정청희 당대표가 1인 1표제 이거에 엄청 자신감 있으신 것 같은데요.
2: 그러긴 한데 오늘도 나온 거에 보면 사실은 호남 쪽에서의 지지율이나 이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한
3: 흐름이.
2: 그 흐름이.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밖에 안 됐고 대통령을 믿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합을 잘 맞춰가지고 차기에 국정 운영을 잘 해줄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누굴까? 이거 생각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정청래 대표만 사실은 옹호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3: 예.
2: 게다가 지금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같이 보좌해서 뭔가 좀 잘 해나가게 여기에 생각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중에 당권에만 생각을 있는 걸 보면 그 부분에 좀 실망한 분들 많기 때문에 예.

0: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전됐어요.
2: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일단 51.5%로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했고 예. 4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요.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0%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 민주당은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고요. 예. 리얼미터의 자체 분석을 보면 투표용지 부적 사태와 개표 오류 파장, 또 선관위 부실관리 책임론,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예. 요 지지율 추이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 예. 더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다 져요. 아. 제주도까지 져요 지금.
1: 당 지지율이.
3: 네.
1: 제주도도?
3: 제주도 져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빼놓고 다 진다니까요 지금. 제일 심한 게 강원이에요. 강원도에서는 16%인가? 대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을 향한 예. 민심이 안 좋다라는 것. 그리고 중도층에서 붙었어요. 민주당 41%, 예. 국민의힘 40%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의깊게 해봐야 되고, 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졌냐고 하면 나는 진보예요라고 했는데 난 민주당 지지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69%밖에 안 돼요. 나는 보수예요, 국민의힘 지지예요, 79%예요. 결집도가 약화됐어요.
1: 예.
3: 나는 진보인데 31%가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내 갈등과 분란으로 진영이 갈라졌다. 이것은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위험 요인이 뭐냐면요. 직업군으로 살펴봤을 때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 이 노동자 계급 있잖아요.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요. 민주당 34, 국민의힘 48이에요. 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1: 장도혁 당대표는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3: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나.
0: 아니, 그렇게 나오면은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잘못했다라는 거를
0: 납득하기가 좀 이상하지 아니, 않아요? 여론조... 설명이 안 되는데.
3: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전제하면은 우리가 예. 여론조사를 가지고 논할 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이 현상을 놓고만
0: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3: 해보자고요.
0: 돼요. 여론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면 장동혁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3: 지금은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지금 얘기하잖아요.
1: 그 논점 일탈하지 않고 아주 중심을
3: 잡는 장동영 얘기는 좀 있다.
0: 본인은 이따가
3: 장동영 얘기는 좀 있다 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말씀 해보세요.
0: 먼저 시작했잖아요.
3: 아, 여론조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라고요.
1: 제가 잘못했고요.
3: 영희님.
1: 예, 이렇게 재밌는 방송은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잠시만요. 광고 듣고 옵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장성철 수장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3: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라는 네. 생각을 더 굳혀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음번 총선 공천도 하고
1: 2년 후에
3: 네, 네. 총선은 당대표의 얼굴로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나타나면 네. 총선에서 지면은요. 정말 대통령 이거 국정 운영하기 힘듭니다. 만약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갖고 가게 되면은요, 각종 법안 같은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정 주도권 완벽하게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웬만한 원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김민석 밀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총선을 치르는 얼굴로 정청래 대표는 경쟁력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다 그거를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 좀 말하면 또 클리어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그 긴급 의원 그 최고위원 회의를 5시 반부터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면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 왜 웃으세요?
3: 아 서울,
1: 네.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면 재선거 소청하겠다. 요거 잠깐 법률가죠. 소청, 소청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0: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먼저 네. 그쪽에다가 14일,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14일 이내에 네. 먼저 한번 이게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고 예. 여기서 이제 안 되면은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자기네가 이긴 서울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와,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러고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진짜 싫은가? 왜 이럴까요?
1: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자. 이런 건데.
0: 게다가 서울, 네. 경기, 울산, 인천만 딱 뽑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3: 아니 거기서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0: 그러니까
3: 하고
0: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 시스템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서울 송파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서울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1: 예.
3: 나는 예. 오세훈 싫어 이거죠 뭘.
0: 그러니까 오세훈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나경원 의원은 다시 또 SNS에
0: 내가 대응당되더라도
1: 아, 내가 무슨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다시 재선거에도 오세훈 시장이
3: 크게 이긴다.
1: 크게 반드시 재당선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삼선 금지도 이게 당선과 임기 시장은 다른 거다. 법리 오해한 거다.
0: 된다?
1: 네. 아 법리 오해다. 해도 삼선에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은 나는 정말 이 선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장동혁 당대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당 지지율 그래서 거기에 아마 힘입어서 오늘 선거 소청도 네 군데 하겠다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당대표 거취를 위한 예.
2: 네 그러니까 오는 17일 혹은 18일에 본회의가 열릴 경우 그날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라는 뜻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대한가 미래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1: 예.
2: 대한가 미래가 지난 11일에 원내대표를 면담을 하고 나서 장대표의 거취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이미 요구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표 책임론을 공식 의제로 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이 의원총회가 사실 재선거 관련 논의도 같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1: 예.
2: 효과적인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일단 오늘 최고위회에서 이제 네 군데 소청하자 결정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오늘 오전에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9: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 지금 국민의힘 정당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의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침묵하고 아무런 답

0: 하지 않는 것은 당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1: 예. 아, 이게 말투나 어투는 굉장히 온유한데 내용상으로는 전쟁입니다. 그죠? 예. 자, 장동혁 대표 굉장히 좀 격앙된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2: 그러니까 양자 최고위원이 먼저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실 지난번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우재준 최고위원 오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예.
2: 그러자 오늘 조강한 최고위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반발하긴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모두 발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예. 격앙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방금 나온 것처럼 선거에서 이긴 곳은 장동혁이 없어서 이겼고 진 곳은 장동혁이 있어서 졌다고 한다라면서 본인이 여러 차례 지원했던 보궐선거도 승리했다며 예를 들기도 어? 했습니다.
3: 어딜 지원했어요?
4: 공주 부여 청약.
5: 아. 그 박수현 의원 그 지역구.
3: 아, 그럼 저기 충청도에 광역단체장들은 3명은 왜 다 떨어졌대요?
5: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3: 아~
5: 인기가 없으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3: 그럼 당선된 건 자기 탓이고 떨어진 거는 자기들 탓이고.
5: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잘했는데 그만 좀 흔드세요.
3: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네. 아, 지금 여기 보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서 이긴 곳은 장동혁이 없어서 이겼고 진 곳은 장동혁이 있어서 졌다고 합니다. 요걸 다 우리 평론가들이 다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거야. 장 소장님. 장 대표를 향해서 같은 장치는
3: 사퇴하세요. 아니 사퇴해야죠. 이거 어떻게 사퇴를 안 해요.
1: 아 그래요?
3: 아니 그럼요. 뭐 왜냐면은 뭐 다른 여론조사 보면 뭐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상당히 못했다라는 게 높았고
1: 예.
3: 국민적으로 불신임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수가 높아지는 거는 민주당의 내용도 있지만
1: 예.
3: 그래도 오세훈, 한동훈, 뭐 유희동 이러한 개혁, 쇄신파들이 또 대한민국 미래, 보수의 미래인 대통령감 이런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지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장동혁 체제 힘실어주기 위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망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야당 대표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1: 예.
3: 그러면은 자신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객관화된 데이터를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민심을 읽는 그 안테나 주파수 항상 국민의 마음에 국민의 뭐 민심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주파수가 김민수, 조강한 이런 사람들하고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아주 비판 지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수 있겠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계엄 이후에
3: 그러니까.
1: 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조사는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면 당 지도부 입장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왜 우리가 물러나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 말할 근거는 없죠.
3: 그럼 리얼미터가 다음번 다음 주 여론조사 할 때
1: 예.
3: 당신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에게 예.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1번 장동혁 때문에 2번 장동혁을 뭐 사퇴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3번 뭐 오세훈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좀
1: 질문지 구성을
5: 아니 근데 보궐도 이번에 그렇게 좋게 결론이 났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보궐도
1: 뭐 하는 거예요 지금?
5: 보궐 14개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재신임을 그럼 묻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어요. 게다가 최고위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명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3: 네.
1: 우재준, 양양자.
5: 양양자 의원이야 사실은 자기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되게 네.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고
1: 예.
5: 우재준 또 최고도 뭐 한 친한계 분이니까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김민수, 김재원, 조강한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자꾸 이게 왜 흔들어대는 거예요? 패널이 돼가지고.
3: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지원 유세를 안 간 곳은 승리를 하고 지원 유세 간 곳은 패배했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3: 그러면 그냥 그만둬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친윤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잖아요.
1: 예.
3: 그분들이 지금 서류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서류 면접이라면?
3: 자기 당대표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시킬까?
1: 야.
5: 그분들이 그런 권리가 있어요?
1: 언더찐윤?
3: 아니 그분들이 하니까 정정식 원내대표도 되잖아요. 야. 아직까지는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 예.

0: 어쨌든 서류 면접 보고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에 면접 대면 아, 면접
1: 대면 면접도 해요.
2: 누가 나와요?
0: 2028년도에 나 공천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제 이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답을 줘야 돼요.
1: 야.
0: 그것이 이제 확신이 쓰면 그러면 이제 장동현 당신은 안 되겠어 내려와 이런 거고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장동현 대표가 먼저 찐윤들이나 친윤 핵심들에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 다 공천 드릴게요. 그냥 나 그냥 바지 사장만이라도 시켜줘요. 이러면 그냥 장동현 대표 체제 그냥 가는 거고.
2: 그런데 장동현 대표는 내년 7월에 임기가 7월. 만료인데 그럼 공천권 없잖아요 원래.
0: 다시 전당대회에서 다시 밀어달라는 거죠.
2: 그럼 다시 또 2년을 하겠다는
0: 그렇지,
2: 거예요.
0: 내, 당신들
2: 내년 내가... 7월까지 가고 그럼 앞으로 그렇지, 또 2년을 또 그렇지. 하고 3년을 하겠다고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럼 5년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요?
0: 5년이나 한다고?
2: 그러니까 4년이네. 4년이죠. 전체적으로 4년 하겠다고요?
1: 4년이죠. 예,
2: 계속 기자? 하시면
1: 예,
2: 좋겠다.
1: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총회에 납둔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3: 사실 좀 벼르고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1: 사실 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 보면 백중세잖아요. 5.5 대 4.5 이런 느낌이니까.
3: 네, 사실은 이전까지는 친한계나 소위 말한 소장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워낙 세가 약했기 때문에
1: 예, 예.
3: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힘을 받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부산 지역 의원을 많이 붙었고
1: 예.
3: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이 좀 확실히 좀 목소리가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예.
3: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의총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 대표가 버티면 그냥 버티는 거기 때문에
1: 예.
3: 실질적으로 이런 기류가 최고위까지 전달이 돼서 최고위에 함께 동반 사퇴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지점인 거거든요.
1: 예.
3: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일부 언급되는 게 일단 두 분은 확실하니까
1: 예.
3: 나머지 둘은 누구냐
1: 예.
3: 이제 신동욱 의원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 아.
3: 어쨌든 서울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1: 서초 을.
3: 예, 수도권이잖아요. 이쪽도 쉽지 않고 또 본인은 한 번도 본인은 친윤이었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이제 윤석이가 거리를 도왔다 본인은
1: 아,
3: 주장을 하고 계시고 항상.
1: 어.
3: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도 사실은 이분도 그때 예, 많이 기류를 갈아타셨던 분이기 때문에
1: 예.
3: 이번에도 대세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장은 서로 누가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어렵지만
1: 예.
3: 이번 의총 이후에라도 어떤 티핑 포인트가 생기면 확 쏠려 넘어갈 수도 있겠죠.
1: 김재원, 신동욱.
0: 제가 의원. 말을 많이 해서 오늘 죄송한데요.
1: 아니, 괜찮습니다.
0: 그 김재원 의원은 그만두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둘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1: 예.
0: 신동욱 최고도 이렇게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으로
1: 아,
0: 주위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0: 이 10시에 이제 의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1: 예.
0: 그날 11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1: 아.
0: 그러면은요 이제 당대표 나와서
1: 모이는 30분
0: 인사말을 하고 또 이제 원내대표가 쫙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쫙 얘기하잖아요.
1: 네.
0: 30-40분 금방 가요.
1: 야.
0: 그럼 이제 한 두 분 정도 뭐 지도부에서 나와가지고 조강한 뭐 저기 발언권은 없겠구나. 하여튼
1: 예.
0: 그런 분들 나와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 힘 실어주는 거 하고 자 11시 본회의장 들어갑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의총인 것 같고 의총 하려면 정말 그 본회의 마치고
1: 예.
0: 자 우리 1박 2일 끝장 토론 한번
1: 끝장
0: 해보자.
1: 토론. 네.
0: 도시락 준비시키고 다 못 나가 문장고 개풀어 밖에 개풀어 나가면 물어 이 정도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의원들이
1: 네.
0: 여러 가지 한 명씩 나와서 다 얘기하고 다 의중을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면피성 의총 가지고는요 안 돼요.
3: 그래 이제
2: 결국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저랑 똑같네 마음이.
0: 네.
1: 여야 상황이 명확히.
0: 그러니까 장동혁은 또 다른 정청래고 정청래는
1: 예.
0: 또 다른 장동혁이라니까요. 둘은 닮았어요.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1: 예.
0: 보수파와 진보 진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격이 없어요.
2: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를 장동혁 대표 급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0: 왜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2: 그냥 존중해 주세요.
0: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존중하세요.
1: 예, 아유, 두 분이 오늘 아주 웃으면서 아주 할 말 다 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아요.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 부실 선거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국정조사가 붕괴돼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여야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0: 네.
1: 여당은 어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는 각각 이미 낸 상황이고요.
1: 예,
3: 국회
1: 예.
3: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야 원내 수석이 국조특위 구성과 조사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1: 예.
3: 민주당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18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1: 예.
3: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비율,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특위 구성하자고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의힘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당이나 뭐 조혁신당이

0: 혁신여이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고요. 또 특검과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갈 것인지 이것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거는 장동혁 당대표 재선거 요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긴급 최고위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면 재선거 소청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상태 아닙니까? 개헌 얘기도 나와요?
0: 그러니까 개헌 가능성도 지금 뭐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1: 예.
0: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감찰, 조직 개편 문제를 법률 개정만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논쟁 지점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예. 실제로 올라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함께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 예.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그 특검 역시도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 아유, 특검은 항상 이 특검 상설 특검인데 이런 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 나라면 내가 우선 의원이라면 재선거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출마 가능하다. 그러니까 삼선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1: 예.
0: 이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1: 예.
0: 이 3년임 제한 기준은 단순 당선 횟수가 아니라 재임 횟수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새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퇴를 하면 3년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본인이 출마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 예,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저질 공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재선거하면 오세훈 시장이 더 큰 지지로 압승할 것이다. 오히려 선거 결과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일단은 11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오늘도 유승민 회장은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 출입 문제를 또 많이 거론을 하면서 또 긴급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2: 근데 조금 점점 약간 변질되는 느낌이 조금 들고
1: 예.
2: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경찰도 지난번에 그 민간인들에게 막 임의적으로 이렇게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나 뭐 이런 특수강요죄 이런
1: 예.
2: 걸 적용할
1: 예.
2: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 이게 얼마나 좀 정쟁화 시키고 있나 얼마나 오염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2: 제가 선관위 지금 직무대행하고 연락을 좀 했어요 주말 동안에.
1: 취재를 하셨어요. 예, 선관위의 네. 통화해본 결과.
2: 네, 지금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원래 그 선관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1: 예,
2: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는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협조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3: 선관위 대변인 가세요?
2: 저요?
3: 선관위
1: 갑자기
2: 갑자기 아니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취재한 결과
3: 계속 네.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만
2: 그럼 뭐라 그래 거기서
3: 네?
2: 날 잡아 가두세요.
1: 사퇴하세요.
2: 없잖아요. 오늘 왜 이래 진짜 삐딱하게.
3: 원래 그래요 저런
1: 말. 예,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3: 네.
1: 자, 이 11일째 개포
3: 장기화 되겠죠. 뭐 왜냐면은 계속 동력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본인 참정권을 침탈 당한 것. 공정성, 불공정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를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1: 예.
3: 기본적으로 뭐 낮에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있지만 주말과 저녁에는 또 순수한 이런 것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나가고 있어서
1: 12,0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3: 예.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국조를 하네 뭐 어떻게 하네 아직 결론을 안 내렸잖아요.
1: 예.
3: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우리 국조 이렇게 할 거고요. 특검 이렇게 할 겁니다.
1: 예.
3: 여러분 저희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1: 예.
3: 이런 시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 예, 과구신 기자도 네. 현장 혹시 취재하셨고.
0: 그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1: 예.
0: 당직 때 이제 그 후배들이 처리하는 기사들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1: 근데 예.
0: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넘어간 상태여 가지고
1: 어디로 넘어갔어요?
0: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1: 약간 조직화된 힘이 있는 네. 장기화되니까
0: 지난번에 이제 총학생회장들이 이제 시국선언 한 것들도 보게 되면은
1: 예.
0: 부정선거나 재선거 쪽과는 좀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선거 구호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원래 참여했던 2030들은 좀 다른 곳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1: 예.
0: 더 이상 잠실을 지나치게 뭐 장동훈 대표 얘기가 좀 민주화의 성지다 뭐 이렇게 추켜세우면서 조명하는 거는 불필요하지 않나. 지금 오히려 그곳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이

0: 앞으로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1: 예, 그 현장에 가시는 분들 2030 유권자 정말 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열정적으로 어떤 헌법상 권리를 보장을 촉구하는 그 움직임은 정말 인정할 만하고.
2: 그리고 국조 가지고 뭐 의석수 대로 위원을 뭐
1: 여야 동수로 하자, 의석수로 배분하자,
2: 위원장 누구로 하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국조는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은요, 뭘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1: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2: 네, 뭐 자료 내놔라 못 주겠는데요? 어떨 거예요.
1: 그냥 손을 지르면서 오후 2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제가 언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저기 선관위에서 협조 당연히 한다니까요.
2: 믿지 마세요.
3: 아니 왜 믿지를 마세요?
2: 이미 다 뭐 투표 같은 거 다 없애버렸는데.
3: 아니,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도 많지만 앞으로 선관위 국정조사 하게 되면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2: 아니 그러니까 이미 투표함이나 관련 증거물 같은 게 많이 그냥
3: 그거는 선관위가 없앤 게 아니잖아요.
2: 누가 없앴어요 그럼?
3: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2: 제 말은 저도 이제 국회 있으면서 국정조사 하는 거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론적으로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으면 그 기관에서 곤란한 것들 우리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걸 말씀드린
1: 그러니까
2: 거고.
1: 국정조사는 아이템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항상 나오는 점은 무용론입니다. 무용론. 국정조사 무용론.
2: 그냥 불러다 놓고 막 그냥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냥 막 자료 내놔 막 이거예요.
1: 아니 뭔가 이제 뭐 밝혀내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고.
2: 국정감사보다 못한 게 국정조사예요.
1: 자 여기서 질문. 재선거. 이거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0: 불가능하진 않죠. 물리적으로.
1: 아, 그래요?
0: 그러나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결국 그 재선거를 결정하신 주체가 누구냐, 재선거를 할 정도로 심대한 침해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될지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전국적이고 전폭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아,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부지 나눠져서 원내 지도부하고 당 지도부가 좀 다르고 원내와 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선거가 일부 예를 들면 뭐 정말로 문제가 명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일부 투표소를 제외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 정도의 재선거도 달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왜냐하면 당일날 투표하고 또 사전 투표에서 했던 그 2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일날 잘해서 했던 분들의 투표한 권리는 무시돼도 되는 것이냐?
3: 당연히 안 되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원래 다 그냥 다 뒤집어엎고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법에 다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이럴 때만 하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1: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소청할 수 있지만
3: 그리고 권리지만
2: 무의미한 주장이고 무의미한 논의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뭐 청와대의 갈등 상황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1: 한 20초 남았습니다.
2: 18일을 주목해라.
1: 18일.
2: 네.
1: 아, 18일 왜 그렇습니까?
2: 대통령 귀국하는 날이거든요.
1: 아, 그 이제 마중 나가느냐?
2: 정청래 대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1: 아하.
2: 딱 보면 알아요. 나오지 말라고 또 진짜 안 나왔네. 또 이거 두 번. 그러면요. 진짜 이거는 물 건너갑니다. 무조건 나가셔가지고 대통령님 월드클래스 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3: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1: 자,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 32.6도까지 오르면서 중서부 지방은 한여름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온주를 보이면서 더위의 강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수원과 원주, 청주와 전주 32도, 대구 30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은 산발적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우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와 호남 지방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1분 기상 정보입니다.
5: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6: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You sing to one.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5: 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 네. 최고위원 하실 때는 못 뵙다가 네. 전 최고위원이 되셔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이제 지도부로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사퇴하신 이후에 뭐랄까 당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6: 더 시끄러워지고 있는
5: 거예요.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분석했어요.
6: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딱 있으니까 균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5: 아, 그렇군요. 아, 지도부에서 의원님이 네. 계셨을 때는.
6: 아니면 이제 그 여러 사람이 할 얘기를 그냥 제가 대표해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5: 예.
6: 어쨌든 아니면 이제 제가 그 적절하게 사퇴를 하고 사실 그 뒤에 뭔가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5: 예.
6: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5: 예.
6: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5: 좋은 상황 분명히 아니고.
6: 네.
5: 예. 당 지지율 역시 지금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보면 이제 지선 이후에 대통령의 지선 결과에 대한 아쉬운 평가. 그러니까 이제 취임 1년 기념하는 자리에서 2-3일 동안 굉장히 좀 그 상태가 안 좋았다. 대통령의 어떤 지선 결과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했었고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이 또 크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가 친명, 친청의 대립처럼 계속 당내 상황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권은 짧다.
6: 네.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 어차피 이제 그 선거 가 끝나고 나면 예. 전당대 국면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5: 예상했죠, 사실은.
6: 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제 이 전당대회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5: 예, 예.

0: 근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시대 정신의 변화, 이제 시대의 변화.
1: 예.
0: 라는 것을 읽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1: 예.
0: 언제 당선이 되셨냐면 그 내란이 한참
1: 맞아요.
0: 이제 청산될 때.
1: 예.
0: 그죠?
1: 진압되는 과정에서.
0: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람 어떤 리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본인이
1: 예.
0: 뭐 훌륭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쿠데타라는 것이 이 시대에
1: 예.
0: 있을 법이나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리더로 선출될 거라는 것도 그 전 같으면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란,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종의 역사의 반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나 있을 법한
1: 예.
0: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 이재명, 그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1: 예.
0: 이런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분간 중단이 되고 이 내란 진압이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1: 예.
0: 그러면서 그 내란 진압에 앞장을 섰던
1: 예.
0: 법사위원장 또는 이제 탄핵 소추 단장을 하셨던 정청래 단장이
1: 예.
0: 내란 진압에 최선봉에 섰었죠. 그래서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어쨌든 그 당시 리더로 선출이 되신 거예요.
1: 예.
0: 저는 뭐 그것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선출이 된 거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쭉 한 1년 정도 흘러가면서
1: 맞아요.
0: 올해 초 중 그러니까 올해 초 뭐 2월 3월 지나가면서 대략 한 경선이 좀 마무리돼가는 그 시점쯤해서
1: 예.
0: 경선이 한 중간 정도 갈 때쯤해서
1: 예.
0: 사실은 그 국면이 이제 일단락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1: 예.
0: 최대 관심사에서는 좀 정리돼가는 마무리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 내란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우리의 미래죠.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이제 성과 이것이 필요한
1: 예.
0: 이런 시대가 된 거죠.
1: 그래서
0: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리더는 지금의 어떤 시대에서 이 시대를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그 시대적 욕구를 충족하는 리더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거고요.
1: 예.
0: 그런 관점에서 과연 누가 맞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의 관점 아까 이건 이제 앞에 하나의 관점이고
1: 예.
0: 또 하나의 관점 뭐냐면 아까 정권을 짧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김민석 총리가 나오신다. 뭐 그다음에 또
1: 송영길
0: 대표가 나오신다. 뭐 이래 가지고 정청래 대 김민석.
1: 예. 친청.
0: 정청래 대 김민석과 뭐 송영길.
1: 예.
0: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막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친명이니까.
1: 예.
0: 그래서 친청과 친명. 뭐 이런 구도도 되고요.
1: 예.
0: 그랬었는데
1: 정권은 짧다.
0: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영리는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 이것은 뭐 사실은 이게 거의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
1: 예.
0: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있을 때
1: 거론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0: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갑자기 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면서 이게 어떤 구도로 전환이 됐느냐?
1: 예.
0: 구도가 이쯤에서요 완전히 전환됐어요. 정청래 대 이재명 대통령으로.
1: 그렇군요.
0: 네,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쯤에서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주변 세력들의 발언도 사실은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이 갑자기 막 쏟아졌거든요.
1: 예,
0: 뭐
1: 예.

0: 이은 대변인 비롯해서.
1: 예, 맞아요.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이후부터는 아마 느끼실런지 모르겠는데 예. 지지율이 갑자기 벌어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1: 당 지지율. 국민의힘과 민주당.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 후보들 간에. 예.
0: 네.
1: 예.
0: 물론 뭐 대통령께서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예. 그것보다는 예.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1: 정권은 짧다.
0: 네.
1: 이것으로 어떤 전당대회 구도가 완전히 변했다.
0: 네.
1: 이재명 대 정청래가 됐다라는 네. 말씀인데 사실은
0: 이제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 완전히 이제 결집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거는
0: 더 벌어질 겁니다. 아마.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원이나 어떤 네.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마음을 반영하는 후보인가라는 건 명확한가요? 현재?
0: 일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는 명확해진 거죠.
1: 아 누구를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
0: 그렇죠.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가?
1: 예.
0: 정권은 명확해진 거죠.
1: 예.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정권은 짧다 그 발언 이후에
0: 네.
1: SNS X에 굉장히 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도 읽어보셨죠?
0: 네, 네, 네.
1: 그 취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뭐 그거야 이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의
1: 정치적 책임,
0: 책임, 그죠?
1: 예.
0: 책임의 언어,
1: 예.
0: 그 다음에 해결의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책임 정치라는 것은 의도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1: 예.
0: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1: 예.
0: 결국에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의도만 내세우고 결과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1: 예.
0: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1: 예.
0: 그런 이제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을 묻는 책임이 주어지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1: 예.
0: 보통 야당은 이제 되게 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야가 있으면 여당을 기준으로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당이 잘했냐 못했냐를 먼저 보고 야당은 되게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되죠.
1: 예.
0: 여당이 잘했으면 여당을 이제 지지를 하고요.
1: 여당이
0: 잘 못했으면 그 반사적 이익으로 야당한테 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여당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당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실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답을 제시했느냐.
1: 이 말은
0: 이런 것들이 훨씬 더
1: 정청래 당대표 당 지도부를 향한 말이냐 아니냐 갖고 설왕설려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 바로 직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무슨 소리냐. 이건 그냥 여당의 책임성을 강조한 거지 당 지도부 직접 비난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0: 뭐
1: 들으셨어요?
0: 그런 반박이나 예. 설왕설래가 굳이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1: 아 그런가요?
0: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대통령이.
0: 네. 아까 예. 제가 잠시 앞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 시대의 변화. 그리고 정권은 짧다. 예.
0: 네. 앞에 시대의 변화 말씀드렸지만
1: 예.
0: 시대의 변화에서 앞에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약간 야당의 입장에 있을 때예요. 그죠?
1: 예.
0: 예. 그래서 뭔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도 여당이었지만 여당 초기에 내란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내란을 넘어서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거대 권력이라는 게 앞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게 극복이 어느 정도 되고 정말
1: 예.
0: 우리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죠?
1: 예.
0: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여당으로서 책임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어떤 지금 기준, 판단 기준을 말하는 거죠.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시대의 변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여당으로

0: 부모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시대, 그거 시점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거죠.
1: 대통령이 야당일 때 창을 잘 찌르면 되는 거였지만
0: 네.
1: 정부 여당이 되면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했지 네,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자의 리더십 역시 큰 그릇 같은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이런
0: 그렇죠. 여당에 걸맞는 여당의 리더십에 걸맞는 본격적인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걸맞는 리더를 우리가 선출해야 그래야 대통령도 국정 운영이 편하시고 우리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1: 예.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나 현재 시대 분위기는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 누가 현 정부를 위협하는가 이게 명확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1: 네. 현 당대표가 그러면 어떤 현 시대 정신의 흐름에
0: 따르면
1: 아니 이제
0: 어쨌든 정권은 짧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네. 하심으로써
1: 이미 끝났습니까?
0: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 예. 그 발언은
1: 구도가 전환됐다.
0: 그 발언은 예. 구도를 전환시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로 하여금 아 이런 발언을 하다니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 상당수로 하여금 하게 하는 발언이에요.
1: 그런가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1인 1표제거든요. 1인 1표제 당원들 1인 1표제.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현희 의원이랑 김남희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그 1인 1표제든 뭐든지 간에 예. 그런 것은 이제 소전제라고 생각해요.
1: 소전제? 예. 예.
0: 대전제는 예. 구도와 시대정신이죠.
1: 그러면 구도와 시대 정신 자체가 이미 1인 1표제의 장점마저 다 덮을 수 있는
0: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 경쟁이 삐까삐까하게 진행이 될 때 아,
1: 호각지세일 때 1인 네. 1표제가 좀 하지만
0: 뭐 그것이 이제 전술적으로 어허. 뭐 이게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그것이 큰 틀에서의 어떤 구도라든가 어떤 시대 변화나 시점상의 어떤 기준에서 맞지 않을 때 그다음에 지지층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어떤 대세가 이미 형성돼 버리면
1: 예.
0: 뭐 어떤 전술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1: 그리고 이미 대세가 형성된 상황 구도가 전환돼 있고
0: 그게 어떤 누구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1: 아 그래요.
0: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정권은 짧다.
1: 예.
0: 그 굉장히 치명적인 발언 아닌가요?
1: 예,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 상당히 보호하고 추앙하는 발언들을 해오셨는데 예. 갑자기 그 발언을 굉장히 정색을 하고 일련의 어떤 그 주변 세력들이 유사한 일련의 발언들을 해버림으로써 그럼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라도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친근하고 또는 대통령 보호하는 듯한 발언 아무리 해도 그 진정성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유럽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외교 성과가 너무 좋다. 나갈 때마다 기대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다.
0: 네.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고 칭찬을 예. 하신 건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권은 짧다라고 말씀하신 거
1: 그게 끝이잖아요.
0: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1: 하나로
0: 무서운 말이잖아요.
1: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서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사실 야당 대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냐.
0: 막 그거는 예. 정말 야당 대표가요.
1: 예.
0: 그 정권 그것도 상당한 어떤 정권 말기에 독재자한테나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
1: 예.
0: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전 대통령한테 예. 그 탄핵할 때쯤에 했을걸요.
1: 예,
0: 아마
1: 그, 그 발언을 예, 유사한 발언을. 예. 예.
0: 근데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왜 이 발언을 그 발언을 지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지금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하시는 거지?

0: 또 한 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승래 사무총장.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2, 3일 동안 상태가 안 좋았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아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 그게 그래도 성공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도 평가해야 된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사임한 후에 당권 도전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정권을 짧다 이 하나로 끝났습니까?
1: 아니 그 굉장한 쇼크죠. 아니 그렇지 그때 굉장한 쇼크였는데요. 예, 저만 예.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을 걸요. 아마
0: 예.
1: 물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 말은 정말 쇼크였어요. 그리고 하필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예? 이지은 대변인 예. 뭐 몇몇 의원들하고 예. 뭐 몇몇 관계자들 그 예. 주변 사람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1년에 어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들이 쭉 이어지면서 아, 이제 이것이 그러면 진심이었구나. 이제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제 맞먹자는 거구나.
0: 해보자는 거냐. 뭐 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1: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지율의 간극이 커진 겁니다. 뭐 그게 그냥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0: 예.
1: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김민석 총리나 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분들이 갑자기 어떤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서 갑자기 매력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냥 어떤 본인이 한 말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0: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다시 도전을 하게 되면 소위 진보 진영 내에서는 그 다섯 글자가 등장합니다. 문조 털레유 들어보셨죠?
1: 뭐 그런 이제 그 약간 멸칭이니까 예. 전 뭐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는 예.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0: 예,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1: 네, 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실체가 있습니까?
1: 네. 글쎄요. 뭐 어쨌든 뭐 그냥 비슷한 기조로 이제. 주로 정청래 대표를 주로 이렇게 지지하는 뭐 세력들 얘기하는 거
0: 예,
1: 아닙니까?
0: 예.
1: 네네네.
0: 그러나 이러한 세력도 정권은 짧다 이 하나로.
1: 그분들은 뭐 이 어떤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0: 알겠습니다.
1: 네, 그분들 출마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0: 선관위 얘기한 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1: 네.
0: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 장도혁 당대표는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이제 긴급 최고위 열어가지고 네 군데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네 군데 그 소청을 제기했거든요.
1: 네.
0: 그 이제 재선거 해야 되는 지역구 딱 네 개로 이렇게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냐?
1: 소청 그 재선거요.
0: 예, 예, 예.
1: 재선거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그 요건이 있죠.
0: 예.
1: 예, 요건이 있고 사업부가 판단할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업부가 판단할 테니까 사업부에 이제 맡겨놓더라도 예. 일단 재선거를 일단 어쨌든 해야 할 만큼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0: 예.
1: 지난번에 그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인가요? 거기에서도 보면 20, 30대는
0: 예, 많이 요구를
1: 상당수가
0: 예.
1: 이제 뭐 60% 이상이 예. 재선거, 전면 재선거,
0: 예.
1: 심지어.
0: 예.
1: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보면 이제 그래도 뭐 이게 몇 명이 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대중 중에 점. 너는 그 중에 몇 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0: 못 미쳐.
1: 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당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선거 내가 젊은 이제 교과서에서 막 이렇게 국민 주권 이런 걸 막 민주주의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처음 선거하러 딱 갔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런데 투표 용지가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0: 예.
1: 그러면서

0: 집에 가라는 거죠. 투표를 못했어. 그런데 다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주권자인데. 근데 다시 투표할 기회도 안 줘. 너는 그중에 한 명에 불과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래.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재선거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발상은 전 좀 문제가 있다. 주권자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당이요. 민주화 세력이 주축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87년 민주화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0: 국민주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이렇게 하면 이게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선관위가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물론 법적 요건에 따라 해야죠. 하지만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는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개헌.
0: 네. 예. 이거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주인 없는 조직이 돼 있어요. 선관위가.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들이요. 비상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예요.
1: 예.
0: 법관들께서
1: 예.
0: 어쩌다가 한 번씩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주인 없는 조직이 돼 있고 심지어 선관위인데 선거 때 가장 휴직을 많이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놔서 너무 죄송해서 소홀히 해서 죄송하다. 선관위 개혁을
1: 예.
0: 끝까지 제대로 뿌리부터 바로잡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 마무리?
0: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1인 1표제 말씀하셨는데
1: 예. 예.
0: 당에서 당원 주권 얘기하면서 1인 1표제
1: 여기까지.
0: 얘기하면서 국민 주권 소홀히 한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1: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예, 박종의 한판 승부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1: CBS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사람의 행로는 특정한 결말을 예고한다. 그 행로에 계속 붙어가면 그 결말에 이르고 말지만 행로에서 벗어나면 결말도 바뀐다. 책 속 이야기,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 중 한 문장입니다. 미래는 현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1번째 페이지. 그냥 체코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더 익숙한 세월의 증언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자, 오늘 썸문답 주제도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 많은 분들이 북중미가 이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어떤 많은 분들이
2: 진짜 누가 그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1: 북한, 중국, 미국 3개국
2: 북중미 공동체. 회담이라고 해서 네. 북중미 월드컵.
1: 그러면 진짜 세계 평화인 거예요, 사실.
2: 세계 평화죠, 진짜. 네.
1: 아니죠. 예.
2: 아니죠. 네,
1: 북아메리카.
2: 북아메리카, 네. 그 센츄럴 아메리카죠. 네. 역대 올림픽 가운데, 아니, 월드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출전국 48개국이 출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나라도 있었어?
1: 아하.
2: 좀 생소한 나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한 출전국 가운데서 처음 들어보셨던 국가 몇 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 월드컵에 첫 진출한 국가들 중에
2: 맞습니다.
1: 생소한 국가가 있을 법하거든요.
2: 네.
1: 이번에 퀴라소, 카보베르데,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렇게 네 나라가 월드컵 첫 진출을 했는데 요중 한 세 나라 정도 우리가 역사를 곁들여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 네.
1: 먼저 퀴라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퀴라소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2: 퀴라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ABC 섬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1: ABC?
2: 아루바, 그다음에 비니까 보네르, 시가 퀴라소. 이 세 나라가
1: 네.
2: 지금 카리브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위치를 보면 거의 남미예요. 베네수엘라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저 지역이 카리브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요.
1: 아, 예.
2: 보통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하면 야자수, 그다음에 허리케인을 우리가 떠올리죠.
1: 그렇죠.
2: 그 ABC 제도, 이제 퀴라소와 그 아루바, 그다음에 보네르 붙어 있어요, 세 개가.
1: 예, 예.
2: 세 섬이 다 네덜란드 그 식민지였어요.
1: 아하.

0: 아. 이 섬은 남미 쪽에 붙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사막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1: 사막화가 돼 있어요?
0: 비가 안 오니까.
1: 오.
0: 그래서 야자수가 아니라 선인장이 있습니다.
1: 오.
0: 그러면 휴양지로는 좋아요.
1: 네.
0: 그렇지만 식민지로는 꽝입니다.
1: 아, 너무 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0: 농사 안 되고 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1: 예, 예.
0: 휴양지는 좋지만 네.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1: 네.
0: 일단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그 이전부터 그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아라와크라고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 북부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1: 네.
0: 아라와크인들이 카누를 타고 조금만 앞에 나가면 그 퀴라스
1: 제도가 있으니까,
0: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 정착해서 살았어요.
1: 예, 예.
0: 1492년에 콜럼버스가 표류를 하다가
1: 아하.
0: 신대륙 발견 아니에요. 그건
1: 네.
0: 유럽인들 관점이고
1: 예.
0: 표류하다가 우연히 서인도 제도에 내렸습니다.
1: 네.
0: 그런 다음에 스페인인들의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남미 정복이 들어가죠.
1: 아하.
0: 자,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거점 섬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을 했어요.
1: 네.
0: 그러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해상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아, 예.
0: 그러면서 1499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인들이 이 퀴라소에 들어가서
1: 예.
0: 정복을 합니다.
1: 네, 스페인인들이.
0: 스페인인들이요. 근데 가보니까
1: 네.
0: 비가 안 와요.
1: 비가 안 와.
0: 사막이야.
1: 네.
0: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여기 섬을 포기해버립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 아라크 원주민들 있잖아요.
1: 네네.
0: 다 끌고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끌고 가요.
1: 끌고 가요.
0: 사탕수수 네. 농장에서 노동하시라고.
1: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예.
0: 그래서 퀴라소 섬은 갑자기 또 빈 섬이
1: 빈 땅이 됐네요. 예.
0: 여기에 들어온 것이 I am still hungry.
1: 그 역사에다가 그분을 우리 가장 존경하는 그분을 이런 역사에다가
0: 예. 그럼 네덜란드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1: 그렇죠. 예. 딩크 선생님.
0: 딩크 형이요. 예.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오는데
1: 네네네.
0: 그 배경이 또 있었어요.
1: 이 네덜란드가 어쩌다 왔대요? 예.
0: 일단 네덜란드가 요 당시에 그
1: 예.
0: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요 무렵
1: 예.
0: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식민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였고
1: 예.
0: 그리고 사람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소금.
0: 당시 네덜란드에서 소금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면 포르투갈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여기서 스페인이 어이 포르투갈 소금 수출 금지. 네덜란드인들 너희 멀건 설렁탕 먹어봐 그냥. 소금 빼고.
1: 예, 너무 야구르네요.
0: 야구르죠. 예. 그럼 네덜란드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찾을 수 있는 대체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스페인 애들이 잠깐 정복을 했다가 네. 방을 뺀 퀴라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지금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네.
0: 스페인 우리의 원수 스페인이 지금 남미를 지금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척이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점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
1: 네.
0: 그러면 얘네들을 약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퀴라소를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면 소금도 얻고 띵동 벨티도 할 수 있고
1: 벨티도
0: 예. 하고
1: 스페인 견제도 하고
0: 스페인 견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1634년부터 퀴라소를 점령을 해요.
1: 예예. 예.
0: 그리고 쭉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네덜란드가 진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1: 아, 네덜란드 욕 먹을 시간인가요?
0: 네덜란드
1: 예,
0: 욕 먹을 시간입니다.
1: 예, 왜죠? 뭐 했나요?
0: 네덜란드가 뭐 1602년에 아시다시피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든 것 같이 일단 상업적 센스는 굉장히 발달한
1: 그렇죠,
0: 나라죠.
1: 그렇죠. 예.
0: 위치를 딱 보니까 퀴라소를 아프리카와 남미 뭐라고 할까 무역 거점 휴게소 겸 세관 겸 뭐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예요.
1: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노예 무역인가?
0: 노예입니다.
1: 아.
0: 자 여기서 하나만 더으로 또 한 스푼 얹어 드릴까요?
1: 얹어 주세요. 예.
0: 퀴라소에서 일단 네덜란드가 자기는 노예를 직접 부리진 않았지만 중개 무역에서 갖다 팔았잖아요. 퀴라소에 데려오면 카리브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또 남미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뭐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다 흑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여기 네덜란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참 카리브해 왜

0: 스페인 정복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갔냐? 뭘 키우기 위해서 사갔어요?
1: 뭐 사탕수수 이런 건가?
0: 역시!
1: 아, 제가 서당계 3년이라. 예. 아, 맞다는 아니, 거죠?
0: 맞죠?
1: 어, 예, 예.
0: 아유. 예, 예. 사탕수수가 돈이 되는 게 보여요, 네덜란드가. 야, 그럼 우리가 예. 직접 한번 우리 사탕수수 한번 재배해볼까?
1: 예.
0: 퀴라소에서 예, 예, 예.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우리 사막인데 되나?
0: 퀴라소에서는 안 돼요.
1: 예.
0: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바로 바다 건너 예. 베네수엘라 옆에 영국 식민지가 보이는 거예요.
1: 수리남?
0: 야! 아~ 와! 야!
1: 황정민 씨 불러.
0: 쭉 이렇게 네덜란드가 퀴라소를 지배를 해 왔어요. 오랫동안.
1: 예. 지배를 하다가.
0: 하다가
1: 석유가 이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터진다던데요.
0: 예. 1800년대 후반 때 1860년대 때 예. 네덜란드가 끝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요.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1: 아.
0: 이제 퀴라소는 망했다. 노예제가 없으면 이 동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행운의 여신은 또다시 퀴라소를 향해서 히히 웃어줬습니다.
1: 아, 네.
0: 바로 바다 건너편 남미 어떤 나라가 있죠?
1: 베네수엘라.
0: 예. 베네수엘라가 1914년에 빵! 유전이 터져버립니다.
1: 아, 그럼 퀴라소도 그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0: 그럴 네.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1: 아, 예.
0: 1914년 유전이 터졌을 경우에 그 당시에 네. 베네수엘라는 진짜 정치 혼란 최악이었습니다.
1: 아.
0: 이런 상황에서 네. 당시 그 유전 개발에 참가했던 로얄 더치 쉘. 당시엔 네덜란드 회사였어요.
1: 아.
0: 로얄 더치 쉘이기 때문에.
1: 아, 더치 쉘이었구나. 예.
0: 개발을 했잖아요.
1: 예.
0: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서 그 정류까지 하고 뭐 다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1: 네.
0: 베네수엘라에서.
1: 예, 예, 예.
0: 근데 바로 앞바다에 네. 퀴라소라고 하는 자기 땅 안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어이, 그러면 석유 채굴은, 원유 채굴은 여기서 하되 베네수엘라에서 정제와 유통과 실어 나르는 것은 퀴라소에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규모 정류시설을 퀴라소에 만들면서 퀴라소는 기사회생을 하게
1: 아,
0: 되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퀴라소의 경제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경제력이 커지다 보면 좀 이제 퀴라소 주민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0: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어요.
1: 애매모호하다.
0: 아까 말씀드린 그 아루바랑 그다음에 퀴라소는 독립은 하되 네덜란드 왕국의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요. 국방과 외교는 네. 네덜란드가 관할을 하되
1: 네.
0: 나머지는 거의 100% 자치를 퀴라소에게 줍니다.
1: 아.
0: 아루바도 그렇고.
1: 네네.
0: 그래서 일단 국방과 외교는 모르겠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에는
1: 네.
0: 퀴라소라는 국기를 달고 출전할 네. 수 있게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1: 그래서 FIFA 월드컵에도 퀴라소로 따로 해서 이번에 본선 진출까지 이루는 거군요. 네, 아마 그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퀴라소 이제 퀴라소도 카리브해 그 밑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0: 많죠.
1: 뭐 WBC 네덜란드 팀의 뭐 유명한 선수가 퀴라소 출신인 경우도 많고
0: 네.
1: 또 그런 식으로도 출전을 하곤 합니다.
0: 아, 퀴라소의 네. 지금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팀?
1: 축구 감독?
0: 네, 축구 감독.
1: 저 뉴스로 봤죠.
0: 봤죠?
1: 아드보카트 감독.
0: 아드보카트 네. 감독. 히딩크 감독도 저기 감독이었어요.
1: 우리 06년도 때 우리 팀 감독이었던
0: 예, 아드보카트 감독. 때
1: 네, 그렇죠.
0: 우리 축구 아버지였죠.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이 아드보카드 감독이 꽤 오랫동안 그 축구 여기 퀴라소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가족 문제 때문에 그 이번 월드컵에는 감독직을 못 맡을 것이다.
1: 본선 진출 시켜놓고
0: 시켜놓고
1: 예.
0: 이제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1: 네.
0: 지금 녹화하는 시점 며칠 전에
1: 네.
0: 다시 주의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아드보카드 감독이 퀴라소 팀을 이끌고 예. 출전을 합니다. 아드보카드.
1: 아드보카트 화이팅. 예, 반갑네요.
0: 이러다가 결승에 우리랑 올라가면 어떡해요?
1: 아, 우리 결승에서 대한민국 대 퀴라소?
0: 네.
1: 아니, 예, 일단 성사되는 것도 너무 기적적일 것 같긴 한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퀴라소 인구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명 남짓한 정말 미니 국가.
0: 그걸 예.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1: 어디요?
0: 중국이요.
1: 아.
0: 이 말이 있어요. 예. 축구 잘하고 못한 건 인구수가 아니다.
1: 네.
0: 14억이 못한 걸 15만이 한 거예요. 지금.
1: 대단한 거예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퀴라소 그 메인 그 홈 경기 열리는 경기장 보면 되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초라해 보고 그런데 그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예. 두 번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0: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 세네갈 앞에 600km 대서양 쪽으로에 있는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1: 아, 저쪽이 섬이 딱 동떨어져 있네요. 예.
0: 그 퀴라소는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이요. 근데 카보베르데는 원래 원주민이 없었던 그냥 무인도였습니다. 네. 그 차이예요.
1: 예.
0: 처음에 저기를 발견하고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포르투갈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최초로 열대 지방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카보베르데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자체가 카보가 곳이고 베르데가 녹색. 녹색 곳이란 뜻인데
1: 예, 예.
0: 저기도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1: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0: 바로 또 서아프리니까 노예 무역이죠.
1: 아, 포르투갈이
0: 포르투갈이요.
1: 예.
0: 그래서 포르투갈이 어떻게 했냐면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왔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진짜 쳐들어가가지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온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0: 총 술, 빵, 기계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추장과 실권자들에게 줍니다.
1: 네.
0: 이게 서양에서 만든 총이라는 것이다.
1: 네.
0: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주민들 몇 명 잡아오라고.
1: 아, 그럼 동포를 잡아오게끔 그래서 하는 거예요?
0: 진짜 네덜란드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예. 흑인 노예를 직접 잡아오지 않았어요.
1: 아,
0: 현지 추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현지 추장이 거래를 했습니다.
1: 그게 더 아픈 역사.
0: 그게 더 아픈 역사죠. 사실.
1: 그럼 무인도였던 카보베르데에다가 약간 거점지로 삼은 거예요?
0: 거점지로 삼았어.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네. 노예들을 거기서 일단 건강 체크한 다음에
1: 예.
0: 살을 찌우게 만들어요.
1: 아.
0: 잘 먹이고 해야지 몸값이 올라가니까.
1: 예.
0: 잘 먹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노예선에 실어 가지고 카리브해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여기도. 노예 수용소였습니다.
1: 그래서 지금도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부족과는 또 확연히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이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원주민과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인이 이제 결혼 등 해가지고 낳은 혼혈들은 크리오요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여기 카보베르데에도 크리오요 문화와 크리보요 언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유럽인과 네. 원주민의 혼혈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던데.
0: 1990년, 1991년도에 이제 그 민주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1: 예.
0: 아프리카 거의 유일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다당제 의회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74년
1: 네.
0: 카네이션 포르투갈 혁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1: 카네이션 혁명.
0: 카네이션 혁명.
1: 예.
0: 75년도에 이제 그 살라자르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요.
1: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예.
0: 하시죠.
1: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던 포르투갈 식민지도 독립을 합니다.
1: 예.
0: 그 이후에 이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1991년도에 다당제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1: 네.
0: 아프리카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1: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국가다.
0: 네.
1: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보베르데는 이제 본토 섬에 사는 국민보다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제외동포가 더 많다?
0: 왜냐하면 포르투갈도 1800년대 후반 이후에 노예제를 폐지를 했어요.
1: 그런데
0: 예. 퀴라소는 다른 게 있었어요. 퀴라소는 석유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여기는 그냥 원래 무인도였잖아요.
1: 아.
0: 여기에 노예제가 문을 닫아버리면 섬은 뭐라고 할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1: 열강 입장에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때부터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여기 주민들이
1: 네.
0: 크리오요들이죠.
1: 네.
0: 너도 나도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유럽 네. 또는 등등등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죠.
1: 예.
0: 실시가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서 본토보다 해외 살고 있는 동포가 더 많은 국가가 여기
1: 카보베르데. 아.
0: 인구가 한 50만 명 되거든요, 본토는요.
1: 네.
0: 근데 밖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약 100만 명.
1: 이번에 그래서 월드컵 예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0: 그렇죠.
1: 도움을 많이 준 거죠.
0: 그러니까 원래 디아스포라 예. 출신들이 그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었어요. 키르스와 똑같이.
1: 포르투갈에서도 많이 뛰고.
0: 그렇죠.
1: 예.
0: 그 선수들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뛰니까
1: 네.
0: 많은 분들이 에이 귀라소 카보베르데 섬나라가 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1: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랑 같이 맨유에서 뛰었던 루이스 나니도 사실 출생지는 카보베르데라고 하고 파트리스 에브라도 아버지가 카보베르데 출신이라고 하고 스웨덴 그 스트라이커였죠. 헨릭 라르손도

0: 호베르데 핏줄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르단은 이제 우리가 중동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축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이제 강호로 분류가 되지만 월드컵은 이번이 첫 출전이죠?
1: 첫 출전입니다. 네. 맨날 한 골 차로 아쉽게 떨어지고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첫 출전을 하게 된 우즈베키스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탄 국가들이죠.
0: 아, 네.
1: 뭐 구소련이었다가 네. 각각 독립을 했던 다섯 개 스탄 국가 중에 하나죠. 우즈베키스탄, 스탄. 는 뭐 다시피 누구누구의 땅이란 말이거든요.
0: 아, 네.
1: 뭐 굳이 어원까지 말씀드리면은 네. 누군가 서 있는 지역, 스탠드와 같은 어원이에요.
0: 아, 그렇군요. 예.
1: 스탠드, 예. 스테러스, 어떤 지위, 네. 똑같죠.
0: 네.
1: 그럼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의 땅.
0: 우즈베크가 누구야?
1: 우즈베크. 를 아시기 위해서는 예. 킵차크 칸국을 이해하셔야 돼요.
0: 킵차크 칸국?
1: 킵차크 칸국.
0: 이게 뭡니까?
1: 징기스칸이
0: 예.
1: 몽골족은 예.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왕자리를 칸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나눠줘요.
0: 예.
1: N분의 1로요.
0: 예. 예.
1: 몽골 제국도 각자 아들에게 나눠줘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교과서에는 한국이라고 배웠었습니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있어?
0: 이건 진짜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예.
1: 킵차크 한국.
0: 예.
1: 정확한 발음은 칸국이거든요.
0: 칸국.
1: 무슨 칸국, 무슨 칸국이라고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0: 예.
1: 징기스칸의 큰 아들이 주치였거든요. 주치에게는 킵차크 칸국이라는 걸 떼어줘요.
0: 네.
1: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킵차크 칸국의 그 후손 중에 한 명인 아마 구대칸일 거예요. 구대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0: 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1: 우즈베크. 그래서 예. 그 땅 이름은 우즈베크 칸이라고 불렀어요. 우즈베크의 땅이니까.
0: 아, 역시 역사 축구보다 역사야 선생님.
1: 축구보다 역사야.
0: 킵차크 칸국 이러면 바로 나오잖아.
1: 아니,
0: 예,
1: 무슨...
0: 무리뉴는 무레베라고 하지만 예. 킵차크 칸국.
1: 아, 그만해요 진짜.
0: 예. 역사는 역시 선생님 역사입니다. 예.
1: 킵차크 칸국. 쭉 유지가 되다가
0: 예.
1: 그 중에 이제 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우즈베크 칸이었어요.
0: 예.
1: 그러다가 이 그 킵차크 칸국도 지그들끼리 찢어지면서 지그들 팍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 가운데 한 걸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0: 누구죠?
1: 누굴까? 바로 티무르라는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정복 왕이었어요, 티무르가.
0: 그렇군요.
1: 근데 티무르는 네.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약간 PR을 하고 다녔거든요.
0: 예.
1: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약간 공수표를 날린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내가 알지? 네. 내가 그 징기스칸 후예란 걸.
0: 약간 허언증이 좀.
1: 허언증이 있어요. 약간 리플렉싱으로까지. 자기도 알았어요.
0: 예.
1: 그러니까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자기도 아닌 걸 알아가지고 칸이란 타이틀은 지가 안 붙여요.
0: 아, 양심이 찔려서.
1: 그래서 예. 티무르 칸이 아니라 티무르로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0: 티무르. 예.
1: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샤이반 왕조라고 등장을 해요.
0: 샤이반 왕조. 예.
1: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0: 예.
1: 아까 킵차크 칸국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졌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도 정통 징기스칸의 진짜 적통은 샤이반 왕조에 갖고 있었거든요. 샤이반 왕조가 딱 봤을 때 쟤 누구냐?
0: 팀으로 쟤 누구야?
1: 참 얼굴 잘생겼다고 그냥 다 썬킴이야? 아 왜요? 이게 된 거야 지금. 아무나 썬킴이야.
0: 예.
1: 야 팀으로 너 일로 와봐. 예. 너 진짜 징기스칸 구해 맞아? 내가 진짜 적통이야. 예. 우리 샤이반 왕조가. 너 한번 팍 그냥 한번 붙어볼래? 해가지고 가짜 징기스칸 팀으로 진짜 징기스칸 샤이반 이 A급 매치를 딱 벌입니다. 누가 진짜 징기스칸인가? 후예인가?
0: 야, 재밌다.
1: A급 매치.
0: 누가 이기죠?
1: 누가 이기냐? 네. 샤이반 왕조가 이깁니다.
0: 아이, 그래요? 티무르가 이긴 줄
1: 티무르 알았네. 바로 다음.
0: 네.
1: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 이름이 바부르였거든요.
0: 바부르.
1: 바보 아니에요? 바부르예요.
0: 네.
1: 이 바부르와 샤이반 왕조가 붙어 가지고 바부르가 박살이 나 버려요. 그리고 티무르의 잔존 세력은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0: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떤 적통이 거길 차지하게 된 거네요.
1: 쭉 차지하게 된 거죠. 샤이반 왕조가.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 바부르는 죽지 않았어요.
0: 바브르 어디 뭐 어디 있어요?
1: 참, 예. 이 바브르와 티무르는 다 이슬람 왕국이었거든요.
0: 예예. 예.

0: 어디로 가냐? 바브로 강? 야, 여기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갈까? 넘어가자.
1: 바보 아니라면서 바보 목소리로 해요.
0: 야래요.
1: 예예예. 예.
0: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요.
1: 아 어, 예.
0: 넘어서 여기 뭐야?
1: 예.
0: 여기 인도란데요?
1: 어.
0: 여기 우리 차지하자.
1: 어.
0: 해서 바브르가 예. 인도 땅에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1: 아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0: 무굴 제국이요.
1: 오.
0: 타지마을 만든.
1: 와.
0: 많은 분들이 힌두교가 있었던 인도 대륙에
1: 그렇지.
0: 어떻게 이슬람 무굴 제국이 들어왔냐?
1: 오.
0: 바브르가 내려갔어요.
1: 아 바브르가 그렇게 연결돼요? 네.
0: 다 연결된다니까요.
1: 예, 예.
0: 이걸 제가 잘해요. 연결 연결 시키는 거.
1: 예, 예. 알죠 알죠.
0: 아, 예. 예.
1: 바보는 아닙니다 바브르가.
0: 아 그러니까요.
1: 예, 예.
0: 그 샤이반 왕조가 또 쪼개집니다.
1: 예.
0: 그러면서 쭉 세 개의 또 왕조 왕국으로 쪼개져요. 이렇게요.
1: 예, 예.
0: 그래서 쭉 유지가 돼요.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은 없어요.
1: 없어요. 예.
0: 그러다가 놀랍게도 1924년도에 소련이 건국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처음으로 국명에 우즈베키스탄이 붙어요.
1: 아.
0: 원래 너희들이 그쪽 올라가면은 네. 우즈베크칸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았냐? 어? 그럼 너희 나라 이름은 통합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으로 해라. 처음으로 그때 등장을 해요.
1: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0: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1: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0: 1924년도에.
1: 어, 예. 처음으로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0: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1: 예, 예, 예, 예.
0: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게 돼요.
1: 예, 예, 예, 예.
0: 쭉 유지가 돼요.
1: 네.
0: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1: 예.
0: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1991년 아. 9월 1일 날 건국을 합니다.
1: 아.
0: 그런 다음에
1: 예.
0: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1: 예.
0: 신생국가 우즈베키스탄이 영웅시할 만한 옆나라 저기는 몽골엔 징기스칸도 있거잖아요.
1: 어떤 상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네. 위해서.
0: 그래서 국가통합 예. 정체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도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1: 예.
0: 통합을 위해서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티무르가 키워진 거죠.
1: 우리 그 고려인분들이 강제 이주됐을 때 이쪽으로도 많이,
0: 많이 가요. 많이
1: 아,
0: 가요.
1: 예. 네.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조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포르투갈, 콜롬비아, 또 콩고 민주공화국 잘하는 나라들이랑 섞였는데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시아 대표로 나간 나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 진출한 나라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와 또 축구 이야기까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우리나라도 1954년 스위스에서 월드컵 무대에 데뷔했을 때 비록 열악한 환경과 세계 수준과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당시 세계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위대한 도전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선 진출국이 늘어나면서 첫 진출국도 유독 많은 대회이니만큼 2002년에 세네갈이나 2018년에 아이슬란드처럼 또 의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등장하면 월드컵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2차전 멕시코전 잘 준비하길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도커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의는 완전한 종전보다는 총성을 멈춘 뒤 핵 문제와 제재 해제를 다시 협상하는 사실상 휴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협상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와 추가 농축 금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운영 주도권, 동결 자금 반환과 전후 복구 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우려가 한꺼번에 거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해 8,500선에 복귀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511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옮겨가고 있는데 케빈 워시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청 대상에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서울을 포함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등이 포함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하자를 따지는 불복 절차로 인용되면 선거 무효와 재선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기각되면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의 경기장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출입 방해를 멈추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11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근이 막히고 임금 지급과 세금 납부 차질 등 미지급금만 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고 소지품 검사까지 한 행위에 특수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진보 진영 스피커인 유시민

0: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고무직을 사임했습니다. 유 작가는 재단 후원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앞으로 자신이 할 비평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 사임의 배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재단 유튜브 동영상 상당수에 유 작가가 등장하지만 노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친청계에서 내각 총사퇴 언급이 나오자 친명계 최고위원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7.9도, 습도는 51%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한복을 그리는 작가 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 마블의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가 공개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헐리우드 유명 배우죠? 마크 러팔로의 트위터에 어떤 그림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찾고 있던 건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김홍도의 씨름을 패러디해서 표현한 바로 이 그림인데요. 마크 러팔로는 이 그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구했습니다. 같이 출연한 크리스 햄스워스와 함께 사인을 해서 인증샷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도 사인 포스터가 전달되었는데요. 짐작하셨죠? 예, 제 작업실에 걸려 있습니다. 이후에도 디즈니 마블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이어져서 배우 마동석, 안젤리나 졸리, 또 엠마 스톤, 엠마 톰슨, 나탈리 포트만 뭐 이런 분들이 제 그림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주셨어요. 네, 이 그림들을 배우분들이 왜 좋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 뭐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지 다 알고서 처음부터 척척 그렸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는데 정작 10년 정도 도트 그래픽 디자이너로 게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좀 다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백지공포증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얀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 누군가가 그럼 그냥 좋아하는 걸 그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았어요. 벼락 맞은 것처럼 충격이 있었는데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 관심이 외부에만 있었지 나 자신한테 향한 적이 없었구나. 그거를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 스스로를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이나 만화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 몰래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런데 이제 미대 입시를 하면서는 선생님들이 그리라는 그림 그리잖아요. 미대를 갔어요. 교수님이 그리라는 그림 학점 잘 주실 것 같은 거. 그거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죠. 그럼 누가 그리라고 하나요? 회사가 그리라고 하죠. 네, 그거를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래도 살아오면서 뭔가가 제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드려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외부의 요구에만 맞추느라고 제가 순수하게 좋아서 그리고 싶어서 그리던 경험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그리고 싶은 게 생긴다면 그거를 꽉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복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네. 네, 한복을 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이건 작가는 누군지 몰라도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본 적 있다. 예,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이 그림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아직 짬짬이 그렸어요.

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림에 이렇게 파고들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제 파고들었거든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제 모습을 알아가고 또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지만 또 고통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근하고 와서 새벽 작업하는데 이제 새벽 감성 아시죠? 새벽에 뭘 하면 안 돼요, 원래. 울면서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그러다 뭐 그만두려고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성을 했어요. 네, 이 그림이 정말 큰일은 해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뭐 무심코 메일함을 열었죠, 늘 하던 대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메일이 수백 통이 온 거예요, 밤 사이에. 그래서 얼떨떨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알아보니까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해외 뭐 레딧 같은 큰 대형 사이트들의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제 그림이 올라오면서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에릭 칼 뮤지엄에 앨리스 150주년 기념 전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한복 입은 앨리스가 초청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이 한복 동화 시리즈에서 미녀와 야수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디즈니에서 보시고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 아시죠? 네.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는 요청이 와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 마블과 디즈니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된 거고요. 이때가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10년 전인데요. 네. 제가 그때 기억을 막 되살려 봤어요. 이 강연을 하려고. 제가 그때 제 그림에 달린 댓글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아는 거야. 이거 너무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니.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전래 동화에 한복을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보다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만화 영화 속 공주님이 드레스 대신에 한복을 입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그리는 나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해외의 반응들을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서양 동화에 한복을 입혔을 때, 그러니까 뭐다 아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거기에 나만의 시각을 딱 더했을 때 익숙해요. 익숙한 건데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또 댓글 중에 복식이 너무 특별하고 아름답다.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또, 아, 우리 고유의 미학이 좀 세계에도 통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죠. 한복 이거 계속 그려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또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당시 댓글들 속에 좀, 속상한 그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한복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코리안 기모노라는 댓글도 있고, 그거는 양반이고 그냥 기모노.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몇 년간 K컬처의 위상이 아주 남다르잖아요. 저도 8년 전에 마블에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데드풀과 스파이더맨의 표지 커버를 그려달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때는 한복을 입히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너무 아쉽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해달라니까 저는 이제 배경만 한국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파이더맨들에게 한복을 입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네. 네, 실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스파이더 우먼이에요. 네, 조금 마이너하지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실크.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네, 이 실크라고 하는 캐릭터를 제가 보시다시피 한복을 입혀서 그렸습니다. 한옥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근정전 앞에서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실크의 베리언트 커버인데요. 네, 마블에서 이번엔 딱 대놓고 요청을 했어요. 한국의 옛 그림처럼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윤복의 단호 풍정을 보여드렸어요. 왜냐?

거미줄타기가 영어로는 스윙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거미줄타기도 스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딱이다 하고 이거 컨셉에 딱입니다 하고 보여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스파이더맨들도 그냥 등장시켜 달래요. 한복을 입혀 달래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원날 전통놀이를 하는 이 신윤복의 그림과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타고 빌딩 숲을 막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사실 엄청 다르죠. 다르지만 그네를 탄다. 스윙. 이 공통점으로 묶여서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서로 융합하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을 보실까요? 앞서 나왔던 네, 토르 라그나로크 콜라보 포스터입니다. 이게 그 마크 러팔로 배우님의 트윗으로 인해서 화제가 돼서 해외 인터넷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김홍도의 씨름 원본도 올리고 막 영어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엿장수가 로키잖아요. 네, 토르랑 헐크랑 싸우면은 누가 제일 신나죠? 장사 잘하고 있는 우리 로키가 신나죠. 그러니까 다들 그거를 로키 이미지에 딱이다라고 다들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엿먹어라 이거를 누가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빵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옛 그림을 궁금해하고 또 그 해악, 그 익사를 공감하면서 즐거워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동서양을 떠나서 사람이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서가 있고 그걸 공감할 때 서로의 세계가 열리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경계를 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의성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의 개성을 입혔을 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개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솔직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안다는 건 뿌리를 들여다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의 뿌리일 수도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교포분들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산 저 같은 사람들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6.25를 겪고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전통에서 단절을 대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뚝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뿌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금해져서 뿌리를 들여다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 힙해요. 너무 힙한 거죠. 힙 트레디션이라는 신조어도 있더라고요. 전통이 제일 힙하다. 네. 힙하다는 건 새로우면서도 개성 있는 걸 말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한국적인 게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새롭고 개성 있잖아요. 우리한테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것은 세계인이 다 아는 보편적인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 것처럼 한복을 세계적인 캐릭터에 입힌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작품을 너무 감사하게도 세계의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는 건 결국 나만의 개성으로 보편을 해석했을 때 나오는 창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누구나 개인 삶에까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성은 나답다는 거잖아요. 나답다. 나다운 그림이라는 게 대체 뭐지? 저처럼 그림 그리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는 고민이거든요. 사실 제 그림들은 약간 한국화 기법이 들어갔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짜잔, 디지털 작업입니다. 제가 게임 회사를 오래 다녔다 보니까 이제 붓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근데 PC랑 타블렛은 가까워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만화나 동화 속 주인공들에게 제가 나이 먹고 좋아하게 된 한복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게임 회사를 다닐 땐 한국화를 전공한 4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고선 이번엔 회사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필요 없는 시간

도 필요 없는 경험도 없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화를 배웠기 때문에 한복을 표현하기에 너무 찰떡 같은 선과 색을 살릴 수 있었고요. 또 게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을 잘하게 되었고요. 결국 모든 건 제 안에 있고 그림이라는 건 그걸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제 그림들은 나를 이루는 그 요소들 그 자체였던 거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마틴 스콜세지 말이죠.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유명해졌죠. 근데 정말 저는 공감해요. 개인적인 내 취향, 내 감성, 내 생각이 어떤지 스스로를 탐구하시고 찾아낸 나다운 것, 개성으로 세상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개성이 보편성과 결합할 때 생겨날 창의성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개성이라는 게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한국인인 게 개성이에요. 한국 전통문화, 우리 국가유산 안에는 정말 창의성의 씨앗이 넘쳐납니다.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전엔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이젠 고민하지 않아요. 어느 날 경복궁을 갔는데 회랑에 딱 선 순간 이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자정의 신데렐라라는 그림입니다. 네. 또 지난달엔 국가유산청과 디즈니가 콜라보한 전시가 덕수궁에서 열렸는데요.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1만 명이나 다녀간 이 전시에서 저도 미키 장생도라는 작품으로 참여했어요. 네, 보시면 미키, 도날드 이런 친구들이 한복 입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고궁에 갔다가 한복 체험하는 외국분들을 보면서 미키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떠올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고궁만 가도 그림이 막 나와요 이제. 네, 국가유산이 말 그대로 제 영감의 원천이 된 거죠. 한복도 그래요. 가끔 이제 지겹지 않냐, 한복 뭐 더 그릴 게 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한복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새롭고 상상력이 막 샘솟습니다. 그걸 공유하고 싶어서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라는 책도 제가 냈는데요. 한복을 좀 쉽게 알고 그리실 수 있도록 영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문화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한복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뭐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꽉 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전 제가 받았던 많은 메일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교포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공주놀이를 좋아했대요. 근데 피부가 노란 공주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공주놀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만뒀는데 이분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신 거죠. 제 그림을 보시고 본인의 아이에게는 너는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모두도 상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라디오 세바시. 오늘 첫 번째 강연은 나의 뿌리가 새로운 상상력이 되다. 우나영 한국 화가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보편 속에서 발견한 창의성,

0: 그것이 우리만의 독창성을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일깨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존 레논의 이매진,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소리는 어떤 음악일까요? 솔직히 여전히 판소리라는 음악은 관객들에게 낯설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역 가왕 김준수 소리꾼의 판소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니, 여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수궁이요?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좋소 좋아. 얼른 안에 들어가서 나 훈련대장 좀 빨리 좀 살게 좀 해주시오.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허여 여짜오대. 수궁 말리 나갔던 별주부 연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토끼를 어찌하고 왔느니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허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요게 닭다려 먹고 네 껍질을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내중 혈담에는 만병해춘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마마마 마가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함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리마로다. 요당도 오백금으로 조금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나아내주랴. 들고라 우 토끼는 열망하여 발그란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오매니 토끼 잡아들였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들려드린 대목은 충신자라가 병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육지에 토끼를 끼어다가 수궁에 데려와서 잡아드리는 대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시상식에 초대받아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대극장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 이 객석을 확인하기 전에 토끼 잡아드려라 하는 것처럼 제가 잔뜩 긴장한 채로 대기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저에게는 가장 떨리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기죽지 않고 당당히 토끼처럼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판소리란 음악은 과연 어떤 음악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판소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멀리 있는 음악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무대에 숱하게 서왔지만 여전히 판소리라는 음악은 관객들에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때가 많은 것 같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떠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수궁가 속 토끼의 이야기처럼 그러한 고비를 만났을 때 제가 헤쳐나가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 이런 민요들을 담임선생님께 배우면서 유난히 민요를 배울 때 제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이게 민요에 나오는 어려운 음들이 많잖아요. 뭐 꺾는 음이라든지 떠는 음, 이런 국악의 식임새를 잘 표현한다고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씨는 전통 자랑 겨루기 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옛 음악이 아니라 정말 신세계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꾼들이 이렇게 부채를 들고 말로 풀어내는 안일이, 그리고 방금 들려드렸던 소리, 그리고 이게 부채를 들면서 너름새라고 발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동작과 같이 함께 관객들까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 판소리가 어떻게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즉흥성, 그리고 문학성, 그리고 예술성을 인정받아서 2003년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판소리가 큰 자부심으로 시작했던 이 판소리를 배우고 나서 학교 조회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기자랑 시간에 선생님들 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흥보가 중에 아주 슬픈 대목, 형에게 매맞는 대목 이럴 소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저 나름대로 거의 감정을 쏟아서 열창을 했었는데, 열창을 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면 무대가 끝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 멀뚱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때 기분이 뭐랄까요,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느꼈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소리가 내 또래 친구들에게 공감하기가 어렵고 또 멀리만 느껴지는 음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소리꾼이 되자고. 용기 있죠? 이럴 때 관객분들께서 이 박수 소리도 너무 좋지만 얼씨구! 좋다! 이게 잘한다! 그 후로 내가 하고 있는 이 판소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학교가 끝나면은 집에 가기 전에 동네 해관에 들러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놀고 계시면 거기 가서 막 무조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 가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서 어머니 손잡고 저희 집 근처에 월출산이 있었어요. 월출산 등산로에 올라가서 진짜 물이 흐르는 계곡물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북을 삼아서 북채만 가지고 막 바위를 땅땅거리면서 막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내려가다 소리가 들리니까 막 쉬시다가 소리를 듣다 가시고, 그렇게 마치 저는 이제 무대처럼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술고에 진학해서 대학을 목표 삼아서 열심히 나아가다가 저에게 고비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에서 농업을 하셨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학교의 학비라든지 이제 제가 소리 스승님께 받는 레슨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오늘부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막 진짜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막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그렇게 두 달이란 시간을 흘러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소리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다시 열심히 소리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잡고 학교 등교하기 전에 새벽에 학교 전공실에 올라가서 소리 연습하고 학교 등교하고, 또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끝나면 야자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연습실로 곧바로 올라가서 소리 연습을 하고 됐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학교 생활도 병행해 가면서 오디션을 막 바깥으로 보러 다녔어요. 무대에 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원하고 뭐 작은 역할, 뭐 큰 역할 따지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인생의 큰 변화의 시점이 한 번 있었는데, 2012년도에 국립창극단이라는 곳에서 객원 주연 오디션이 공고가 났어요. 또 겁도 없이 제가 도전을 했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첫 데뷔를 했었고, 그 다음 해에 국립창극단에서 정식 단원을 뽑는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또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합격하게 됐어요. 하지만 또 창극 배우로서의 이제 무대를 임할 때,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판소리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무대에서 발대는 법, 연기, 무용, 소리, 제가 채워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숙제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중은 혹독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아주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입단한 지가 횟수로 12년 차가 또 되었습니다. 이 창극을 판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악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소리라면 오늘 고수가 없지만 이 소리꾼과 또 고수 두 사람이 소리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음악 위주의 1인극 형태라면은 이 창극은 작품 속에 주인공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은 소리꾼들이 역할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대사와 연기, 무대 이런 장치 등이 사실적이라는 것이 또 판소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극은 판소리의 극적인 성격이 이제 부각되고 들을 거리 위주에서 보고 들을 거리로 바뀐 어떤 종합예술의 형태의 무대이죠. 이렇게 창극을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을 사실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죠. 그래서 창극뿐만이 아니라 또 방송활동, 또 밴드와의 협업,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됐었는데 물론 힘듦도 있었고 또 힘에 부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리꾼으로서 이 소리 하나에만 매진해도 저에게는 모자랄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저의 직접적인 스승님이라든지 제가 도대체 뭐가 되고 싶어서 저러나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의 소리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싶고 그런 열망을 기억해서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결코 저 혼자 할 수 없고 바로 앞에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얼씨구 절씨구 좋다 잘한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판소리에서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고수 이명창 하지만 요즘에는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함께하는 관객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고수와 이 소리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판소리가 왜 좋은지 왜 즐거운지 이 100마디 말보다는 소리꾼으로서 활동으로 관객들을 설득하고 또 끌어안고 싶다라는 그게 가장 저의 포부고 그게 또 제 숙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시상식 이야기처럼 사실 예전에 어린 시절이었다면 한없이 좀 약간 작아지고 뭔가 위축되고 초라한 나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무대를 어떻게 봐줄까 걱정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내가 사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위축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판소리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선생님들 또 후배들까지 작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관객분들께서 다행히 취임새도 같이 따라해 주시고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해 주셨었는데 어떤 후기들 중에서 이것이 국힙이다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자랑스럽다 이러한 후기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고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너무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굳은 마음도 어찌 보면 또 걷다 보면 지치고 또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그럴 때면은 내가 소리를 처음 좋아서 시작했던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옛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들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지금의 현 시점에 내 주소를 좀 돌아다 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걷고 있는 이 길에 뭔가 욕심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무대를 잘해내야지 이런 앞선 마음만 뭔가 갖고 더 내려와서는 허함이 공허함이 심한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임할 때면 관객들은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감동을 느껴주시고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명창 안숙 선생님과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소리, 완창판 소리를 외국 관객분들께 들려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관객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또 소리꾼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에 쏟아내는 감정들을 같이 함께 느껴주시고 무대가 다 끝난 뒤에 엄청난 환호와 기립으로 환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진정한 이 마음과 이 소리가 여러분들께 닿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저의 도전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 소리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런 꿈을 향해서 여전히 저는 달려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유명 가수들만 쓴다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소리꾼으로서 우뚝 서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앞날 또한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운하영 한국화 화가와 소리꾼 김준수 씨의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 보편성을 꿈꾸는 작업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강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창을 열어보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이날치 범 내려온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이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벌리고 어리랑 한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06일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앞으로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의는 완전한 종전보다는 총성을 멈춘 뒤 핵 문제와 제재 해제를 다시 협상하는 사실상 휴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협상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와 추가 농축 금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운영 주도권, 동결 자금 반환과 전후 복구 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합의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포함된 만큼 우리에게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합의 이행과 호르무즈 해협이 단기간 안에 개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란 핵 문제도 휴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운항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우려가 한꺼번에 거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해 8,500선에 복귀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511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옮겨가고 있는데 케빈 워시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화해 방안을 논의하면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 로마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교황의 단독 면담, 이어진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면담에서 대화와 화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해 노력을 약속했고 교황청은 인내와 희망이 필요하다며 호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청 대상에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서울을 포함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 등이 포함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나 투개표 하자를 따지는 불복 절차로 인용되면 선거 무효와 재선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기각되면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친청계에서 내각 총사퇴 언급이 나오자 친명계 최고위원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지방선거를 참패로 규정해 당대표 책임론을 제기한다.

0: 하면 당대표 사퇴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명계인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 기간인 만큼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6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2: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2: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1: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일들, 한창수 목사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바로 이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2: 네, 가난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한창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 우리 선배님이 오신.
1: 아유, 선배님. 아유, 이영렬 선배님께서 선배님.
4: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아니, 저희 뵙자마자 아, 이영렬 선배님 오신 줄 알았어요.
4: 거울 보면서 동전 넣으려고. 500원짜리가 들어가더라고요.
3: 아, 진짜 들어갑니까?
4: 저는 안 들어가는데. 아, 네. 그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드시나 봐요.
4: 네, 많이 듣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초대 손님이신데 오늘 오프닝에 소개 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셨고 얼마나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으면 목사님 저서가 이제 롬파리팔? 롬파리팔? 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O 플러스 God 네. 굿이다 이런 표현까지 적으셨더라고요.
4: 네, 그 롬파리팔이란 말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말씀인데, 네. 그래서 그 저희 은사 되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늘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내용들을 넣었던 이제 영 플러스 GOD. 예. 영은 nothing이잖아요.
1: 예. 아무것도 아, 영이군요, 영.
4: 아무것도 아닌 영에다가 예. 말씀이신 하나님 아. GOD 영 플러스 GOD 하면 오 갓이 아니고 아.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예. 이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 제 인생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예. 깊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만드셨고 만지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지.
3: 아, 좋습니다. 아, 편안합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1: 예. 오늘 저 아직 개그하지 말라고 아드님까지 같이 왔던데.
4: 예. 네, 저기서 막 이렇게.
1: 감시하러 아드님이 네. 같이 따라오셨나 봐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나요?
4: 네, 네.
1: 아, 그러시군요. 네.

0: 더 무서운
1: 심의위원이죠.
2: 바로 앞에 저기.
1: 네,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시고 영향을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우리 지은 씨가 말씀 네. 준비하고 계시죠?
3: 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인생에 관하여 걱정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아니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1: 아멘.
3: 아멘. 네.
1: 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라고 하는데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 아, 네. 저희 아들이 예. 군에 갔을 때 제가 성경책을 예. 사주면서 예. 아들 성경을 읽으면 예. 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미추를 꺼라. 예. 성경이 더러워야 영이 맑고 아. 성경이 깨끗하면 영이 어둡다. 휴가 나왔을 때 내가 한번 보자. 네네. 그랬더니 첫 휴가 나왔을 때 들고 예.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느 구절에 미출 것일까를 예. 봤더니 보통 창세기 1장 1절에 미출 긋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절에 꺼더라고요.
1: 뭐죠?
4: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아들 군 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냐 네. 허감이 깊은 가운데 있냐고 네.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네. 이 구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고 아빠가 늘 간증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는데 예. 저는 이제 보통 말씀 나눌 때 제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태어난 곳 주민등록 본적지가 네.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예요. 네. 향촌동 18번지는 향촌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네. 옛날 어른들은 잘 아는데 예. 저희는 뭐 어릴 적에 거기서 나서 자랐으니까 예. 동네 아저씨들을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아~ 망치, 아~ 사시미 뭐 이런 아저씨들 그리고 이제 겉옷을 벗으면 겉옷 옷이. 안에 또 옷이 있죠. 아~ 호랑이 옷도 있고
5: 영화 현장명 같은데요.
4: 용그림도 있고 그리고 있고. 실제로 그 영화에도 나왔던 예. 그 1987년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예. 선포했을 때 그 예. 네.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 거기 향촌동
4: 그 아저씨들이 아~
5: 네. 내가 마 니 스장과 밥 먹고 거기
4: 말무따이가 네. 뭐 그런
1: 네. 말무따이가 친구고
4: 네. 그 친구 거기는 부산이고,
1: 부산이고 네.
4: 대구에는 이제 양대 조직폭력배라고 해서 향촌동파가 있고 네. 이제 동성로파가 있는데 그 향촌동 한복판에서 태어난 거죠. 예. TV에 보니까 그 아저씨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오랫줄 묶고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1대 검거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예. 또 그 83년도에는 저희 바로 뒷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총원의 집이라고 청소년들이 밤새 이제 춤추다가 불타서 20여 명이 사망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제정되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저희 바로 뒷집 이기도 하고 동네 아저씨들은 밤마다 그냥 우르르 다니고 저희들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아저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험악한 예. 그런 분들이셨고
1: 굉장한 또 유흥가 활락가요
4: 그렇죠. 네 밤에는 술집에 우리가 이모라고 부르던 분들은 또 술집에 있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밤에 저희 아주 유년 어린 시절에 4살, 3살, 5살 네. 때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 예, 예, 그래서 그렇죠.
4: 통금인데 12시 넘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안고 다니면
1: 아 됐어요?
4: 돼요. 응급하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1: 네네.
4: 그래서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어디 이제 도를 넘어가거나 멀리 가게 될 때는 네.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그 저희들이 통행 수단으로 아저씨들 등에 업혀서
5: 아, 진짜요?
4: 네. 손에 안겨서 그렇게 가다가 서울에서 저희를 이제 그냥 잃어버려서 이제 유괴로 등록되어서 이제 미아가 될 뻔도 하고 그런 곳이 저희가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였어요. 삶의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구에서 이제 대구역 바로 맞은편이니까 예. 윤락 하는 사람들도 가까이에 있고
1: 아까 그 잃어버릴 뻔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발견되셨어요?
4: 그때 이제 전화번호 6자리를 제가 기억했나 봐요.
5: 이게 몇 살일까요?
4: 4살, 5살 때인데
1: 그때 전화번호가 6자리였으니까 다행이죠.
4: 예. 천재처럼. 총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외숙부님이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이제 파출소에

0: 해서 그 번호로 찾아왔고 그분이 감옥 가게 되었고 이제 네. 저희가 그 아저씨니까 예. 면회 간 기억은 있어요.
1: 네. 그럼 아버지는 그런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0: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이제 좀 그때 당시는 전라도에서 조선대학교 나오시고 네. 공부도 좀 하시고 대구에서 이제 출입 기자도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시고 어머니랑 예. 함께 살았는데 예. 그 향촌동이 번화가니까 예.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 예. 이제 어머님이 병을 얻고 예. 제가 태어날 때 와산이라고 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나지 않으니까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넘어지셨는지 부딪혔는지 아이가 머리가 오른쪽에 다리가 왼쪽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10개월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서 수술해서 이렇게 났거든요. 네. 들림받아 났어요 제가. 그래서 곱게 이렇게 났는데 어쨌든 그 나고 나서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수술할 기술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아버님은 번 돈으로 계속 어머니 병 치료하는데 가산을 다 쓰고 예. 술 드시고 속상해서 이제 집은 계속 기울고 그랬던 곳이 제가 살았던 유년 시절입니다.
1: 네. 그 시절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서 당시에 네.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게 이제 암 수술을 못하고 방사선 치료라는 게 시술 단계로 실험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되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네. 요즘은 1차, 2차, 3차에서 세포를 이렇게 줄여서 네. 이제 적출하거나 수술하는데 한꺼번에 꽤 오랜 시간에 노출을 시켜서 어머님 다리가 타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대퇴부, 자궁 이쪽에 싹 다 타면서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이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다리가 새까매서 이 누르면 매직폼처럼 쑥 들어가서 안 나오고 예. 아프니까 저희 어린 시절 늘 주무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 저의 유년 시절은 향촌동의 동산병원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병원과 이 향촌동이 전부인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모교의 친구가 소속로교에 다니는 친구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2: 제가 필통 받고 싶었군요.
0: 네, 그 시절에
1: 그 매주 가라는 얘기, 매주 오면
0: 그걸 좀? 모르고 52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52번 필통을 받은 거예요. 예. 받으려고 52번을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52번 필통을 받고 그 52번이 52주 1년이라는 거죠. 예. 예. 그 52주 동안에 저희 모교회에 김미자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예. 공과 공부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2층 교육관에 햇볕이 이렇게 창가에 내리쬐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그때 이제 읽었던 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각인될 만한 말씀이 툭 떨어졌던 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제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 어떻게 5학년 막 시작하던 제 인생에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뭐 집에서도 제가 막내 아들인데 전하면서 어머니 병나고 또 어머니는 계속 병원에 누워있고 동네는 험악하고 아버지는 벌어도 남는 게 없으니까 술 드시고 그렇게 이제 기울어져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저라고 하는 존재가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하면서 던져주셨던 그 말씀이 아마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내 자아가 새로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3: 아니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또 편찮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기억 속에는 항상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는 그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어머니는 늘 아프다고 하셨고 아파서 울고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시다가 병원비가 없으니까 강제로 퇴원당하는데 그 병원 3층에서 이제 퇴원 강제로 쫓겨나니까 뛰어내린다고 난동을 부렸던 기억 또 집으로 오면서 진통제 처방을 맞아

0: 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일회용 주사기가 없으니까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를 끓여서 여기 이제 혈관 주사를 혼자 요즘으로 치면 몰핀이죠. 몰핀을 네. 맞으시고 이제 피가 나오면 다시 주사 바늘에 약이 들어가고 그러면 몇 시간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아프다 아프다 그러시고 그래 그 약을 안 맞으려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여러 했던 아파했던 기억 그리고 소리 질렀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는 술 드신 기억이 전부죠.
1: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조금
0: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가을 운동회라는 걸 하면서 이제 덤블링도 네. 하고 체조도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 얼른 가보라고 해서 집에 가봤더니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9월 4일에 돌아가셨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어머님을 발견하게 된 것도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고 6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신방을 온 거죠. 금요일이니까 예.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학교로 연락 와서 저희가 달려가 보니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2: 젊으신 나이셨을 것
0: 같은데 그때 나이가 40살.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어머니 보고 잘 죽었다더라고요. 너무 오래 아프셔서 제가 나서 계속 아팠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 잘 죽으셨구나. 그리고 사람은 40이 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각인되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2: 어머니 손잡고 학교 입학했던 시간도 기억나세요?
0: 네, 한번 그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 한번 뭐 몇 번 있었겠지만 오래 남는 기억은 네. 어머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리를 절면서 병원에서 나오셔서 저를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는데 네. 나오면서 그 시내 종로 초등학교 앞에 종로 빵집이 있어요. 네. 거기서 빵을 사주셨는데 제가 빵을 하나 먹고 남은 걸 이제 다 안 먹고 이거 누나 형 주자 했더니 어머님 너무 좋아서 동네에 와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가 다 먹어도 시원찮은데 이걸 형이랑 나눠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착한 아이구나 생각했었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찍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별을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기억에 나세요?
0: 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랄까 세월이 제 삶이 급박하게 변하고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 엄마를 기억하고 추억할 어떻게 보면 사치가 되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너무 어려서도 그랬고 또 기억도 별로 없었고 엄마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지금 이맘쯤 되었을 때에 교회에 그 이후로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아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 아 목사님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보시면 얼마나
2: 뿌듯하시겠어요
0: 좋아했을까 예뻐했을까 네. 뭐 그런 그 얘기할 때 조금 좀 보여드리고는 싶은 그렇죠, 마음을 들키는 그렇죠.
3: 네. 네. 지금 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어머님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아이고, 네. 천국 가셨으니까
3: 그 하나님이 저희 그 새롭게 하셔서 되게 구독자시거든요.
0: 네. 근데 하나님께 시청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 둘의 대화가 아주 잘 맞네요. 둘의 대화가 아주 잘 맞아요.
3: 뭐가 잘 통하는 분석이
0: 네. 창수, 정수. 우리 숫자 돌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큰 형님.
2: 지금 아들이 지금 이거 나왔어요. 지금 제가 봤더니 저도 지금 이렇게 할 거 했는데 아드님도 아드님 저희 이불하고 매주 이렇게 녹화.
3: 지금 라인이 되게 멋졌는데 창수, 정수, 예수까지 딱 네. 예수님까지
2: 딱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정수 씨 굉장히 좋아요.
0: 네, 돌림자니까.
2: 끝이 안 나네요. 네.
0: 그리고 또 이 한수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3: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0: 인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3: 아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정말 필요한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되게 더 힘드셨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 험난한 상황이었는데 더 힘드셨겠어요.
0: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교회 그때 전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게는 정말 어머니 같고 네, 아버지 같았고 저는 모교회가 서성로 교회인데 네.

0: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참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경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읽어주셨어요. 쭉 읽어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면 이거 마음에 새겨라, 암송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들려주시면서 창수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필통받은 것도 좋지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 집에서 살면서 부모님에게 누님 형님에게 좋은 걸 받아본 적 별로 없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뭐 5학년짜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저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정말 다니면 다닐 때마다 권사님들이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밥 못 먹었냐 밥도 챙겨주고 걔 중에 일부는 향촌동에서 오니까 사고 칠까 봐 밥 먹이기도 하고 또 뒤로는 창수랑 놀지 마 뭐 이런 분도 숫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참 예쁘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또 험상궂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머니처럼 역할을 해주셔서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1: 그럼 교회에서도 되게 좋아했겠네요.
0: 네, 좋아했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참여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부흥회 갔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그냥 집 나와서 교회에서 몇 날 며칠 자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제 삶의 전부가 됐죠.
2: 아니, 교회 삶은 그렇지만 일단 막상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아버님도 바쁘실 테고 아이들 자녀들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0: 네.
2: 아버님과의 가정 환경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생기던가요?
0: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실은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 향촌동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그 당시에 개간 사업이라고 그 정부에서 바다와 강이 맞닿는 그 개펄 지역에 바닷물을 막아서 개펄을 육지로 만들어서 거기를 국유화해서 농사 짓을 때 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아버님이 받아들고 그 당시 대구에서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그 무안군 몽탄면 목포 가까이에 농사 지으러 가시겠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3: 20년이요?
2: 가족들 두고 그냥 혼자 가셨다고?
0: 네. 농사 짓고 오겠다고 아버님은 가셨고.
2: 아이들은 어떻게 자녀들?
0: 그걸 제 위로 이제 누님과 형님이 계셨는데
2: 그래도
0: 당시에 외삼촌이 대구에 계셔서 그냥 외삼촌 집에 맡기듯이 던져놓고 가버리신 거예요.
2: 아이고.
0: 그리고 아버님 떠나니까 형님은 이제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저보다 5살 만에 형님은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면서 수능, 요즘으로는 수능, 그 당시 학력고사를 쳐서 성적이 좀 좋아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2: 서울로 가시고
0: 서울 가고 서울 가면 그 정도 성적이면 좀 있는 집에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2: 과외하고
0: 형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계를 가시고. 유지하고 누님은 20살에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제가 이제 향촌동에 그냥 남은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님을 원망하면서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뉴스데스크에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가지고
2: 빵 안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죠.
0: 아니면 뭐 나를 버린 세상 불이 나질러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말씀을 대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고 또 그때 다녔던 교회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 한 절이 오늘 저를 만든 거죠.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0: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1: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전국에서 시장과 군수, 도지사를 선택하는 날, 유권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한 표에 담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당선과 낙선의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언론사들은 같은 결과임에도 각기 저마다 다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렇듯 선거가 끝나면 우리 사회는 늘 두 편으로 나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요즘처럼 자주 쓰이면서도 공허하게 들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공간에서 장을 보고 같은 길을 걷지만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우리 편과 저들을 또렷하게 구분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타인으로 지내다가 이견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적이 됩니다. 서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념의 색깔로는 분명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질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곳입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 선거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고 지방기초단체의 의원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이웃이 되느냐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등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마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선거 결과가 내 뜻과 달랐다 해도 이웃과 손을 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마을은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불편함이자 동시에 아름다움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0: 운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신 삶은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은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나의 돈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이 사업장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그 말은 내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맡아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요즘 피터슨 목사님 쓰셨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좀 은혜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니 오늘 하루의 삶을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오늘 하루의 삶을 걱정 근심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라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은 오늘 하루의 삶을 집중하지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짜증이 나고, 짜증하면 분노가 나고, 분노가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 삶이 힘듭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염려는 온갖 죄를 끌어오게 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그 염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을 향해 즉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정오의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내 영혼아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예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염려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하게 고단해집니다. 염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려는 중독이다, 마음의 질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염려는 영혼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것은 한번 발병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만성적인 버릇이자 나쁜 습관이 됩니다. 특별한 위기가 없을 때조차 걱정할 거리를 찾아내어 영혼을 괴롭히곤 합니다. 이 염려의 습관을 방치하면 신앙의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환경과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는 영적인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오직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때만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염려는 불신앙적인 죄라는 겁니다. 넌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identity,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백합화와 들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26절과 28절 30절 말씀해 보니 오늘 이따가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무가치한 새라는 겁니다. 그런 새를 보지 아니했느냐. 근데 그 새가 걱정 근심하면서 날아다니지 않아요.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 새는 그냥 열심히 하루를 날아다니는 것뿐입니다. 너희들은 이 새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죠. 또한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백합화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예쓰고 안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렇지 않잖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요. 들꽃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흔하고 흔한 새보다 저 백합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못하는 존재인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고아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어느 하루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란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감격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걱정, 근심하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 근심함으로 받을 복도 받지 못하고 사단이 틈타게 온갖 문은 다 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어느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고 작은 역사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인 것을 알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생을 살았나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도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그가 그날도 사울에게 쫓기고 굴 속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도 육신을 가지고 있게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온 땅이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말씀해 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이나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 맞아?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도망자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 눈이 열려요.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여요. 주님의 그 왜 훈련을 하시고 왜 낮추시고 주님 때로는 왜 광야에 때로는 왜 외롭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 기도를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깨달았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을 활짝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 너무 귀하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했던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인용해 보기 원합니다. 염려를 치료하는 성경적 추방은 단 하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읊조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로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는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스퍼전 목사님의 말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는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지만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한 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드풀과 백합화를 기르신 아버지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구와 내가 지금 해결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3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3절의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먼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를 모든 일에 가장 절대적 순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여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안 되겠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며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걸 준비해도 하나님께 사인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라는 것은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 안 되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듯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그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의 부흥과 온 세계 열방의 영혼 구원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끊어내야 될까요? 내가 전제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 될까요? 내가 갈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 원합니까? 이 지독한 질병의 문제를, 주님 이 가난의 문제를, 이 죽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기 원합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서 주님이 다스린 통치, 그 문제 끝에 주님께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뜨거운 결단이 나올 겁니다.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면 멈출 것입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어떻게 자녀 양육하신지 난 모르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꾸짖지 않냐고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삶에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주여 지혜를 주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사 이 대화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사 이 관계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설정하신 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의가 무엇입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 이 정도면 그래 마무리 줘야 되겠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아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됐어, 그래 믿음의 아내 만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영원권의 문제도 그냥 넘겨버리고 이 정도 살면 됐지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인데 방해되는 것들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올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주님 이 말씀 이루어주옵소서. 주님께 약속하신 말씀이니 이루어주시옵소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0: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 이루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안도현 씨의 그 간장게장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간장게장이라고 지었고요. 이제 원시 제목 이름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물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새끼들이 있죠,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껍질이 막 딱딱해지고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녀야, 불 끄고 잘 시간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 어미, 그 꽃게가 등짝이 그냥 먹먹해지도록 딱딱해지는 느껴가면서도 그 흐트러지지 않는 여러분, 어쩌로 그 알들에게 불 끄자 자야 할 시간이다. 꽃게도 이렇게 사는데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염려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상대방이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오면 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준 약속의 말씀 난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다짐을 받으면서 순종할 걸 순종하고 버릴 걸 버리고 결박기도 할 건 결박기도 하고 나아갈 건 나아감으로 이 땅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내시는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세요.
1: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팔을 젓는 법, 발차기 하는 법? 아닙니다. 바로 숨 쉬는 법입니다. 노래도 그렇죠. 좋은 소리를 내려면 먼저 호흡부터 배웁니다. 달리기도, 요가도, 운동도 결국 기본은 숨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너무 가쁘게 숨 쉬고 급하다고 너무 허둥지둥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숨이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말이죠. 내가 지금 잘 숨 쉬고 있는지, 내 마음이 너무 헐떡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멈춰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오늘 새롭게 첫 인사 드리는 날, 주님 안에서 편안한 숨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3, 4.

타이니 에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CCN 캠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는 저의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래서인지 첫 인사를 건네는 저의 목소리가 약간 아나운서 뉴스 하세요? 라고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오늘 CCN 캠프 오랜만에 저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만 또 한편으로 쭉 들으시던 친근한 목소리 또 오늘부터 누가 다시 진행을 하시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축복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김은영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CCN 캠프 직위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 밤 10시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의 가장 좋은 크리스찬의 습관 마무리를 말씀과 찬양 또 묵상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 좋은 습관으로 오늘 CCN 캠프 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코너들도 또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여러 참여 코너들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건넨 메시지가 아무래도 숨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벅차올라서 두근두근 이 떨림이 저의 숨에도 그대로 묻어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매일 숨 가쁘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호흡을 감사로 들이마시고 걱정은 조용히 내쉬고 적당한 박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김은영의 CCN 캠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박수진의 숨, 쉼, 쉬는 숨, 쉬는 쉼. 제목이 좀 어렵죠?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그리고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어요. 밤 시간대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또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가 닿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12시간이라는 시차를 지나오고 오전 10시 때 생방송으로 찾아뵙다가 밤 10시에 조이포유 바깥 스튜디오 깜깜하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바로 앞이 SBS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흔들리는 나무라든지 잘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네. 좀 불빛만 살짝, 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지나야 익숙해질 것도 같습니다. 0491님께서 밤 시간대로 오셔서 오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퇴근하고 들으니 좋긴 해요. 하셨습니다. 이경은 님도 시신캠프 은디님 첫 방송 반갑습니다. 추억님은 그 와중에 김은영 삼행시도 써주셨어요. 김은영님 밤에 듣는 목소리 새롭고 신기해요. 은 은혜로운 목소리로 위로와 힘을 전해주심에 감사하며 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방송 되시길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8183님도 돌고 돌아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뵙네요. 이 시간 들은 지 수십 년이어서 많은 분들을 배웠는데 또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결국엔 주님이셨네도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안내에도 살짝 멘트를 준비하긴 했지만 가장 오랜 CBS의 정통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통 네 CCM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나라에 CCM이라는 이 단어를 널리 널리 알리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CCM 캠프입니다. 그래서 최초 초대 DJ가 하덕규 목사님이신데요. 당시에 목사님께서 정말 CCM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참 많이 방송으로 말씀하시며 해석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CCM 캠프를 들으며 자랐었고 지금은 무려 제가 세 번째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더라고요. 밤 12시 CCM 캠프를 진행을 했다가 또 녹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된 CCM 캠프가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됐는데 다시금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오늘 또 일찌감치 수프로님 따라와 주셨어요. 방송 인트로가 흐르는 그 순간 그래 이 맛이야 할 것 같아요. 낯설지 않은 목소리를 캠프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며 Open the eyes of my heart를 써주셨는데 해외 CCM, 국내 CCM 찬송가 저희 폭 넓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세요. 오늘은 필립스 크레이그 앤 딘의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Every move I make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로 잘 알려진 찬양이죠. Out of Eden의 찬양 전해드리고 오늘은 월요일 이어서 조금

힘차게 신나게 새롭게 뭔가 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싶어서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해외 CCM 들은 후에 조금 전에 제가 CCM 캠프 초대 진행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세 번째 다시 돌아온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퀴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퀴즈가 나갈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퀴즈 참여 레인보우로 또 문자로 여러 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퀴즈 코너 이름도 정했어요. 저희 선물 중에 빵이 많잖아요. 커피빵, 마늘빵, 빵빵 퀴즈로 오늘 선물 빵빵 드리는 월요일 첫 코너로 빵빵 퀴즈 잠시 뒤에 만나뵐게요.

CCM Camp. CCM Camp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 퀴즈. 자, 오늘 첫 순서고요. 귀 쫑긋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레인보우로 정답 주시거나 샵 1212 하나둘 하나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 추첨해서 강릉 초당 커피빵, 강릉 육족 마늘빵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CCM 캠프는 1995년부터 2026년 오늘까지 CBS 라디오와 조이포유를 통해 찬양 프로그램이지만 종교를 뛰어넘는 다양한 청취층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렇다면 CCM 캠프는 1995년 초대 DJ 하덕규 씨 이후 그동안 총 몇 명의 DJ가 진행을 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5명, 2번 10명, 3번 15명, 4번 20명. 30년이 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동안 몇몇 DJ가 CCM 캠프 여러분과 함께하는 캠프지기로 역할을 하셨을까요? 중복되는 경우는 한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세 번째 진행이지만 김은영 한 사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초대 DJ 하덕규 씨의 자유를 5분 정도 되는 찬양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얼른 보내주세요.

CCN 캠프 초대 DJ 하덕규 목사님께서 부르신 자유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검색을 하셔서 DJ가 몇 명이지? 나는 누구누구누구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답자가 많으셨어요. 빵빵 퀴즈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웠어요. 맞아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러게요. DJ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와중에 열심히 빨리 검색하셔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 꽤 많이 계시고요. 그중에 손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뭔가 그 오늘은 복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많은 정답자를 제치고 세 명의 빵순이 빵돌이로 당첨이 되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세 분 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비공개로 주셨는데 계속해서 올려주셨죠. 보통날님 10명 맞추셨어요. 그리고 3014님도 10명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6731님 10명일 것 같습니다. CCM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찍었는데 오늘 정답자로 선정이 되셨고요. 보통날님 3014님 6731님 축하드리고요. 이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빵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름까지 꼭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비공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신상정보 게시판에는 공개로 남기시면 안 됩니다. 비공개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정답 5명 아니었나요? 15명이요.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하덕규 씨가 1995년부터 2003년 장기호 씨가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가 2006년, 2007년 그리고 최정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기식 아나운서가 두 번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CCM 캠프지기로 여러분들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됐고요. 송정원 아나운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꽤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성재 씨가 오 영화 배우 맞습니다. 영화 배우 이성재 씨가 CCM 음원도 발표하셨을 뿐 아니라 CCM 프로그램을 찬양 프로그램을 간절히 진행하고 싶다고 또 본인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CCM 캠프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께서 역시 진행을 하셨고 직전에 박성욱 DJ, PDJ가 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로 하면은 10명을 오늘 맞춰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분 선물 발송해드립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모바일 쿠폰도 준비할게요. 4137님 퀴즈 어려워요 하셨는데 4137님께는 제가 2부에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손영진 사모님 곡도 신청곡 남겨볼게요 하셨고 1503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세상에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1503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예쁜 발레리나에게도 모바일 쿠폰 2부에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거의 매일 10시 넘어서 집에 도착하는데 지금도 발레 끝나고 차에서 듣고 있어요. 이모 목소리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악뮤 소문의 낙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이고요.
1: 네, 이렇게 가요로도 잘 알려진 곡들이 CCM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유리상자 웃어요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끝곡으로는 잔치공동체 우리에겐 복이 있다.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0: CBS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성공회 신임 의장주교로 김장환 엘리야 서울교구장이 선출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지난 13일 서울주교자교회 새실극장에서 제35차 전국의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김장환 주교를 교단의 대표인 의장주교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주교는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성공회를 대표해 국내외 교회와 협력하며 선교와 사회참여 활동 등 교단의 여러 사역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성공회는 이번 전국의회에서 123명의 대의원 명의로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평화를 위해 계속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지난주일 양주성원교회에서 제76주년 6.25 상기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장총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6.25 폐허 속 원조받던 조그만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일어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사명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월드컵 출전국 가운데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포함된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50개 국가를 선정한 목록으로 올해는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알제리,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월드컵에 출전한 48개 나라 중 14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축제의 환호 뒤편에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있다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 뜻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드컵은 본래 스포츠맨십과 평화로운 경쟁을 기념하는 시간이라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에게 온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금 그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기억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정연교회 김관선 원로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제36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관선 목사는 취임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한국교회의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선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85회 졸업생으로 예장합동 중서울 노회장, 기독신문 주필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 산정연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선 신대원 총동창회 후원이사장 취임식도 함께 열렸으며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가 후임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식권 지원, 양복 물려주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기숙사 건립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손영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1부에 도착했었던 신청곡들로 2부를 시작해봤습니다. 평안을 님께서 오 축복송 진행하셨군요.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트도 콕콕 박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편안하게 이 시간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루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878님께서는 김은영님 진행하셨던 세 번 다 저 늘 이 자리에 있었어요. 늘 떠나실 때마다 아쉬웠었는데 평안한 목소리 그리웠어요. 이번에 또 오래오래 함께해요 하시며 신청곡 기대에 써주셨고요. 헤세드님께서 오늘 캠프 가족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영님도 김은영 DJ 제자리로 돌아오신 것 다시 목소리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30년 지기 친구로 다가오신 은영님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멋진데요. 고맙습니다. 0491님께서는 아버지의 응원과 또 이제 역전되리라 써주셨고 8183님 결국엔 주님이셨네 신청곡 5137

님, 격하게 은영님 환영합니다. 매일 들을게요. 나이스 가이 님께서는 감미로운 진행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미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3님께서는 창문에 이렇게 좋은 날, 첫 만남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나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기님께서는 여기는 광주,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찬양 쭉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는 신청곡으로 쭉 이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중현, 결국엔 주님이셨네, 창문 이렇게 좋은 날,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 또 워킹의 기대 이어갑니다.

워킹의 기대는 항상 맨 끝까지 다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 그 약간 그 등줄기가 서늘하게 쫘르르 하는 그런 감동이 또 있지요. 같이 따라 부르게 되고 내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나 올릴 수 있나 노력해 보게 되는 참 멋진 찬양이에요. 워킹 기대. 또 앞서 트루바 하나님의 은혜도 전해드렸고요. 창문에 이렇게 좋은 날 강중현의 음성으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전해드렸습니다. 0691님 스르르 자다 깨다 하면서 무언가 떠오르는 추억을 떠올려보며 유난히 더 익숙한 목소리와 찬양들에 감사드립니다. 8249님께서 호산나 기도밖에 엘샤다이 터치 웨이메이커 수아가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자, 이 중에서 호산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들 목소리로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키스프레이즈의 호세나 그리고 목마른 사슴은 셀러브레이션 싱어즈의 에스더 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경은 님께서 시싱 캠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게시판에 지금 스물 몇 건이 넘는 문자를 통해서 서로서로 인사 나눠주시면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셔서 이경은님께 오늘 눈부신 활약상 선물 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아시죠?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선물 더 예쁜 마음으로 와주십사. 감사드리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곡의 해외 CCM에 이어서 강상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준비하고 있어요. 똥찌엔님께서 이 시간에 세 번씩이나 DJ를 맡으시다니요. 딱 이 시간이 은영님 시간이 아닐까요? 하시며 은영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시며 신청해요 하셔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해요.

강상구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고요. 에스더 디어 그리고 호세나 해외 CCM으로 두 곡도 함께 보셨어요. 오늘 사연이 많이 도착했는데 다 나누지 못한 사연들 제가 잘 모아서 주말 녹음 방송 진행할 때 이삭 줍기로 하는 거 변함없이 예전 축복송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역시 주말에는 좀 쭉쭉 이어듣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요. 오늘 내 사연이 소개가 되지 않았다 싶으시면 주말 또 기대하시고

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방송 사연 채택되시고 또 그럴 때 선물도 저희 함께 준비할게요. 지금은 4913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은영님 든든한 목소리로 새로운 밤의 은혜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사랑하는 딸, 아들과 함께 들으니 너무나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이에요.

민들레님께서 그 사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엄지척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모든 곡이 다 좋아서 모두 다 좋아요 눌렀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시기님께서는 은영님 시차 적응으로 며칠 힘드시겠지요. 귀가도 안전하게 하시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5805님 매일 10시에 찾아뵐게요. CCN 캠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10시면 여러분과 함께 또 매일매일 함께 나누는 좋은 찬양으로 저도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최고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끝곡으로 돈 토머스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Battle Hymns of the Republic 준비했어요. 함께 나누면서 물러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팔방의 사이를 가리킬 때는 시계에 적힌 숫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10시 방향, 12시 방향. 더 세밀하게는 360도 각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정확한 방향을 다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더 가까이 바르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 오늘 더 간절합니다. 아, 거기 계셨네요. 서로 한 곳을 향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 노래가 당신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SBS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 시간에 만나게 됐고요. 이전에는 저녁 시간에 방송을 하다가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네,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잊지 않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서 또 반갑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텐데 환영하고 함께 시선을 그분께 두고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곡으로 이도진 방향이라는 곡을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 할게요. 1058번님 첫 방송 축하드리고 뜨겁게 환영합니다. 타국에서 고향분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게 느껴져서 신선하고 새롭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제 톤과 잘 맞을까? 뭐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또 새 자리에 앉으니까 나름의 설렘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첫 방송 지금 함께합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소통할 그 두 시간이 예, 기다려지고 또 설렙니다. 폴라리스님의 신청곡 걸어놨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참 오늘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아이빅밴드 지선이 함께 부릅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래처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었고요. 좋은 친구 209님의 이사 축하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과 선예가 부른 매일 주와 함께 집 정리하며 빨래하며 들어요 하신 살랑살랑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복딩이님 여기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고요. 이사 간 집에 예, 다들 주소 잘 찾아오셔서 얼굴 보니 좋습니다. 9858번님 이제 전에는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방송국에 뭐 진행자를 보러 아니면 진행하는 걸 보러 종종 오시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와서 직접 보시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9858번님이 아마 다른 프로그램 보러 이곳에 오셨다가 저를 보셨나 봐요.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안 찍기 잘하셨어요. 예, 당향로 호흡처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고맙습니다. 8626번님도 오셨는데 진짜로 오셨네요. 그럼요. 약속했으니 와야지요. 1007번님 항상 일 끝나고 듣다가 일하기 전에 들으니까 느낌이 새로운데요. 찬양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저잘될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뭔가 찬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 그럼요. 더잘될 겁니다. 3486번 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시즌2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즌2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도 오셨어요. 나무인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는 그 가사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귀여운 철부지님께도 새로운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풀같이 드리밍 버터플라이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무한긍정님 이곳에서 만나 반갑고요. 이은희님 정말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통했어. 반갑습니다. 복의 근원님도 보이고요. 원래 이사간 집이요. 뭔가 딱 다 갖춰져서 자 이제 시작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이사 가니 물은 잘 안 나와 하수구는 막혀 있어 고쳐야 될 거 새로 정리해야 될 거 적응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개편이 돼서 이 자리에 앉으니까 뭐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보이고 그래서 찬송가가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되는지 점검하고 가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게 되면서 또 적응해가는 과정이니까 이 또한 즐겁고 감사하네요. 김 브라이언 주가 일하시네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제키레인님과 함께 할까요?

김브라이언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준민맘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급 로그인하고 인사합니다. 늘 그렇듯 편안한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정원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급 로그인이라니 감동인데요. 꿈꾸는 행복님도 응원과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또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 아이디 바꾸셨네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웃을 많이 만난 느낌? 제가 이사를 왔는데 뭐 301호에서도 오고 303호에서도 오고 다 반갑다고 인사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강양도 가족 들과 손잡고 어딘가 가고 싶다는 푸하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날씨도 좋아서 손잡고 소풍 가는 느낌으로 어딘가 가면 진짜 좋겠다. 저도 공감하는데 동해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침이 부릅니다. 동해 가는 길.

동해도 가봤고요. 무지개도 찾아다녀봤습니다. 이지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함께했어요. 104호에서 애니 김미라 님도 오셨고 501호 사시는 김명수 님도 반갑습니다. 계속 우리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이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대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레인보우 너무 소중합니다. 기쁜 마음님.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만남이 있으니 너무나 소중한 조이후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강찬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찬이 부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박우정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마이 갓 1부 끝곡입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멋진 여자님께서 당양도가 이사 왔나요? 햇살 눈부신 곳에서 데이트하니까 색다릅니다. 네, 지금 이삿짐을 옮기느라 한창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고요. 방금 들으신 축복의 사람의 그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제목과 같은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만날 예정입니다. 그 레인보우로는 관계가 없는데요. 방송되는 시간이 지역에 따라 달라서 제가 시간 얘기를 이렇게 마음 놓고 잘 못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또 5분 뉴스가 있어서 일부 끝곡은 좀 긴 곡으로 앞으로 만날 것 같고 이런 정말 이사 가면 어디다 못을 박아야 할지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장롱이 안 들어가 방이 안 들어가 이런 약간의 계산착오도 있고 생각보다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라는 그런 배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중인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게 좋은 이웃들 좋은 분들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곡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거면 됐죠, 뭐. 뜨뜨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영 해솔마음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요. 주님의 숲 신청하셨네요.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오은이 부른 1분 1초도 타인이 있고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배상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많이 더워지네요. 조이포유와 함께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배영호님 오셨어요. 우리가 1부의 목소리 들었었는데 반갑습니다. 이곳에 계셨군요. 귀쫑긋 라디오님, 구름산책님, 임간사님, 아니 이 시간에 당양로 시그널이 나오니까 알면서도 깜짝 놀란 거 있죠. 콩집사님. 왜 안 그러셨겠어요? 저도 그런데. 나눔의 미향님은 어머, 정말요? 정원님 방송 좋아하는 손님들 많으신데요. 시간대가 바뀌었으니까 손님들 예약 시간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네, 이 시간으로 옮겼다 꼭 전해주시고요. 나눔의 미향님 감사합니다. 무장해제님이 신청하신 곡 이계영이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땐.

혼자 걷는다고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이렇게 반갑게 나눠주셔서 현아인 마음님도 아, 예, 다들 그러세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원래 저녁 방송 했었잖아요. 퇴근 시간대. 그래서 아유 지금 일도 시작 안 했는데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퇴근 안 됩니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 식사 준비 예, 하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이럴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베리베리님 첫날이라 무리해서 들어오셨대요. 일하시는 중이라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지 하고 아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냥이님 어 이거 웬일이래요. 그러니까요. 첫인사 예 저도 나눕니다. 예수애님도 계시고요. 준이비님 다솔님 희민희숙마음님 에스프레스님 또 하다샤님 라니정님 닉네임으로 처음 오신 꼬미네집님도 계시고요. 뭐 혼자라고 느낄 새가 없어서 행복한데요.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걸어놨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히즈윌 앨범에서 김동욱이 부릅니다.

두 아이의 엄마님, 에프이님이 신청하신 진동 서드 베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아비가일님과 함께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레니 르블랑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이사 온 집이 어떤가 하고 들려주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손도 좀 잡아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또 여기 주변에 좋은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눈인사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로이나차님, 믿음진이님, 아로아님, 또 혜영님도 반갑고요. 이쁜 척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멀리 계세요. 시드니. 예, 지금 오전 시간이라고요. 이제 오전에 함께 만나요. 고샘맘님도 오셨고, 실룩님, 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새벽별님, 아이디들이 참 하나하나 고민하며 또 신중하게 나의 무엇,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 옆집 성도님도 계시고요. 르호보님, 새소망이님도 반갑고요. 지금 햇살이 참 밝고요. 좀 더운 날씨라지만 저는 좋은데요. 그쵸? 예, 지금 살짝 바람도 부는 것 같고 조금 따갑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저도 창을 통해서 보는 햇살이 참 좋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도 오셨어요.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지는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진주리님과 함께 모스트 디어 앨범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했습니다. 김빠방미님, 예, 그리고 순시미님도 오셨고 성삼포님, 당당한 그녀, 소중한 사랑님도 반갑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감자탕집이 새로 생겼어요. 한 이제 5일 정도 됐나? 제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맛을 좀 보자 하고 갔더니 재료가 다 소진됐다고, 더 이상 팔 수가 없다고. 그때가 한 오후 5시 정도 됐나? 벌써 다 재료가 소진됐다고. 먹지 못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 잘 되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개업이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또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개업이라서 많이 온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우리 집이 문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고요. 좋은 일, 슬픈 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잊지 않고 와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연주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고요. 내일도 오실 거죠? 약속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찬송가는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사역 일선에 나가는 주위의 사람들이 굳은 헌신을 각오하며 힘차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1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을 주최하면서 이 찬송을 주제 찬송으로 선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개인 전도 훈련의 하나였던 민족 복음화 요원 훈련은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1971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됐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8,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했었습니다. 이 전도 훈련이 개최된 이후 이 찬송가가 민족 찬송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이호운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1950년 4월 미국 에번스턴의 게레 신학교에서 재학할 당시 자신의 유학생활이 부름받은 사명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인 배경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소명과 충성을 결단하는 찬송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합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6일 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이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념과 세대, 계층의 갈등으로 서로를 향한 혐오가 가득하며 대화의 문을 굳게 닫은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낙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 깊이 패인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먼저 우리들의 교만과 완악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소서.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평화를 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층,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소서. 이로써 이 땅의 모든 곳에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 470장 듣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지혜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CBS 합창단이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변상미의 찬양입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32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31장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아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는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

약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성경 낭독 욥기 32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곽신형이 부릅니다. 찬송가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조준모의 음성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고서연의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구원과 영성을 얻게 된 복,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된 복,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복,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복. 여러분,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복을 절대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돈과 명예와 지위와 힘, 미모와 멋짐 등은 우리를 유혹해서 금방 무너지게 하려고 달려든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예수 제자 됩시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자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요. 여러분의 자녀나 때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 나 자전거 열심히 연습해서 배워볼게요. 하면 여러분은 도와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요. 저도 도와주지요. 그리고 잘 격려해서 꼭 해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또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나 오늘부터 그동안 못한 금연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금주 해볼게요. 오늘부터 말마다 욕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놀리진 않겠지요. 오히려 좋은 결심했다며 박수쳐주고 격려하며 위로해 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도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진실로 도와주세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니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바울 사도를 우리는 봅니다.

0: 이방 땅 포로로 잡혀 온 땅에서 하나님 향한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싶었던 다니엘은 왕의 명령과 신하들의 유혹과 억압에도 넘어가지 않고 여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건가 봅니다.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 주님을 찾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게 되는지를 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주의 증거들의 도, 말씀의 확인, 십자가를 통한 미련한 자들의 구원, 이러한 것들이 즐겁다는 겁니다. 돈은 바닥나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돈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송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신 환우들의 이름과 그 제목들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줄라이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진아의 찬양,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성공회 신임 의장 주교로 김장환 엘리야 서울교구장이 선출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지난 13일 서울 주교자교회 새실극장에서 제35차 전국의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김장환 주교를 교단의 대표인 의장 주교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 주교는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성공회를 대표해 국내외 교회와 협력하며 선교와 사회참여 활동 등 교단의 여러 사역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성공회는 이번 전국의회에서 123명의 대의원 명의로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평화를 위해 계속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주일 양주 성원교회에서 제76주년 6.25 상기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장총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6.25 폐허 속 원조받던 조그만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일어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사명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월드컵 출전국 가운데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포함된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50개 국가를 선정한 목록으로 올해는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알제리, 콜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월드컵에 출전한 48개 나라 중 14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축제의 환호 뒤편에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있다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 뜻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드컵은 본래 스포츠맨십과 평화로운 경쟁을 기념하는 시간이라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에게 온 세상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금 그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기억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정연교회 김관선 원로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제36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풍성함과 함께 쌓아올린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쌓아두면, 많이 가지면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걸 쌓아두는데 동시에 어리석음도 같이 쌓아주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사한 분쟁이 나와요. 이 동생이 와서 이 형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 남보다 두 배를 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실제로 형이 동생 몫을 빼앗는 일까지 그 두 배를 더 받으면서도 형이요, 장자가 절대 권한이 있으니까 동생에게서 그것마저 뺏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언을 둘러싸워서 늘 갈등이 있고 특별히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아주 심했다는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법원 통계에 의하면요, 상속 분쟁은 가족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 뒤에 숨어있는 탐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공정하게 경제적인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은 곳에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이 탐심이 멸망이 이르는 거야. 탐심 때문에 계속 하다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쌓아두는 사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49편 16절부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와, 저 사람. 근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자로 스스로 치부하였다고 막 스스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영원히 보장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영원이라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생의 존재인데 겨우 없어지고 썩어질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고발해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내 죄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 문제로 앉아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대부분이 분노하며 외치는 기도의 제목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타인의 문제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재판관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럼 법원으로 가야지 여기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의 원인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의 불의 때문이거든요. 형이 내 재산을 뺏어갔거든요. 자기가 두 배나 받아놓고 작은 거 내 거 하나마저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형 한마디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 탐심이 있다. 무슨 탐심이 억울한데? 아니야, 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형의 문제는 형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의 영혼의 문제, 너의 죄성의 문제, 그건 어쩔래? 아무리 이 사람이 탐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형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정의의 가면을 써도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감출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는 선하고 자비롭고 훌륭해도요, 피해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예수님은 절대로 마누리 얘기는 받지 않습니다. 네 죄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너 자꾸 다른 사람 문제, 네가 피해당한 이야기라는데 그건 그 사람과 하나의 문제예요. 너는 네 죄 문제 지금 직면하고 있냐? 왜 회피하냐?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네 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형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일지라도 예수님은 형 안 꾸짖습니다. 나 앞에서 왜 형을 꾸짖습니까? 주님은 동생의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하셨어요. 죄는 언제나 상대방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거는 최초의 인간이 그랬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째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먹었냐 했더니 이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브야, 네 왜 먹었냐? 뱀 때문입니다. 어때요?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게 죄의 실체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벨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가인은요, 아벨 때문입니다라고 쳐죽인 거예요.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각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가 웅크리고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의 욕망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네 속에 있는 웅크린 그 죄. 사울은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초대의 왕으로 이렇게 겸손했는데 다윗 저놈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 오히려 거듭나게 하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죠. 스스로 의롭고 저놈들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를 찾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껴졌어요. 큰형, 분명한 죄인 동생 손가락질을 하는데 자기는 정작 밖에 있고 동생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네 마음을 보겠다. 너는 자꾸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라는데 네 마음에 집중해라. 여러분, 현대 심리학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했던 이 투사이, 프로젝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려는 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자존감과 이런 상처들을 끊임없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형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전에 내 안에 욕심이 예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해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이야. 그거 투사시키는 거야. 너는 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들먹이는 거, 네가 피해당한 거 이야기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너무나 명백한 남들이 봐도 억울한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시급하게 다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는 안
보통이에요. 해결 안 해주셔요. 누가 보면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유산 나눠주는 거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나의 죄를 사시려고 오셨어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재판장이 할 일이에요. 속죄의 제물이 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재판장이 되려 오셨으면 내 죄도

재판하시면 어떻게 할래요? 주님께 지금 재판관 노릇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에게만 재판관 노릇 할까요? 그럼 니도 재판관 노릇 할게. 너 계산해보자. 네 과거에 들추어지지 않은 죄들, 남들 앞에 미선으로 가렸던 죄도 그럼 재판할게. 네가 형의 죄를 들먹이면서 그 심판하라 했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너 죄 들먹이면서 심판해달라는 게 있거든? 그래, 네가 나가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냐? 속죄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할게 하면 어쩌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되는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 위한 희생의 제물로 왔다. 자신의 죄와 악은 주님 앞에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일만 들춰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만약에 정의를 행하기 시작하면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10명에서 멈춘 거,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없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5명이요. 그 다음에 한 명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롯 죽거든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여러분 시급한 게 뭐냐? 내 억울함이 아니라 내 죄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유의 유무가 아니다. 소유의 다소가 아니다. 내 영혼의 구원 문제다. 시각의 초점을 바꿔라. 신앙생활이 뭐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동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네 생명의 문제인데 그거 뭐 재산이 많이 쌓고 적게 쌓고 빼앗기고 뭐 이런 걸로 네 생명이 해결될 줄 아냐. 네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의 탐심이 네 목을 누리고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네가 억울한 일 당한 그 분노와 좌절이 너를 올가미로 매가지고 지금 그 분노 속에서 지옥 불에 다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 네가 뭐에 정신이 있느냐는 거야.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형제 간의 정의를 위해서 내 죄가 나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고달픔보다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형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하게 하신 거지. 근데 나는 거기서 예외시켜요. 여러분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세리를 심판해달라는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복음은 타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할까요? 풍성하게 쌓아올린 그것이 내 영혼을 불태울 지옥의 장작불인 것을 모릅니까? 그렇게 많은 것 쌓아두고서 그 탐심의 장작 위에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 신앙생활 목적이면 정신 차려. 네 문제가 다급한데 남의 죄를 지금 지적하냐?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를 게으른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음을 쌓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래냐 영혼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노력 그게 아니고 완전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부자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 준비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농사도 잘 지었고 경영도 잘했고 투자도 잘했고 창고 증설 교회까지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막 흥청만큼 벌어서 그 자리에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성공한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이요 많이 벌면 그걸로 다 쓰지 않고 뭐요? 미래를 위한 10년 후 20년을 위한 투자를 해, 증설을 하고 계획을 해.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 20년을 보면 지금 삼성처럼 세계로 움직이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너 농사 못 지었구나, 투자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냐면 너 미래는 교회 가는데 영혼을 제거했구나, 관심이 없구나. 왜 영혼은 계산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면 미래는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죽음 모든 계산을 무효케 합니다.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가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거예요.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짧은 시간을 영혼으로 연결하는 다리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해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왜냐면 영생 없으면 그게 다 헛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에 일도 모르면서 미래의 화려한 꿈을 꿔요. 내 생명 1초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1분 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일 만납시다 하는 거요. 사기예요, 사기. 네가 네 생명이 주인이냐? 내일이 네한테 있을지 없을지 네가 결정하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훌륭하게 살아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미래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처럼 흘러가는 현재 못 붙잡죠. 근데 미래는 어때요? 우리는 미래는 영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미래는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움킬 수도 없고요,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미래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만이 우리의 것이에요. 내가 영원을 소유하지 않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냥 크로노스예요. 시간을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영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거죠. 이 땅에 주님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상의 존재죠. 그런 시간적인 존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미래가 영혼이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주면요 못 뺏어요, 아무도. 그렇죠? 만물보다 크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뭐를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줘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요? 미래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못 뺏어간다. 부처 이 사람 다 쌓아두는데 다 뺏어가잖아.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지금 믿습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미래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순간적인 재물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될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상처받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러면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없어지고 얼마나 수고한 거 쌓아둔 것이 막 빼앗기고 이게 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요 단상 빼앗아갖고 쌓아두고서 며칠 있다가 그 영혼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여러분, 영생 소유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비교가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과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고요, 내 영혼을 단련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 직면하기 위해서, 한계를 느끼기 위해서 다 거둬가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주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창고 쌓아두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부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죠. 자기의 길을,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 똑똑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느니. 자, 계획과 인도는 달라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요 그 길로 인도가 안 되면 계획은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부르시니까 그 계획이 다 소용이 없다니까. 수고, 노력, 소유, 지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혼을 위한 투자가 없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성공은 무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즉, 이 땅의 성공을 위한 모든 수고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아니면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쌓아두고 누리지 못하고 집만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는지 몰라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미래냐 영혼이냐. 너 신앙생활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께서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너 미래 걱정하냐 아니면

여러분 영혼이 보장된 걸 믿습니까?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내 자신이 즐기고 향락하는 내 왕국을 세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사망이 없는 향락은 공허를 쌓는 겁니다. 풍성하게 향락을 누릴 것 쌓았는데 사실은 내 영혼이 텅 빈 풍선 같은 바늘하나만 달아도 펑 터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곳간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둔 이유가 뭐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풍성한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잘 생각해보면요, 1세기 팔레스틴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대형 창고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 귀족들과 대주주들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많이 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격이 오를 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요셉이 풍년 때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게 피라미드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흉년 때 팔 때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사죠. 돈을 갖고 와서 사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과 자식과 자기 인생을 팔아서 곡식을 사요. 다 종이 돼요. 이거요. 큰 저장고는요. 권력이에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거기에 살면 보람을 느낄까요? 즐거울까요? 사람이 사명 없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텅 빈 영혼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감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오는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나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내 영혼, 내 계획, 내 미래, 내 행복.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한마디도 내 이웃, 내 하나님 이야기 안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놓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나라의 비극, 자기 왕국의 비극이 성경에는 도처에 나와요.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내 바벨론을 내가 세우리라. 다 무너집니다. 헤롯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왕이 되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뭐 현대 그 뛰어난 대학 중에 하나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결론이 뭐냐?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왕국은 의미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돌보느냐, 내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실하냐가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사명이 없는 풍요는 반드시 공허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걸 입증하죠.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재산, 권력, 쾌락, 명성. 마지막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의미 있는 관계가 안 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차이가 뭡니까? 부자는 곡식을 많이 쌓았어요. 예수님은 다 비워줬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곡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부자는 창고를 키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요.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자는 내 영혼아 즐기자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인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반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무리들이 저주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넘겨주어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속옷까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백성들 배반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뭐요? 헛되다가 아니라 뭐요? 다 이루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요. 멋지잖아요. 누가 이 행복과

0: 이 승리감을 빼앗을 수 있어요. 다 쓰고 누리고 실패자가 아니라 다 주고 빼앗겼는데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의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이나 소유나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자기 면류관이 될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재물이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죠? 실패한 인생이라 안 그랬어요. 미련하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부자는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난한 자는 승리자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나라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안합니다. 편치 않습니다. 추구하고 애쓰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내 나라를 꿈꾼 사람은요, 산산이 깨어지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사랑에 대한 허무감을 맛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은 다 빼앗겨도 다 이루었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죠. 향락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이 많이 쌓아두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부자는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가는 길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다 재료로 소진하겠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 내 나라 넘나 초라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내 나라는 순간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꿈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은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는 거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우치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20절과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다 썩어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뭐요?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0: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자,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주보에게서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까지 1차적으로 강 목장의 선교지를 일단락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목장 중에 결정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은 이번에 그냥 못하고 그냥 가는 거니까 이런 목자들은 이미 다 대부분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안 되신 목장들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선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 교인이잖아요. 당연히 선교하셔야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제 열 꼰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설명도 많이 드렸으니까요. 나는 이 나라 이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려주시면은 교회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랑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혼자 하려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꼭 같이 가는 순종과 또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이런 다음 주일까지 목장별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꼭 쓰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일단 1순위, 3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저희가 이제 6월 말에 여러분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금요 성령집회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가 이제 열 번째로 이제 세 번째까지 왔는데요. 제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거리적으로 힘든 분은 또 어르신들 또 밤에 오거나 이게 어려운 분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그동안 오는 분은 계속 오시고요. 내가 한번 이번에 열 번 중에 한 번은 와 주겠다. 내가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기적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기적을 경험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열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주겠다는 분은 꼭 그렇게 한번 와 주시고요. 그리고 목원끼리, 목장끼리 같이 한번 오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것도 기차를 안 타면 여러분 기차 안 타면은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꼭 같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나눌게요.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3: All the time.
2: All the time.
3: God is good.
2: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3: 스스로 정의된 자유인.
2: 자, 제가 먼저 죄송함을 이런 말씀드리고 좀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천천히 하여간 제가 좀 기침을 덜하면서라도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1부 때보다는 훨씬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일만 스승보다 아비. 그렇지, 아비가 되라.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0: 2000년 전 그대로 드러난 발현된 모습이라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읽으면서도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요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요. 6장에서는 그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부끄러운 송사 문제가 그 당시 이미 있어서요. 또 성적 문란에 대한 부분,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말씀이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 부분이 우리가 사랑과 지식보다 사랑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 묵상을 했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그 로마 신전에다가 드렸던 모든 음식이 다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쌀도 거기 도장에 찍혀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모든 거 주님이 주셨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마지막 절 말씀에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막가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 맞는 대로 자기가 답인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굉장히 심지가 분명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지만 그는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그가 가진 원리나 그가 가진 고룩한 고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울리는 꽹과리같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뭐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일은 아비, 아버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는데 오늘은 이제 자유인, 자유의 몸 혹은 또 다른 상반된 단어지만 종, 이 두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그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까탈로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전에 교회를 세웠지만 돌아온 다음에는 너무 말씀에 서 있지 않았고 그냥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 얘기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질서가 없게 됐고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의 사도권에서 딴지를 걸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있었냐, 열두 사도 중에 사도냐. 사실 바울은 늦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 아내가 없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아볼로처럼 왜 사모가 있는데 왜 바울은 아내가 없냐,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요. 또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약한 것도 있었고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선교 사역비를 충당했어요.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가 봐라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딴지를 걸고요. 또 그의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아시아 다소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또 이런 문제를 또 하고요. 심지어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겁니다. 이 고린도에 다 나와요, 전서후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그의 외모를 봐라.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삼아요. 그는 이제 간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또 안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설교하다가 이런 목회자가 푹푹 쓰러져 보세요. 이러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기침하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신통치 않으면 이거 몇 번 가면은 여러분이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래가지고.

0: 정말 다행해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만 고린도는 그런 지금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말을 많이 들었지만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쓴다. 이것보다도 핵심을 치는 거예요. 핵심이요. 그러니까 본질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 보면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군가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안 들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의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본질, 오직 복음에만 마음을 쏟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0: 이런 단어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피를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나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마치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즉 그는 유대인에게는요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로도 여러분 다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유대인에게도 자유인이고요.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2% 내지 5%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바울을 신문할 때 이 바울이 나는 네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 이렇게 때려도 되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분이나 계급으로 보면 완벽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 그러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본문 요절이기도 한데요. 19절 같이 한번 펜 드시고 여러분 19절 같이 시작.
1: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0: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쯤 쳐야 될 게 자유로운 몸, 이게 뭐죠? 자유인, 자유인이죠. 또 하나는 종입니다. 왜 이 말이 충격적이냐면요 이 자유인, 자유로운 몸을 뜻하는 이 헬라 말이요, 이 엘레오 테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이지만 이 엘레오 테로스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 하나 얻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아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아니 로마의 시민권은 뭐 둘째치고 자유인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고린도에 자유인이 몇 명이냐? 50%밖에 안 됐답니다. 그 50%는 종인, 노예인 거예요. 보통 어느 도시든지 로마도 종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그 길거리 지나가면 둘 중에 한 명이 자유인이고 한 명이 종이에요. 그러면 자유인은 말한 대로 엘레오 테로스라고 하는 완전히 신분이 자유인,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흔한 말로 자유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이란 단어는 좀 여러분이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란 단어는 이렇게 써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하인들, 이 사람들도 하인이라고 번역됐지만 둘로스예요. 그 둘로스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용된 하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어떤 권리도 없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슬레이브예요. 서번트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완벽한 자유인인데 나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0: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꿀리지 않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천하의 낮고 낮은 슬레이브, 노예,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이게 우리가 말씀을 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자,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임을 다시 얘기해요.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1: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0: 자, 물론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신분, 계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접근하면 뭐냐면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바울의 기권, 로마 시민권이나 어떤 자유적인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였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 비교에 자기 인생이 끌려가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는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끄는 힘이 강한지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면 많을 거예요. 남자들 명예 한번 붙잡히면은 이거 줄을 놓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끄는 힘이 강한데 놀랍게 바울은 이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거기 메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거기 메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메였다. 나는 복음에 메인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우상 제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난 자유함을 배웠다라고 이거 방종하고는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배웠던 자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를 완전히 바꾸는 자유를 알게 돼요. 여기에 대한 좀 책 하나를 소개할게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많이 여러분 좀 설명해 드렸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작은 책이에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비유하는 것을요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얘기합니다. 한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 고생을 하고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첫 독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객석에는 이미 음악 평론가들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왔고 그리고 자기를 시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음악 세계라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비싼 티켓을 사고 온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내 불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막 염려가 오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중간에 틀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나를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겠지? 그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밀려왔습니다. 그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음에도 내가 과연 이 무대에 설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객석에 맨 앞쪽에 앉아있는 한 분을 보면서 이분은 이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을 손에 잡아주신 선생님이었어요. 그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을 가고 유학 갈 때까지 늘 자기 편이 되어줘서 가르쳤던 스승님이었어요. 그분이 맨 앞에 앉아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면서 엄지손가락을 탁 표시해줬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바이올린 주자는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사람들 평가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0: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는 오직 자기를 기뻐해 주는 그 선생님 한 분을 위해서 연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모든 연주는 완벽함 자유 속에서 최고의 연주를 마쳤다. 이렇게 끝나요. 완벽한 자유함에서 어떻게 가능하죠? 그를 아는, 그를 인정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를 다 알고 있는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나는 정죄를 하든 정죄를 당하든 여러분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컨뎀데이션,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봐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자유케 하셨음이로다. 놀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 자유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는 두 가지래요. 경제적인 자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젊은 시절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자유래.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난 시간이 많아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일시적이에요. 돈이 많아도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요. 나중엔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해.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다가오는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자유함이냐 아니면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냐.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이거를 발견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발견한 자유는 다 같이 시작.
1: 영혼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종의
0: 자유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여기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발적으로 종이 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예.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후반절 시작.
1: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0: 놀랍지 않나요? 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0: 또요.
1: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0: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람을 유대인 얻으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처럼. 또 그는 율법 학자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난 율법과 관계없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22절 봐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가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마음 잊지 마시고, 본질적인 마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자. 이거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기업, 선교적인 교회.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I'm blessed to bless. I'm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일을 할 때 중심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주께 하듯 하면 대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청소를 하시는 바로 그 집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청소하면 좀 다릅니다. 청소를 자신의 집 청소를 하듯 합니다. 청소를 주께 예배드리듯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기쁘게 찬송을 하면서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며 합니다. 그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작은 선물들을 직접 만들어서 주변을 섬깁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청소를 하시는 성직자로 생각하고 대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화를 내거나 청소를 하면서 신세 타령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그러한 태도로 일을 하셨기에 주변의 분들이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일을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면 세상은 그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주께 하듯 하는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포어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0: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준 문의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 집을 나섭니다. 매일 타는 버스 정류장, 매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또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변함없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평화라고 말입니다. 변함없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변함없음을 기반으로 묵묵히 채워가는 하루가 결국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기도 합니다. 나이테를 늘려가는 나무처럼 단단한 진주를 품어내는 조개처럼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중일 거예요. 그 고요한 성장의 길에 오늘도 찬양의 힘을 얹어 봅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는 글의 주제 단어는 변함없음이었네요. 변함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아침 안부를 확인하고 방송을 나누고 새하루를 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응급실에 갔다 온 날이 있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어쩌나. 회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 난 새벽 방송인데 다음 날 이제 방송은 어쩌나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다행히 출근은 잘했죠.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여러분 걱정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게시판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한동안 안 보이거나 또 여러분 일상에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요 하는 글을 주시면 저도 염려합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의 변함없음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참 귀한 사이, 참 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하루를 열죠. 6월 16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밤샘 근무하고 퇴근 준비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이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늘 함께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실비나님 자주 들으신대요. 푸른 하늘이야 아이디의 윤수병님도 계시고요. 새싹 달고 오셨네요. 출석 체크 시우아님도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계신 분들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유월님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신대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틀어놓고 일하는데 미국 손님들과 이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 안에서 하나 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며칠 전에는 Living Hope, 네, 이 곡 틀었었죠.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곡이 나올 때 그때 세탁소 오셨던 손님이 아 좋아하는 노래라고 말씀하셨대요. 오동나무님 저녁 식사 준비해 놓고 남편 기다리며 들어요. 여기는 미국 인디애나. 이곳은 각종 새, 다람쥐, 청둥오리, 토끼들을 주택가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산이 있진 않아 아쉽지만 푸른 하늘, 바람, 큰 나무들, 하나님 주신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온 지 한 달 돼가는데요. 가족들이 보고 싶네요. CBS 방송이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 잘 아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중 한 구절입니다. 가깝게 그리고 깊이 봐야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 가운데 만남과 스침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지 않은 만남은 스침이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글도 음미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낱말에 나열이 될 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은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전략을 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라고 달콤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분을 깊게 만나겠다고. 가까이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정규회 한재웅 목사님의 가까이 그리고 깊게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주님. 야, 저만 그런가요? 전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매일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청취하다가 오늘은 와 좋은 데 가셨네요. 해남의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신청해요. 로즈마리님. 네, 이 곡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아마 로즈마리님께서 레인보우 틀기 바로 전에 흘렀었나 봐요. 또 자주 듣는 곡이니까 조만간 또 함께 하기로 하고요. 아몬님, 울산에 화물을 내리고 주전 몽돌 해변에서 차박했습니다. 일출도 보고 아침 바다에 발도 담가봤어요. 일상의 하루 시작이 특별했습니다. 네, 낭만이 있으시네요. 저도 이제 바닷가는 갔어도 이렇게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그 바다에 발을 담가 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뒷자리 0189번으로 오신 분은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지인이 만나면 이 방송 얘기를 하도 자주 해서 아니 저 나이에 라디오 홍보를 저렇게 하나? 눈치 없이 계속하네. 속으로 생각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인이 밉지가 않아서 저도 계속 듣고 있어요. 절에 가는 시간보다 아침 이 방송이 마음에 평화가 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0189님은 그러니까 불교 신자이시군요. 감사드리고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권유를 해주신 그 지인분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상대방에게 줄 때 잠깐 눈 좀 감아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과 1, 2초의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있는 상대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고 또 선물을 준비한 본인도 설렘이 있어요. 상대가 기뻐할 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즐겁습니다.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틀어드리는 약 12어 곡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일부 끝곡을 틀어드릴 때 제 기분이 그래요. 여러분께 잠깐 눈 좀 감아보세요. 짠! 뭐 이런 기분. 찬송가와 결을 같이 하는 위로와 힐링의 팝송. 오늘의 일부 끝곡 맨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이어갈게요.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바귀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바귀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0: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을 비롯한 6곳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이 무효라는 얘기인가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초강세를 둔 셈인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조금 뒤에 만나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1위 드라마 참교육 보셨습니까?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전권을 행사하며 문제 학생들을 계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이에 영감을 받아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일부에서 안민석 당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한칼 토론도 오늘 이어집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소장, 김경윤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 현안들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10분 빨라진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8: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입니다. CBS 조태임 기자, 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10: 네,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8: 예,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를 열더니 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곳에 대해서 재선거를 소청하겠다. 네. 이렇게 의결했네요.
10: 네,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의결한 거는 이제 전면 재선거 실시는 아니고 선거 소청 제기예요.
8: 예.
10: 그리고 이 대상도 이제 지역 전체가 아니라 투표용지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등 6개 지역 그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이 되고 다만 이제 교육감이나 재보궐 국회의원은 이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투표지 부족 투표소의 하나인 건데
8: 예.
10: 예를 들어 만약에 잠실 칠동 투표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서울시장 선거와 이 해당 지역 기초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달라는 것이지 이제 서울 전체 모든 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8: 예.
10: 네. 그리고 그 이 선거 소청을 왜 하는 것이냐 하면은 공직선거법상 이제 지방선거는 곧바로 법원에 갈 수 없고 먼저 이제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되는데 어제 왜 긴급 최고위가 열렸냐면은 어제 의원총회도 안 열리고 이제 긴급 최고위가 열린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그러니까 내일까지 선관위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 급하게 결정이 된 거고요.
8: 예.
10: 소청권자는 이제

0: 장동혁 대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선관위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되고 이제 기각하면은 이제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제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서울이면 서울 전체를 다시 하자 이게 아니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몇몇 투표소 여기에 이게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0: 있어요.
1: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네. 서울을 다시 하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는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지역은 6개 지역 전면 재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 장동현 대표도 SNS에 목표는 전국 재선거 이제 소청을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원내대표 측이나 이런 설명을 보면은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라 이 참정권 침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고 그 대상도 그 문제가 된 투표소에 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처음에 발표에서 좀 그 지금까지 흘러온 거면은 좀 혼선이 있긴 한데 일단 결론은 문제가 된 투표소에 한해서 하겠다 이건 거고요. 네.
1: 그런데 이제 지금 조태임 기자는 결론이라고 했는데 보면 장동혁 대표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정점식 원내대표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쪽 입장이 다른 건지 아니면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로 혼동이 있었고 사실은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거지. 이건 좀 헷갈려요.
0: 근데 이건 이제 원내대표와 지도부 간에 예. 좀 인식 차가 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런 인식이 이런 브리핑에서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는 어제 그 최고위에 앞서서도 이제 원내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1: 예.
0: 근데 제가 또 최고위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지역이 또 이겼다고 그걸 빼는 것도 또 소청을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서울을 포함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1: 예.
0: 이런 이견 차가 좀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근데 오세훈 시장 측은 실컷 당선됐는데 뭐 전면 재선거 얘기도 나오고 물론 투표소만 한다고 또 얘기가 되지만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오 시장은 계속 이제 6만 표 차이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재선거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 측 반응은 좀 신중합니다. 당에서 서울 내에서 문제되는 투표소에 한해서 소청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 일단 신중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1: 예, 신중히 지켜보겠다. 자, 박순봉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초강수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네, 일단 요약하면은 당권파에서는 코어층,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비당권파에서는 생명 연장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1: 예.
2: 일단 조금 방금 이제 브리핑해주신 것 중에서 조금 보태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처음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브리핑 듣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일단은 미리 브리핑이 나온 다음에 서울시 쪽에 물어봤어요. 입장이 뭐냐 물어봤더니 처음에 보내준 입장은 뭐였냐면 일방적인 선거 무효 소청 결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독단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써가지고 입장을 하나 줬습니다.
1: 아, 서울시에서 입장? 오세훈 예. 시장 측에서?
2: 그랬는데 이게 지금 브리핑 내용이 헷갈리다 보니까 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시장 안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아, 저는 서울시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입장을 줘요. 그 다시 준 입장이 지금 조태임 기자가 설명해 준 입장이거든요.
1: 예.
2: 지켜보겠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앞에 걸 썼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 시장 쪽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리핑 내용이 그만큼 좀 헷갈린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투표소만 다시 하긴 하는데 그 투표소 연관되는 데는 다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파구에 어떤 투표소에서 문제가 됐다. 근데 거기서 투표용지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개의 종이를 받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교육감 빼고 나머지는 다 연관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따져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이제 왜 했느냐 이거 좀 돌아와 보면은 결국에는 좀 합이 맞은 걸로 보이는데 아까 지금 지도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측근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자 아예.
2: 서울시장 선거뿐이 아니고 전국 재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진심인데 사실 아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그래도 의미 자체는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그런 취지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제가 원내지도부 쪽에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재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만 밝혀보자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왜냐면 선거 소청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선관위에서 이거 문제 있는데 일부 무효나 전체 무효야. 그러면 재선거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릴
1: 예.
2: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져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따져본 다음에 재선거까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내 주요 인사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거는 맞는데 나는 솔직히 다시 재선거하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이게 선거법상에는 어떤 뭔가 우류나

0: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표수가 당락에 결정을 줄 때 뒤바뀔 때 이때 재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잠실 투표소만으로 거기에 몇 곳 한다고 해도 6만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무슨 문제가 있었고 하더라도 그걸 밝히더라도 재선거 요건은 안 된다. 이게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원내 지도부 일부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고 최고위원 일부도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다 실시할 거야. 반드시 다 가져올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어제 김구 최고위원회의 때는 다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 제가 그 양양자 최고위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론 얘기하고 장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했는데도 이 안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견이 없었느냐? 이건 정리를 해보면은 양쪽이 이익이 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장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한테 속을 해야 되니까 재선거 요구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질러놓으면은 특검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런 식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합의 맞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그 장 대표 사퇴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쭉 이게 장 대표가 다 버틸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당권파 의원들도 그렇고 비당권파 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해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물러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0: 이게 이제 규정상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물러나야 대표도 물러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게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나갈 때 만든 거죠.
1: 네.
0: 그런데 안 물러나면 그다음은 장동혁 대표의 결정이잖아요. 압박이 심하니 내가 물러나야겠다. 아니야 버틸래. 이러면 또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버틸 수 있느냐 그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6가지나 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관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부실투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당권파에서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전쟁 나면은 내부 갈등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 대표가 외부로 향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끌 수장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부 갈등은 잠재울 수가 있다. 이 선관위 문제를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 당권파들이 좀 결속이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선출직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데 네 명 중에 지금 두 명은 그 우재준 최고위원하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그만두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0: 예.
1: 나머지 세 명은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를 들어 우재준 양양자 최고위원이 비당권파 의원들이 시나리오로 얘기하는 거는 연이어서 사퇴를 하면은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 누가 장동혁 지도부를 지킨 사람이냐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압박을 받을 거야. 우린 이런 카드를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당권파 쪽이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은 두 명이 그만둔 다음에 우리는 보궐선거 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명이 되게 단기간 내에 빨리 그만둬야지만
0: 그렇죠.
1: 성사가 된다라는 거죠.
0: 예.
1: 시간을 주면 장동혁 대표가 그럼 보궐선거 열게요 해가지고 오히려 당권파에 가까운 사람 뽑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0: 예.
1: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 포함해가지고. 또 주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0: 예.
1: 이게 네 번째 이유고 다섯 번째는 다음 당권 주자들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에 종료가 되는데 이 얘기는 총선 공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설령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급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는 잔여 임기만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당권 주자들도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장 대표가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0: 제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하나만 안 물러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도 버틸 것 같은데 지금 박수몽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6가지가 있네요.
1: 근데 반대로 또 한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장 대표는 네.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뭐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물러나는 게 맞다. 이게 왜 당권파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 이미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고
0: 예.
1: 다음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2월만 되면 그때부터는 잔여 임기가 아니고 2년 임기를 할 수 있고 총선 공천권 행사할 수 있을 거거든요.
0: 예.
1: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쯤으로 대충 타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더 들어보면 정점식 원내 지도부가 원내

0: 부대표단을 했는데 여기 이제 친한 게도 들어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형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의 김승수 의원이나 원내 정책부 수석 부대표 김미애 의원 내정한 데 이어서
0: 예.
1: 김대식, 박충건, 김민전, 유영원 의원 등 8명의 원내 부대표단 이제 함께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친한동교 훈계로 이제 분류된 유영원 의원이 이제 부대표단에 이제 포함된 점이에요. 그래서
0: 예.
1: 그 유영원 의원과 이제 원내 부대표 수용하게 된 배경 직접 소통해 봤는데 이제 점정식 원내대표 제안이 왔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정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통합과 포용하겠다는 요 진정성을 보고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 원내대표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110명의 의원 모두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의 방점을 둔 인선이다. 그러니까 당내 개파색을 좀 다소 희석을 하고 최근 이어진 뭐 지도부 갈등을 좀 봉합하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인선이 곧바로 이제 개파 갈등 해소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0: 예.
1: 게 제가 어제 비단컴파 의원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인사 탕평 인사라고 표현하지만 이번에 이제 들어온 분들 보면 윤어게인색이 좀 진한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0: 원내부대표단에.
1: 네, 그리고 또 샙기 였다고 해도 친윤계 구주류 인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사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당 쇄신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부분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내 지도부 인선.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구주류로 분류됐었잖아요.
2: 네.
0: 원내대표의 7표 차이로 되긴 했어요. 그 다음의 행보들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2: 지금 인선에 대해서 저도 어제 전반적으로 물어봤는데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안정지향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내 수석 두 명도 다 색채가 굉장히 옅은 사람을 골랐고요.
0: 예.
2: 그다음에 이 인선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그 대표적으로 유영원 의원 그래도 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색깔로 치면은 그 친한 중에서도 가장 연한 사람, 아주 연분옥인 사람이다.
0: 연분옥.
2: 네, 그러니까 예. 제일 옅은 사람을 데려다가 친한 계 중에 데려온 거니까 탕평은 좀 구색 맞추기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좀 비단건파에서 하고 있고요.
0: 예.
2: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최윤석 의원도 그대로 들어갔고 또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그대로 들어갔고 해가지고 기존의 원내지도부가 상당수 그대로 좀 넘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비단건파 인사 표현으로는 TK 대주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정정심 원내대표는 상당히 안정지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0: 기존의 구주류가 가지고 있던 그 방식, 그 메시지, 방향을 약간 답습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이제 의원총회 개최를 장 대표 사퇴론을 두고 의원총회 개최를 대안과 미래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0: 예.
2: 근데 지금 정정심 원내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본회의 날 하거나 지금 왜냐면은 지금 국정조사를 의결해야 돼 가지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될 텐데 본회의 날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전에 하거나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하면 지금 의원들이 선거 끝나면 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2: 의원들이 많이 안 올 거고 본회의 날 하면은 시간이 보통 짧잖아요. 본회의 전에 뭐 1시간 전 뭐 이런 정도로 하게 되잖아요.
0: 예.
2: 그런 정도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사퇴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0: 당내 분위기가요.
2: 네. 그리고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동시키겠다. 전환시키겠다.
0: 예.
2: 이런 입장이라서 좀 구주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 오늘 박정훈 의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1: 월드클래스 지도자.
0: 월드클래스 지도자.
1: 네.
0: 누구를 얘기한?
1: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칭한 거예요. 이제 지금 예. 뭐 최근에 뭐 당내 이제 갈등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럽 순방하고
0: 예.
1: 있잖아요. 근데 이 성과를 거론하면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치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어제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한 피스메이커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이틀 전 SNS에서 이제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이걸 두고 이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발언은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 측 관계자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정 대표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해왔다. 이런 얘기를
0: 예.
1: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이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강준현 그 수석 대변인도 정 대표

0: 그 정권은 짧다, 요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거 국회에서 해석한 거다, 옆에서 지켜본 정 대표의 마음은 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앞으로도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뭐 거론하기보다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일단 뭐 사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번에 월드클래스라는 표현이었는데 문제는 일단 그런 멘트 말고 구체적인 게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냐 이런 걸로 볼 텐데 실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꽤 날선 대화들이 오갔다고요.
0: 네, 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제 친명계와 친청계 의원들이 박규환 최고위원의 그 내각 총사퇴 발언을 놓고 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박규환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요일 SNS에 이번 선거를 참패로 둔갑시켜 놓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니냐,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 이제 환명석 의원이 그럼 대통령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냐, 강득구 의원은 왜 김민석 총리를 당내 갈등에 끌어들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또 친청계 문정북 최고위원은 그 총리가 대통령 순방 기간에 지금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맞섰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공개에서 이렇게 격론이 오갔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개적 자리에서 이런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지방선거 평가 이런 것들 이제 절차는 당에선 지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이 갈등은 좀 계속 갖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갈등은 사실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박수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정청래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쓴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친명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1: 친청요?
2: 뭐라고 하냐면 전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 전략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비판 안 했다는 거예요.
1: 예.
2: 오히려 비판한 거는 삼총리, 그러니까 뭐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총리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자가 아니지 않느냐.
1: 이미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2: 차라리 차기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무섭게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1: 예.
2: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친 이재명 세력들이 막강한데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다랑 경쟁할 사람이 아닌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다.
1: 예.
2: 오히려 아마 앞으로 김민석 총리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그 공격이 굉장히 매서울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듣고 보니 그렇네요. 대통령 어차피 안 나오는데. 또 어쨌든 대통령인데 굳이 대통령을 여당에서 공격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전략이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선거 캠페인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가 있다.
1: 예.
2: 똑같은 입장을 낼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후보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장을 낼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정권은 짧다 발언이 조금 튀는 발언이라고 내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열을 올리려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2: 한쪽에서 계속 좀 때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안 받아쳤으면은 이게 막 갈등 국면이 부각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나도 선거에 뛰는 거고 내 잘못만은 아니다 뭐 이런 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손바닥을 같이 비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 전략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위한 정당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쓸 걸로 보고요.
1: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부만 놓고 봐도 대통령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고민해보자 이랬는데 바로 이제 정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이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부딪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친명계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월드클래스 대통령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이거는 좀 매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 표현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책임론까지 냈잖아요.
1: 예.
2: 그 주변에 지금 친청계라고 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월드클래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명 친청 쪽에서 뭐 분석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대충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는 게 대충 비슷한데 일단
1: 예.
2: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지금 이제 인천시장이죠. 인천시장 당선인하고 붙었을 때보다 양쪽 다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친청계 쪽에서 그때는 좀

0: 비교적 쉽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수치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친청계 그 정청래 대표랑 가까운 의원이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원 구성이
1: 예.
0: 친문이 15%,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가 40%, 동교동계가 15%, 그다음에 이제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한 25%에서 5%는 빼고 한 대략 95% 총량으로 보면은
1: 예.
0: 지난번 전당대회 때 붙었을 때는 개딸 빼고 한 70% 정도 가져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한 7-3 정도로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친문 친노는 오니까 한 55%는 되는데
1: 예.
0: 동교동계는 김민석 총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5-40, 45 이런 정도의 좀 박빙의 싸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1: 권리당원 구조의 지지 기반을 봤더니 그렇다는 말씀이죠.
0: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친청 쪽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민석 총리 못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2002년 그때 대선 때 민주당과 노무현을 배신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거를 수용을 절대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한테 기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친명 쪽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남았는데 뭐 이게 계속 비슷한 논리예요.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럼 당원들이 어떻게 정청래 대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1: 예.
0: 그럼 당이 쪼개질 건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뭐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명계 인사인데 그때는 자기가 정청래 대표 지지한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별로 비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로 강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근데 이번에는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당이 크게 분열될 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섰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다를 거다. 이런 예. 예측들이 있습니다.
1: 일단 뭐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워낙 심해서 이건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네.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인데 호남을 이제 찾는다고요?
2: 네, 그러니까 호남은 이제 민주당 내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민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1: 예.
2: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전남 광주 특별시 출범 간담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그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청계에서는 이 당선인 행사에 다니는 거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1: 예.
2: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전남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 찾고 그다음에 18일에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하고 또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를 두고서는 이제 송영길 의원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입성을 한 만큼 이제 인사를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거 결국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호남 민심을 두고는 이제 친청계와 친명계 서로 좀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이번 전북지사 선거를 통해서 호남 민심 많이 떨어졌고 지지율도 호남에서 많이 크게 떨어진 걸로 나왔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민심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친청계에서는 또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SNS 글 때문에 호남에서 그 동정론이 좀 많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2: 호남 민심을 두고도 양측이 좀 해석이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1: 일단 뭐 갈등은 분명해 보이고요. 박수문 기자,
0: 네.
1: 호남 민심은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0: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좀 잘 모르겠고 저도 그냥 얘기를 들어서 뭐 아는 예.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취재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걸 그 변수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전북지사 경선이
1: 예.
0: 좀 선거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소속 그 김관영 후보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한테 일부 좀 타격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예측도 있고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정권은 짧다 발언을 하기 전에 전북을 다녀왔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다음에 뭐 광주도 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확인은 된 내용은 아닌데 결국 호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자신감을 얻은 뒤 정권은 짧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1: 호남이 날 버리지 않았군 거고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랬다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친명계 쪽에서는 호남 민심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1: 예.
0: 그 친명계 쪽에서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나오고요. 나와서 송영길 전 대표가 호남 쪽 민심을 이제 좀 이렇게 긁은 다음에 이걸 단일화를 해가지고 합쳐줘야 된다. 왜냐면 이제 호남 쪽 민심을 김민석 총리가 다 가져.

0: 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노 쪽에 아마 불만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같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친명 쪽에서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꼭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인식에 좀 변화가 생겼다. 그 지점을 좀 기회로 보고 있다. 이건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원래는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호남 민심에 약할 수 있으니 페이스메이커로 송영길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같이 뛰어서 호남 민심을 얻어서 이렇게 준다. 김민석 총리에게 건네준다.
0: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거론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1: 예.
0: 대신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 나올 거냐 안 나올 것 같냐 어제 밤에 아주 친명계 핵심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대요. 고민이 많으신 상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당대표 후보군에 거론될 때 기사 쓸 때 실제 생각은 없는데 이름 넣을까요 뺄까요 물어보면 빼라고 하는 의원 한 명도 없거든요.
1: 일단 많이 나와야 되니까요.
0: 네, 일단은 이름 나오는 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언급이 되는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어제 뭐 친명계 인사가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지금 되게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정청래 대표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 역할을 해주는데.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지금 다음 총리가 인선이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나오고 국정을 돌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럼 전면전 개입을 안 했을 때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친명 쪽에서는 너무 좋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김민석 총리가 현직 신분은 총리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와 맞공격을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정부 인사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맞공격하는 그림이 또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서로 싸우면 결국에는 공격을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양쪽 모두 동시에 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런 거에서 김민석 총리는 한 발 멀어져 있고 대신에 그 파이터 역할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해주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런 포지션이 한동안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리더십 위기 양쪽을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해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란 얘기죠.
2: 네, 어제 저희 뉴스쇼 할 때 이제 속보 들어왔었는데 이제 개전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합의를 했고요.
1: 예.
2: 19일에 이제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번 합의가 이제 최종 평화 협정이 아니라 이제 큰 틀의 합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0일 동안 이제 핵 문제와 뭐 경제 제재 동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가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게 유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밤사이 뭐 나스닥 이런 거 S&P 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 예.
2: 근데 지금 이제 협상을 더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짜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밤사이에 G7 정상회의에서 호남부주 해협 완전히 개방될 것이고 통행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그 호남부주 해협 관리권과 해상 서비스 수수료 징수 권한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1: 통행료 비슷한 걸 받겠다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핵 문제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그 이란 같은 경우는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지 협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다 이란은 지금 보유 중인 60%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2: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 차가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또 이 60일 동안 이 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르문즈 문제, 핵 문제 이거를 지금 종전 MOU는 체결했지만 어떻게 할지는 추후 60일 협상에 달려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0: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예, 지금부터는 교육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입니다. 드라마에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가상의 교권 보국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학생들의 문제, 학부모 문제 이것들을 상당히 과격하게 진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걸 좀 도입해보자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을 모시고 경기도 교권보호국을 만드는 거냐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교육감 PT에서 예.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안민석입니다.
3: 우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에
4: 도전했는데 저를 도민들이 선택을 주셨고요.
3: 예.
4: 제가 당선된 지가 지금 보름째인데 그동안 방송 출연을 안 했어요.
3: 예.
4: 선거 마무리하고 예. 또 당선 사례 하루 다닌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3: 예.
4: 첫째는 참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3: 참교육에 대한 예.
4: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그 박성태가 이 박성태가 맞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3: 제가 뭘 못했어요.
4: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3: 제이에이스 때문에
4: 얼마 되었죠? 예? 1년대 가나요?
3: 아니요. 지금 1월부터 했으니까 만 5개월 넘었습니다.
4: 예. 예. 최고의 앵커가 될 겁니다. 예.
3: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셔도 저는 늘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 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4: 7월 1일입니다.
3: 7월 1일부터 신기요. 네. 네. 엊그제 인수위가 출범했다는 얘기를
4: 어제
3: 네. 네. 예. 들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드라마 참교육이 그게 이제 김묘연 씨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인데요. 지금 우측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교실을 배경으로 딱 군기 잡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옵니다. 당선인께서는 전편을 보셨다고 하던데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4: 이게 인기는 인기인 모양이에요. 어제 교육부 장관님을 세종에서 뵈었는데 당신은 5편까지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 예. 예.
4: 5편에는 서희초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3: 예.
4: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5회를 가장 인상 깊게 봤어요. 많은 교사들도 5회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그러고요. 저도 이제 23년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저도 예. 이제 가슴이 이제 울먹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교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 결단을 이제 행동하셔야 될 때다. 그 명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예, 거기 이제 나화진이라는 남자 중에 그런 대사를 했는데요. 지금 애들이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3: 예.
4: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3: 애들이 무서워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입니까? 원래 안민석 당선인은 선생님도
4: 저도 교사도
3: 하셨었죠.
4: 했고요. 예. 뭐 교수도 했는데 지금의 학교의 모습은 그 교권이 붕괴되었고 그로 예. 인해서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 벌줄 수도 없고
3: 예.
4: 그러한 학교 교실은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불신하게 되었고요. 학부모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3: 공부는 학원에서
4: 믿고 예.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들을 더 존경을 하게
3: 예.
4: 되는
3: 학원 선생님
4: 이런 세태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3: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칭 경기도 교

0: 교권보국을 만들겠다 이 제안을 하신 거죠?
1: 예, 교권보국이라는 거는 이제 드라마 참교육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명칭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건 뭐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죠. 특히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0: 예. 예,
1: 저는 꽃으로라도 아이들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 정도 그런 정도 네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0: 교육활동보호국이요?
1: 예, 그렇죠.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법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0: 예.
1: 여전히
0: 교원지휘법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죠.
1: 네.
0: 예.
1: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등등 해가지고 교권오법이 도입이 됐음에도 예. 여전히 문제 책임은 교수 개인에게 지게 하니까 교수들이 교사들이 예,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권도 지키고 학습권을 지킬 경기형 교권보호국 뭐 제가 뭐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뭐 저는 이제 교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중요하고 학습권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둘 다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교육활동보호국이요?
1: 예.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0: 네. 예. 근데 앞서 이제 교원지휘법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서희초 사건
1: 네.
0: 이후에.
1: 네, 네.
0: 그래서 교권이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당 학생에게 최대 퇴학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무력하다.
1: 그래서
0: 학부모들이 네. 맞고서 해버리면 끝이다.
1: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새로운 방식
0: 예.
1: 그리고 과감한 인식의 전환 가령 그런 겁니다. 그 드라마 창교육수도 나오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신설한다 그러면 결국엔 사람의 문제거든요.
0: 예.
1: 어떤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활동을 할까? 저는 일단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요.
0: 예.
1: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진자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이 공론화 토론을 제안을 지금 페북을 통해서 하니까 제 그 카톡으로 제가 어디 뭐 공수 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저 교사인데
0: 예.
1: 제가 그런 거 만들면은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있잖아요.
0: 제가 경기도 나와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는 거군요.
1: 예, 예. 예. 그래서 주위에 실제 좀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 30명 정도.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 학생이 있는 학교, 그러나 선생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0: 예.
1: 폭력적인 응징이 아니라 이 계도하고 또 훈계를 통해서 이 학교 분위기를 바꾸내는 그러한
0: 예.
1: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이제 경기도에도 나와진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충분히 재원은 있다. 뭐 이래서 특수부대 출신 선생님도
1: 네,
0: 많고
1: 네,
0: 지금
1: 네,
0: 말씀하셨는데
1: 네, 네, 네, 네, 네.
0: 어차피 드라마 속에서는 거의 뭐 1대 17, 1대 25로 싸워도 이기는 나와진 선생님이 있지만
1: 안 되죠.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으로도 때리지 예, 말라고 그러면
1: 그럼요.
0: 굳이
1: 왜냐하면 학생들의 문제 학생들에게는
0: 예.
1: 그런 출신의 그런 저 활동하는 그런 이제 그 뭐 감독관이라고 할까요?
0: 예.
1: 그런 사람들 자체의 위압감을 느끼겠죠.
0: 아.
1: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 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이제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또 학습권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0: 예.
1: 나진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학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그러나 다른 애들한테 방해는 하지 마.
0: 예.
1: 다른 애들한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니까
0: 예.
1: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요?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고 선생에게

0: 폭력을 가했잖아요. 폭행을 예.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좀 조치가 필요한데 이번에 체육교육을 통해서 예. 모아온 게 저에게 영감을 주고 이제 이건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1: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지긴 좀 애매해서 제가 자꾸 여쭤봤는데 네. 말씀은 이제 특전사 출신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와진처럼 무력을 쓸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네. 폭력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기가 눌리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분들이 좀 학생들을 다루긴 좋을 것이다.
0: 그래서 이제
1: 그런 말씀이신가요?
0: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다음 예. 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1: 예.
0: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듯 하고요.
1: 예.
0: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해서
1: 예.
0: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고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선생님한테 대들고 거기에서 예. 어떻게 뭐 이게 제대로 대응도 안 되는 그래서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되더라도 그러나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1: 예.
0: 마동석 같이 그런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1: 예.
0: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음 주 한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좀 구체적인 사례들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마동석 씨도 사실 영화에서는 폭력을 쓰죠. 그 폭력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영화 속 캐릭터는 그런 게 좀 있고. 예를 들어서 교권 보호라고 했을 때 물론 둘 다 잘 조화시킬 수도 있지만 학생 인권 조례, 앞서 말한 학습권 여러 가지 뭐 그런 들과 학생 인권과는 충돌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계속 스마트폰을 쓰고 해요. 이거 일단 학생 인권 조례 따지면 경기도에 있는 조례 따지면 뺏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학생들 소지품에 대해서는 뺏거나 이런
0: 그 스마트폰 말씀하시기 전에요. 예, 예. 자체 오해가 있을까 봐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1: 예.
0: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1: 예, 예.
0: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 학생을 교권 침해와 더불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이제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1: 예.
0: 이런 공론화를 시작하고요. 많은 의견들을 이제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이제 설계를 지금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스마트폰 문제는 제가 이제 정치를 관두고 1년 동안 미국의 UC 버클리 그 대학에 1년 동안 방문 학자로 이제 있으면서 예. 그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AI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그 배울까?
1: 예.
0: 많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1: 예.
0: 스마트폰을 금지를 법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0: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뭐 AI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미 태블릿 PC가 다 공급돼 있거든요.
1: 예.
0: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태블릿 PC 사용하는 시간도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년들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시키도 잘 돼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가방에 하루 종일 넣고
1: 예.
0: 집에 갈 때 켜거든요. 그럼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마쳤어. 뭐 학원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1: 예.
0: 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게 학교에서 이게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폰프리스쿨을 지난해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어요.
1: 폰프리스쿨이요?
0: 예. 폰 오프, 북 오픈.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게 하자. 왜냐하면 핸드폰에 의존하게 되면은 책을 안 읽어요.
1: 예.
0: 문해력이 떨어져요.
1: 예.
0: 학업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고력도 떨어지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사귀지도 않아요.
1: 예.
0: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래서 스마트폰. 핸드폰을 멀리하고 내려놓게 되면은 책을 읽게 되고
1: 예.
0: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놀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한 이제 학교 문화가 바뀌거든요.
1: 예.
0: 그런 학교들이 또 들어 있어요. 화성의 3개 고등학교 같은 아주 그 농촌에 있는 학교인데요. 7, 8년 전부터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아 이건 우리한테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학교 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서
1: 예.
0: 그랬더니 몇 년 사이에 대학 진학률도 높아지고 학업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1: 일단 뭐 경기도는
0: 그래서 이것을 저는
1: 수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마음대로 못 쓰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학교별로 알아서 하는
1: 학교별로는
0: 것이고요.
1: 학교별로는 또 쓸 수도
0: 있고 또 심지어 반별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덜쭉날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1: 예.
0: 특히 AI 시대에 이 스마트폰은 미국의 불안 세대라는 번역서가 있는데 그 책을
1: 예.
0: 보면은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그 시간은 아예 내가 썩어가는 시간이라는 그런 결론 그런 주장을 해요.
1: 예.
0: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는 이미 아주 보편화돼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만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구독률 1위, 의존율
1: 예.
0: 1위 너무나 관대해요.
1: 그래서 그 저는 그 부분 먼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도
0: 폼프리스쿨을 선언할 것을
1: 예.
0: 이건 행정명령으로 해제해야 되지 않을까.
1: 아, 전 예. 학교에 이게 지금 예. 선생님 따라서 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 내 학교는 모두
0: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하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시행 전에 교육은 해야죠. 교사들 학부모들
1: 하고.
0: 학생들 교육을 한 다음에 학생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역시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좀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별도의 문제고 네. 교권보호국 얘기를
0: 아까 인권 그 문제는요.
1: 예를 들어 학생 인권 조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벌 금지나 강제 야자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 이런 게 있고요. 앞서 당선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A 학생이 예를 수업 시간에 B 학생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수업을 방해가 돼요. 체벌 금지도 안 돼요. 그리고 뭐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0: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 예.
0: 선진국에도요. 디텐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학생이 잘못했다 수업 시간 잘못했으면은
1: 예.
0: 너 수업 끝나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남아
1: 예.
0: 그런 디텐션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혼을 내면은 아이들이 참교육 나오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어요.
1: 예.
0: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부로 아이들 혼을 낼 수도 없고 잘못된 아이들 벌을 줄 수도 없어요. 이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된다.
1: 그러면
0: 선생들이 벌을 줄 수 있고 혼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은
1: 뭐 매를 드는 건 그렇지만
0: 인권의 뭐 문제가 아닌 것이죠.
1: 체벌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의 방식에
0: 체벌이 아니라 벌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 예.
0: 그 벌을 주는 방식이 선진국처럼 디텐션 제도처럼
1: 예.
0: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 측면이 동시에 존중돼야 될 그런 관계인데 오해되는 게 교권은 보수적인 가치, 학생 인권은 진보적인 가치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1: 예.
0: 학교가 이렇게 이제 붕괴돼 왔던 거라 생각하고요.
1: 사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생활 지도권 학생들의 과연 이거를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학부모들 반발까지 있더라. 이게 이제 현장의 교사님들의 많은 고민이에요.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0: 학부모들은 이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악성 민원 자제해 주시고
1: 예.
0: 악성 민원 저는 교육감 직접 받도록 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권이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세 번째도 교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1: 예.
0: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드라마 참교육에 주는 진정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교권보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었습니다.

0: 변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박정은 의원 인터뷰와 그리고 한 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CBS.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You sing to
4: one.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0: 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현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또 충돌이 빚어졌죠.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요. 이어서 화요일에 인기 코너 한칼 토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맥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민주당 내 갈등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문제 또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선거 소청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하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도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건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2: 예,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의 한 장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하자. 그러니까 또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철없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의 여러 이야기들 또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가 서울을 비롯해 여섯 곳의 선거 소청 그러니까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걸 요구했죠.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수두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예.
2: 아, 저야 늘 잘 지냅니다.
3: 예, 저는 박성태 앵커 노래하는 영상 가끔 돌려보면서 예, 언제 출연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 보셨으면 영상 한 번씩 보십시오. 박성태 앵커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2: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2: 못 나온 거고요.
3: 네.
2: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서울과 울산,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광주 등 여섯 곳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를?
3: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다 뭐 이렇게 당지도부에 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청하려면 선거가 끝난 지 14일 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래도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죠. 왜냐하면 의원들은 국민들하고 다 만나고 있고 국민의 여론을 민감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2: 예.
3: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민심과 다르게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다수의 민심과 맞는 건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그 과정을 스크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2: 예.
3: 원내대표를 통해서 수렴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는 조금 달라요. 재선거를 요구했다기보다는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달라

0: 예.
1: 이런 소청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와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예.
1: 이게 우리 당원들의 민심과 당심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0: 이거 좀 저도 좀 헷갈려서 앞서 이제

0: 김식 원내대표는 일단 재선거를 할 만한지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따져보기 위한 소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가 맞는 거예요 보시기엔?
1: 우리 당이 점점 고립되고 있었던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0: 예.
1: 우리 그 다수의 민심이 지금 이 선거와 관련된 이번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잖아요. 선관위 니들 보니까 무능하고
0: 예.
1: 자격이 없더라. 그리고 그동안 감시 감독도 안 받았다. 이거 다
0: 예.
1: 잘못됐으니까 이거 싹 고쳐서 우리 투표 제도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한번 바꾸자.
0: 예.
1: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 벌 받아라. 이게 민심이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부정선거론과 결합이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기존에 강경 우파 세력과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타려는 우리 당내의 정치 세력들이 이
0: 예.
1: 국면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선거 패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술책으로서
0: 예.
1: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 신동욱 지도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올바른 논의 구조로 흘러가게끔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혼자 재선거 주장하고 막 이러면 논의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0: 선관위의 부실, 선관위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선관위 부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개혁을 하자라는 목소리를 부정선거론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1: 그렇죠.
0: 장동혁 지도부가
1: 왜냐하면
0: 이런 얘기네요.
1: 이게 만약에 선거에 어떤 참정권이 훼손된 건 분명해요.
0: 예.
1: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제도 개혁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투표를 우리가 더 뭔가 제대로 했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 거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 사람도 승복을 했어요. 이미 민주당에서
0: 조은호 시장이 후보가
1: 정은호 후보가 승복을 했잖아요.
0: 예.
1: 근데 이걸 다시 투표를 하자고 하면은 일종의 사회적 낭비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국면을 통해서 관심을 받다 보면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명 연장이 되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0: 예.
1: 국면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됩니까?
0: 그런데
1: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0: 물론 이제 여섯 곳 중에 서울을 빼고는 다 졌지요. 국민의힘이 진 곳인들인데 일단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가 제일 많이 일어난 곳이 서울이니까 넣자 뭐 이런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장동혁 지도부 얘기는 서울시장 재선거 하자. 사실 목적은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1: 본인 선거였으면 재선거 하자고 했겠어요? 예.
0: 장동혁 만약 후보가 되는 것은 그런 얘기 안 했을 것이다.
1: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이에요.
0: 예.
1: 그리고 선거 전에 지지율이 15%까지 우리 당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선거를 져서 선거의 저승사자라고 제가 명명도 했었고,
0: 예.
1: 그리고 특히 박민식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단일화를 또 원천 차단함으로써 부산의 선거를 좀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0: 예.
1: 우리 부산시장 뺏기는 결과까지 만들어냈고 선거 패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패배에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고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면 이 선거 제도 개혁을 정말 원활하게 국민이 필요하는 눈높이에서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논의 자체를 재선거, 부정선거로 끌고 가버리면은 이 제도개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오히려 제도개혁과 혁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0: 방해하고 있다.
1: 네.
0: 예.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사퇴 압박에 대한 이슈 전환을 노리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싫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1: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전잘 몰라요.
0: 예.
1: 근데 뭐 그런 것까지 개입이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다른 데도 요구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 한동훈
0: 부산
1: 후보가
0: 북갑에
1: 이겼던 부산 북갑도 재선거하자 뭐 이런 주장을 미워하니까 했을 수도 있기
0: 거기 이제
1: 때문에
0: 투표소 문제가 없으니까.
1: 없었지만
0: 예.
1: 어쨌든 호불호에 따른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불호에 따른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0: 근데 사실 뭐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전면 재선거를 하자. 이런 부분은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1: 규제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권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국면

0: 청년이 중요한 국면 때에 좀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예.
0: 예전에 전한길 씨가 각광을 막 받으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전한길 씨한테 쏠렸을 때는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서 그게 그 뒤에는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뒤집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1: 예.
0: 계엄을 옹호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그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실이 반복되면은 부정선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부정선거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 어제 제가 한 방송에서 과실치사하고 살인을 비교했는데 범죄로 봤을 때 과실치사는 과실에 의해서 벌어진 거지만 중죄예요.
1: 예, 같은 범죄고.
0: 범죄라도 중죄입니다. 근데 살인이라는 거는 의도가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지금 이게 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범죄잖아요. 지금 현재로 드러난 것은
1: 예.
0: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도가 들어간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는 과실이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지고 고치자. 이거가 국민의 목소리인데
1: 예.
0: 거기서 부정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반복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갖다 이제 끌고 들어온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 맞지 않다.
0: 네.
1: 서울시장 재선거에 대해서 뭐당 지도부는 재선거를 아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청의 결과에 따라서지만 뭐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선관위 이전에 사실은 재선거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내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토론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중지가 모아진 단계는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권의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당권을 지키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당의 강경 지지층이 당의 다수다, 당원의 다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1: 예.
0: 아직.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난 나가겠다, 출마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피켓 들고 또 부정선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1: 예.
0: 들어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다수의 의원들은 야, 저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그걸
1: 예.
0: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 표현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이거 선거 부실이 아니고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속으려는 당내 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책임 있는 정치인은 당원과 국민이 올바로 갈수 있게끔 설득하고 자기 소신을 갖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 정서에 올라타는 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끌고 가고 이 국면을 올바로 정리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한 거지,
1: 예.
0: 이 국면을 자기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당권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 또는 새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론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새 당권이라는 거는 지도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1: 예.
0: 분들은 그걸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거고, 또 바꿔서 이걸 올라타려고 하는 분들은 언제 바뀔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1: 예.
0: 들어 의총 열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물러나라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데 한계가 또 있을 수
1: 예.
0: 있잖아요. 국면이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다 가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박정훈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0: 뭐가
1: 지금
0: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1: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 뭐
0: 예.
1: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고 했고 또한번 사퇴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이럴 시간에 가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0: 예.
1: 잠실에 가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0: 어제 좀비 논쟁이 있었잖아요.
1: 예.
0: 뭐 저는 좀비보다는 이 동양의 강시가 더 와닿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이 장동혁, 신동욱 지도부를 좀비 지도부라고
1: 예.
0: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시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할을 할수 없다라는 취지의
1: 예.
0: 지적인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비한테 야, 물러나. 그럼 좀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비가 물러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좀비는 또 죽자 사자하고 덤비는 게좀 좀비니까.
1: 예.
0: 사실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0: 하면 여태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한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은 적은 없어요.
1: 예.
0: 최초의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1: 정신 패배다.
0: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입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각종 꼼수를 써서
1: 예.
0: 어떤 특혜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조국
1: 당원들에 대한
0: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 물러나라 얘기하면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고요.
1: 예.
0: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더 많은 지지자를 얻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비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모욕한다고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1: 예.
0: 물러나라. 선거 패배에 책임져라. 그리고 당신이 간 데 다 졌다. 그리고 현역 단체장이 8명이나 졌다. 이런 패배가 어딨냐. 우리가 현역은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1: 예.
0: 현역 단체장이 8명이나 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줍니까? 뭐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1: 그러면 일단 이제 우재준 양양자 최고위원이 우리 다 물러나자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거부해서 그럼 우리도 안 물러날게 라고 이제 최고위원을 된 것 같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 텐데 이때 많은 분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영향을 받을까요? 압박이 될까요?
0: 그러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본회의 예. 일정도 확정이 안 됐고
1: 예.
0: 의총 일정도 확정이 안 됐는데 본회의는 일단 목요일 날 할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장이 아직 최종 컨펌을 안 한 것 같고 그러면 뭐 오전 10시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1시간 전에 지금 의총을 한다는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1시간 동안 뭐 몇 명이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앞에 뭐 애국가 뭐 국민의례 하고 나면은 한 4, 5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몇 명이나 얘기를 하겠어요.
1: 보통 이제 본회의 전 의총에서는 오늘 안건 이런 거 이런 거 있고요. 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요 정도 하고 끝나죠.
0: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 줘야 되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약속을 했잖아요.
1: 예.
0: 의원들의 뜻에 따라 원내대표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 그리고 친윤 성향의 분들도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 이거 총선 못 치른다.
1: 예.
0: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위기만 넘기면 내년 8월까지 버틸 수 있다.
1: 예.
0: 그럼 그 뒤에 내가 또 나가면 또 될 수 있다. 그럼 당권 지고 공천하고 그다음에 나 대권 나간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장동혁 대표는 요 시기 잘 넘기면 내년 8월 이후에 연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0: 꿈은 자기가 알아서 꾸는 거니까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1: 예.
0: 근데 그거 우리가 윤어게인 정서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고
1: 예.
0: 또 윤어게인 정서를 없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대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얘기할 거예요.
1: 예.
0: 저는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그러면 만약에 본회의 전에 약 1시간 정도 의총만 열리게 된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의총을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0: 뭐 그렇게 의원들이 갈 텐데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아 저렇게 장동혁 끌어내렸다가 한동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1: 예.
0: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뽑아준 부산 민심 그리고 박민식 후보 그러니까 즉 장동혁의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몇 퍼센트를 받았습니까?
1: 예.
0: 15%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민심이 우리가 회초리를 때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신승리로 이걸 방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결연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원들도
1: 예.
0: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물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라고 이제 이른바 세심파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좀비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사퇴라기보다는 퇴치 정도가 될 텐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뭐 이해하면 되겠군요.
0: 그게 불가능하게끔 막 제도들을 막 만들어놨잖아요. 지도부가 안 물러나도 되게 예를 들어 최고위원이 한 명이 생기면 보궐선거로 결석을 매우고 예. 막 이렇게 막 당 제도를 장동혁 대표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다 만들어놨다.

0: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재원, 신동욱 최고가 사퇴해야 되는데 뭐 그분들이 사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지금 앵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다는 말을 맞장구 치셨고.
1: 정리하는 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서.
0: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의원들의 뜻 그런 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알게끔 공개적으로 만드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 박정훈 의원님은 친한계로 분류되잖아요.
0: 예.
1: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이 돼서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제 다른 의원들과의 스킨십 소통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많이
1: 보시게.
0: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1: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0: 재밌는 건 저런 분도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찾아왔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 누가 찾아왔어요?
0: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의원실에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함도 있고 왔다 간 명함인데 이제 저분은 당권파 쪽인 줄 알았는데 왔다 갔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의원들 마음이 복잡해요. 지금.
1: 그분들이 몰래 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대놓고 옵니까?
0: 대놓고 올 것 같으면 자기 페이스북에 썼겠죠. 오늘 한동훈 대표와 만났다 이렇게 해서 뭐 사진도 올리고 했겠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스킨십을 만들어가는 단계고 한동훈 의원도 적극적으로 계파 가리지 않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뭐 강원도에 있는 뭐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릿수로 하는 거다. 저는 100% 동의하진 않지만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건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가 그들만의 정치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1: 예.
0: 적극적으로 생각이 다른 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당의 그래야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그런 일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의원이죠.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연대의 정신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력을 하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잖아요.
0: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본회의 끝나고 이제 의원회관으로 가는데 예. 저랑 정성국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셋이 같이 이제 의원회관으로 갔어요.
1: 예.
0: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밑에서 깜짝 놀랄 만한 분이 탔습니다. 너무 이제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시고 막 강경한 이제 당권파 목소리를 내시는 분.
1: 여성분인가요?
0: 아 이거 남녀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 저는 타면서 사실 살짝 놀랐어요. 이게 특이한 장면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한동훈 의원이 먼저 악수를 내밀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활동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1: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군요. 예. 복당은 한동훈 전 대표 의원이 처음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 했는데 그 뒤에는 빨리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복당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생각은 뭔가요?
0: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연내에는 복당이 돼야 된다. 그거는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에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절반은 이상은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 당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라져야 된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처음에 당선 직후 빠르게 할 생각은 없다고 한 거는 당선 직후에 무슨 법적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걸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당의 목소리도 실리고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정부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 당의 공으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당권 싸움에서 충분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1: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당내에서도 많은 전망인 거고. 근데 또 하나의 전망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양립할 수 없다. 한 당내에서. 이거 마치 버추처럼 얘기되고 있거든요.
0: 양립이 안 돼요. 당권이 없어지면은 장동혁 지금 대표가 그냥 의원 되고 평의원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당권을 계속 안 내려놓을 거라는 전망이 많으니까요.
0: 그러니까 물러난 다음에는 저는 물러나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누가 우리 당의 민심을 반영하는 건지
1: 전당대회에서.
0: 두 분이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의 최근 활동 사실은 안정과 여기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뭐 개파를 좀 넓게 하려는 것도 모습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확 변화나 쇄신보다는 약간 안정이 같은데 평가하신다면요?
0: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책위장을 하면서도 제일 열심히 장동혁 대표에게 이러면

0: 안 된다고
1: 어,
0: 얘기했던
1: 그래요?
0: 분이 정점식 의원이었고,
1: 예.
0: 지금 이제 워낙 성품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서 제일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1: 예.
0: 그러나 의원 다수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넘버2잖아요, 우리 당에. 그러니까 제일 고민해 주시고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풀어보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아, 저 아저씨 또 나왔네라고 하신 분.
2: 어떤 아저씨? 다 아저씨인데?
0: 우리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한다고 왔다 가신 겁니다.
3: 아,
0: 네. 이게 광고 나올 때. 자꾸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 보이니까.
3: 아.
0: 저희가 이런 걸 다 그냥 노출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라이브 하고.
2: 네, 저 아저씨 좋아요.
0: 홍 아저씨. 네. 아니, 서영주 선생님 들어오실 때 저한테 한 얘기 제가 해도 돼요?
2: 해도 됩니다.
0: 해도 돼요?
2: 요즘에 그 유행어잖아요.
0: 유행어예요?
2: 그렇죠.
0: 네. 다시 한번 제가 맥 연구소장은 소개하겠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정치평론 서영주 맥소장 나왔습니다.
2: 내가 월드클래스 진행자라고 그랬거든.
0: 해도 돼요?
2: 그럼 해도 돼요. 막 해요.
0: 마음 정하셨군요.
2: 아니 말과 행동이 저는 같기 때문에 이게 예. 전혀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4: 아니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네 분들이긴 한데 요즘은 개나 소나 월드클래스 붙이니까 좀 그런데요.
2: 개 소나 뭐야?
0: 월드컨도 있고 괜찮습니다.
2: 겸손하겠습니다.
0: 네. 바로 그러면 민주당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멘트, 유럽 G7 정상회의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향해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원해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4: 아니 뭐 저는 대놓고 대통령한테 아부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부가 정말로 진심에서 이제 나온 건지 구밀 복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0: 예.
4: 정말 칼을 숨기고 있는 건지 그 앞단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8일에 이제 기자회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 뭐 딴지 게시판에 가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대통령은 수기해보자 당에 맡기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수기할 생각 없다라고 사실상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갑자기 월드클래스 나오면은 이 월드클래스라고 한 줄 알았더니 진짜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는 싫다 내가. 여기서 뭐 대통령을 비판하면은 거의 이제 전쟁이니까 좀 회피는 하지만 내가 할 길 가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0: 내가 할 길 가겠다. 김경준 비대위원님은요?
5: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뭐랄까요? 그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언어가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뭐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하고서 며칠 지나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 뭐 이만한 찬사 혹은 아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언어를 오가고 한 게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불편해요. 어느 쪽으로든.
0: 네.
5: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봐선 둘 다 진심이 아니거나 둘 다 진심일 순 없으니까 둘 다 진심이 아니거나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든다. 언어가. 그러니까

0: 이게 저는 정청래 대표의 항상 또 어디 가서든 이런 발언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 같긴 해요. 조금은 과하거나 이렇게 일반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함을 유발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이 소위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뭐 분란, 분쟁 분란. 이게 이것이 보통은 아니구나. 이 바깥의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선거 끝났을 때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분쟁인가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1: 아, 의례적인 분쟁도 아니고.
0: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조금 저도 방송 듣다 왔었지만 이른바 당내에서도 그런 해석이 있다고 하니까 매기는 거냐.
1: 매기는 거냐.
0: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1: 지금 댓글에 예. 이게 있어요. 아부 물음표하고 매기는 거지. 이렇게 있는 느낌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
2: 매기는 거는 맥소장이 매겨야지. 거기서 매기.
1: 매기다는 어이구. 어예. 맥소장은 아이예요.
2: 그냥 자홍이 동색이에요.
1: 아 그래요?
2: 그럼요.
1: 그럼 맥소장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매기는 겁니까?
2: 매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월드클래스 이재명 대통령 치켜 세운 것은 수습입니다. 수습. 사실상 정권은 짧다 이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는 당내에서 이제는 정치적 기반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 거의 가루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정권은 짧다란 말은 딱 대한민국에서 두 명이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야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본인. 본인은 할 수 있어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예. 제가 겸손하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 대통령이 정말 자성하고 겸손하게 하는구나 하는데 야당 대표가 그냥 뭐 공격하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당 대표가 정권이 짧다라고 해버리면 오? 이거는 거의 역성혁명인데 예. 이런 생각을 누가 안 하겠냐고요. 그거를 선회한다 하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오,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노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발은 안 그러는데 네. 말만 그런다라는
2: 그렇죠.
1: 말이군요.
2: 그렇죠.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뒤에 가서 막 본인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본인의 말, 그 대통령 말도 안 들으면서 기자들 앞에서나 마이크 앞에서 국민들한테서는 월드클래스 이재명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말만 그러면 예. 화가 더 나죠. 뭔가 놀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 정도의 그 립서비스로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가지고 다만 저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금 잘 타이르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모습 자체가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결국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면서 국민들이 이거 뭐지? 당신들 지금 밥그릇 싸움 안 해? 이거는 반복적으로 정치권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향후에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던 교과서 같은 거예요.
1: 예.
2: 제발 정청래 대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과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위해서 좀 이제는 대통령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1: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대통령 말 듣는 게.
2: 그냥 저는 사퇴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고생했으니까. 네. 그냥 연임 도전에 대해서만 본인이 내려놓으면 이 모든 분란들이 다 멈춥니다.
1: 연임 도전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라고.
2: 입장은 밝히면 돼요.
1: 맥을 짚는 서영주 선생이 얘기해서 이 맥에 동의하십니까?
3: 정청래 대표가 그럴 뿐이 아니죠. 예, 뭐 그러니까 바람을 얘기하는 것과 현실을 이제 예. 진단하는 건 다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청래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에 켜켜이 싸워왔던 약간의 개파 진영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진영과 진영 간의 싸움이 됐다.
1: 예.
3: 항상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은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개파가 형성이 되고 아니면 개파 강화되고 그 반대쪽에 있는 개파들이 또 생존을 위해서 이제 다투왔는데 사실 오랫동안 이제 정청래 대표를 위시해서 사실 이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 안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문조털레오라고 보통 이제 묶는 이쪽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였거든요.
1: 문조 편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서 문조 털레 유가 되는 거죠.
3: 예, 예. 뭐 그 다섯 분이 꼭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은 예. 그리고 뭐 저는

0: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과도하게 비판받는다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주류들, 그러니까 운동권을 한 이 중심으로 한 이 이제 주류들이 이제는 약간의 이제 마이너리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당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1: 예.
0: 김어준, 팀 김어준이 있고, 사실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지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제 사실상 참전을 하는 거면은 이제 예.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냐를 가려보는 싸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러설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물러설 수 없는 세력 간의 이제 대결이 됐다. 그 관련돼서 지금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 메시지로만 봤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마음에 안 들어라는 거였고 정청래 대표는 잘할게요 뭐 이런 식의 느낌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책임론에 관련돼서 김민석 총리 책임 없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사전투표 즈음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김민석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당내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당권에 대한 그 소위 당권 투쟁이라는 그게 그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1: 예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이 이슈가 되면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그러면 김민석 총리에 대한 견제? 비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3: 항상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1: 아, 그래요?
3: 예, 말씀 속에 다 배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건 그 비판이죠. 예. 친명계를 겨냥한 것이고 뭐 김민석 총리의 그 선거 기간 동안의 행보에 예.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반적인 민주당 내 갈등에 대해서 뭐랄까요?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부탁 내지는 바라는 게 뭐냐면 뭐 바란다고 하면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게 진 것 같은 승리 그리고 이긴 것 같은 패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양당 모두 국민의힘도 포함해서 좀 진지한 선거 패배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예.
3: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청 그리고 친명 간의 뭐 갈등 분쟁 이런 것도 저는 무작정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발언들 그리고 과거 그 이지훈 대변인의 발언 전 그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가
1: 예.
3: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건설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방면에서 조금 많이 해석을 하고 또 뭐랄까요 선거 평가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1: 예.
3: 양당 모두 좀 진지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 당권 투쟁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3: 저는
1: 말씀이시군요.
3: 예예예. 예. 그러니까 조금 보면 언론들의 어떤 태도도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우리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는데
1: 예.
3: 이건 싸움은 붙이면서 흥정은 조금 말리는 듯한 그러니까 조금 우리 그 정당사 전체가 조금은 진일보 하려면은 전 이런 뭐랄까요 그
1: 논쟁
3: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토론들 좀 많이 있었으면 많이 좋겠다. 사실 국민의힘의 패널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1: 예.
3: 부정선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조금 암담하긴 한데 예.
1: 일단 뭐 서영수 소장님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 내부 투쟁에 선이 에너지를 더하고 있다. 자서 박수를 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봤어요.
4: 그러니까 김경률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참 김경률 교수님 윤석열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썩 유쾌하진 않죠.
3: 지금은 안 좋죠.
4: 아니, 지금은 안 좋잖아요. 네, 그런 네. 거예요. 이진 변호사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을 윤석열과 동치시켰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진영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같다는 말이 지금 말한 대로 내란수계인데 지금 내란수계는 이미 확정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진 변호사가 그 시점에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제가 좀 짚고 싶고 두 번째
1: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4: 그렇죠. 당원 입장에서 그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 그런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그분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판마다 마땅하고 원래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어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조성래 사무총장의 이런 무논리적인 그 뭐랬죠? 변명?
1: 예.
4: 선거를 회피하려는 이런 행위들이 아 이래서 선거를 망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스피커도 또 김어준 씨 방송 가서 얘기해요.
1: 예.
4: 비판하는 대상도 지금 잠재적 당권의 경쟁자들이 김민석 총리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김어준 씨 방송은 어디 쪽에 섰가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정청래
1: 예.
4: 대표를 뭐 옹호하는 쪽의 진영이잖아요. 벌써 본인들이
1: 그러니까 이제 팀 문조 틀레의 한
4: 그렇죠, 그렇죠. 팀 김어준인데 결국에는 그 팀 김어준이 조직적으로 본인들 스피커를 이용해서 벌써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총리를 디스하는데 왜 무논리라고 하냐면 김인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도 없거든요.
1: 아,
4: 투표를 하면서 김인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이 김인석 총리가 당권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1: 예.
4: 뭐 우리 진영 내에 어떤 무슨 악영향이 있었다?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아니 당권 도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뭐 정청래 대표를 흔들었다는 소리입니까?
1: 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4: 알려진 것과 선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문제인데 예. 그냥 의도적으로 김민석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억지 논리다. 그런데 사실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가장 책임이 큰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1: 예.
4: 그러면 그 공천 과정이 경쟁했는가. 대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끄러웠던 공천 과정 속에서 결국엔 전북 문제도 나왔고 호남 문제도 나왔고 그다음에 당 지원 부분들도 정청래 대표 옆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뭔가 조언을 하고 선거 전략들을 총괄했음에도 불구하고
1: 예.
4: 뭘 했는지 묻고 싶어요. 본인에 대한 자성이 하나도 없이 지금 남탓하고 거기에다 송영길 의원 끌어들입니다. 송영길 예. 의원이 김관영 전북지사를 편을 들었다는데 편을 든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문제인 거죠.
1: 예.
3: 짧게 그러면, 한 말씀만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지은 대변인을 조금 이제 변호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은 뭐였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비판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슷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행위들이 당무 개입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전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1: 그런 의미에서. 둘을
3: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예. 약간 뭐랄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엔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의 상임 고문이었는데 본인이 어제 해촉을 요청했고 어제 해촉이 완료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화면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당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재단의 상임 고문 해촉을 요청했습니다. 했고 그 뒤에 나온 부분 앞으로 제가 할 비평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해촉한다 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재단인데 왜 노무현 관련 콘텐츠는 뭐 2000개 중에 360개밖에 되지 않고 70%는 유시민 관련 콘텐츠다. 이게 특정 세력 특정 인물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노무현 재단에 원래 하려는 게 맞느냐. 이 비판 있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올린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쪽에 진영 내에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곽상원 의원이 소위 말해서 약간 수박스럽다. 뭐 이렇게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진영이 갈라지다 보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의식에 약간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1: 누구의 문제 의식입니까?
0: 곽상원 의원의 문제 의식에 예.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의 좀 노무현 재단이 사유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을 기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모두에게 공유되고 지금 모두가 공유할 만한 상황으로 이게 이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과거부터 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만한 처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가 어쨌든 터질 게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 예.
0: 다만 이게 더 격렬하게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앞에 두고 지금 더 부딪히게 하는 촉매제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유시민 이제 고문이죠. 전 고문이 그만뒀다라는 거는 나는 이번에 스피커로서 노무현 재단 그러니까 전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노무현 재단에 부담 주지 않겠어. 이거 선전포고거든요.
1: 선전포고다.
0: 예, 그래서 정청래, 김어준 그렇게 팀으로
1: 예.
0: 같이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냥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앞서 예. 이제 내 비평 활동 때문에 생길지 모를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까? 자, 앞으로 나 싸울 텐데 일단 뭐 혹시 재단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내 일단 빠질게.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김경률 비대위원님?
3: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그간 그 곽상은 의원의 비판이 있었으니까 저도 그것에 얹어 한 말씀만 드린다라면
1: 예.
3: 노무현 재단만큼 노무현스럽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도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 이 저 역시도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예.
3: 정말 사실 그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가 유시민 개인 채널처럼 운영됐잖아요. 전 사실 그걸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예.
3: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곽상원 의원의 적어도 어제의 지적은 타당하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 스스로 이제 작가를 자칭하시니까
1: 예.
3: 작가의 어제의 발언과 행동들 보면 참 또 유시민스럽다.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행간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1: 예.
3: 좀 뭐랄까 앞으로 행동에 대한 복선도 있고 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시민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 그러니까 뭐 사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마음에서 봤을 때는
1: 예.
4: 저는 노무현 재단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었다고 보진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있고 다만 이제 그 애정의 표현 자체가 재단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그 옆에 유가족들은 이게 노무현 재단이야 유시민 재단이야 할 정도로 좀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4: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은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수습이 안 되고 공론화가 됐다는 자체에서 저는 안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이 재단의 운영 방식과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노무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던 유시민 작가가 또 물러나는 일이 장면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기분으로 보고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수습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1: 예.
4: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뺨 맞고 그냥 가서 나가서 열심히 이제 당권의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선수로 뛰겠다라는 것 같고요. 노무현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뭔가 재정비가 필요한 제가 속내는 알고는 있는데
1: 예.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곽상은 의원 쪽 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유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족들의 의견들이 좀 더 대중들 명분 얻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0: 네, 유시민 작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예. 정치평론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시 이렇게 정치평론을 하는지. 장동혁 대표도 예전에 당대표 선거할 때 지방선거 지면은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거든요.
1: 예.
0: 그리고 본인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내 정치적 생명은 서울과 부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 지키고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1: 서울은 이겼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0: 그럼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라고 했으니까 예. 부산에 졌으니까 그러면은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사퇴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지지율만 얘기할 게 아니라
1: 예.
0: 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유시민 뭐 장동혁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최소한 설득은 해야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에는. 네.
3: 그걸 하면 유시민과 장동혁이 아니죠.
1: 정치 비평을 다시 제기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어요.
0: 네.
1: 오래되긴 해서 뭐 제가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2부에서는 본방송은 여기까지고 유튜브에서 이어갈 텐데요. 거기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 분들의 이야기 가능하냐 선거소청 장동현 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비대위원 짧게 뭐
3: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왜 그 민주당은 한 20분 동안 까고 국민의힘은 한 시간 동안 깔 건지.
4: 아니 항상 차원에서 뒤에서도 그 민주당 얘기할 거예요.
1: 또 가요.
3: 아니 또 국민의힘을 제가 또 편들어야. 또.
1: 그렇죠. 잘하셨어요. 본방송에서 그 정도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오늘 박성태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세 분과는 또 막성태와는 유튜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특별 할인 중
1: 서울 771-1932.
3: 당신의 생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4: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더위 조심, 소나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밖에 대전, 광주 32도, 춘천, 대구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더워지는 날씨 속에 여전히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도 모두 매우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주로 경기 북동부, 강원 중부 내륙 산지, 전북,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 안 해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